0: 이게 깨끗한 물이 무슨 8만 4천 마리에 버려지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혹세무민한 종교가 불교다 해서 불교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아, 그런데 현미경이 딱 나오고 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대장균이 버글버글한 게 보이잖아요. 부처님 눈은 현미경보다 더 세밀했어. 그래, 불교가 그냥 허무지 정멸지교로 해서 유교가 계속 불교를 그러고 조선시대 때 정도정이 같은 사람은 불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했거든. 불교를 그렇게 욕하고 유교가 최고다고 했는데 지도, 사형당해서. 그래서 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보는 각도가. 근데 자기가 못 봤으면은 성인들이 말씀했으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래도 극락세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다 있다고 믿는 거죠?
1: 네.
0: 확실합니까?
1: 네.
0: 믿습니까?
1: 네.
0: 이 잘못하면 아멘 해야 되겠네. 믿어. 자, 그 다음에 살.

이렇게 해서 오타학에서 가장 고행을 다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내가 지금 8주 동안 이 아미타불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래서 난신지법이라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참으로. 이런 참으로 어려운 법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죽음이 오거든, 죽음 맞이하면 돼. 가지고 있던 거다 쓰고, 논아줄 거다 미리 미리 논아주고, 미리 미리 논아줘야지. 그 언제부터 논아주냐? 죽기 10년 전부터 논아줘야 돼요. 죽기 10년 전부터 논아줘야지. 그래, 죽기 20년 전부터 논아줘야 돼. 죽고 난 뒤면은 10년 동안 썼던 것이 전부 조사를 다 하는 거야. 다음은 5만 원이라도 현금 뽑아가지고 어디 썼느냐는 것을, 직원분이 돈쓴 것을 아들자한테 이거 증명 다 밝히라고, 밝히라. ATM 기계에 현금 뺏은 거다 밝히라. 그거 어디 썼느냐? 어떻게 밝히겠어? 안 밝히면 전부 세금이야. 상속세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

20년 전부터 돈 쓸 거 다 써. 자식 줄 거 다 줘. 10년 이내에 준 것은 전부 다 정유세 다 나와버려요. 정유세 다 나와. 그러니까 미리미리부터 좋은 데 서고 내가 늘 얘기했지만도 내가 요즘 잘한 일은 작년 생전 예수제 때 내가 유니세프에 가입했어.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는 한 달에 3만 원씩 꼭 나가는데 그 돈이 요번 달에는 어디에 아프리카에 어디에 서였습니다 하고 딱딱 날라오는 거야. 딱딱 날라오는 거야. 그 전에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그 3만 원씩을 기부를 못했지. 그래, 그러니까 죽기 전에 10년 동안 쓴 거는 전부 세금으로 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자기 부모 어디 돈 썼는지 그걸 증명을 다 밝혀야지 안 밝히면 증여세도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 저기 미리 죽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

0: 번째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네,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제

0: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정.
1: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2: 뭔가 우리랑 되게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다르고.
1: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3: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4: 본타방송 300원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꽃보다 줄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예진 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칠보람.
1: 이제 물 기르러 가려고 합니다.
2: 아, 물을 기르러.
1: 네. 자, 오늘 물 뜰 빈병입니다. 자, 오세요. 빈병이에요. 빈병을.
0: 생활에 필요한 물은 샘터에서 직접 기르다 쓴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샘터로 물을 기르러 나섭니다. 그런데 샘터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154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숨가쁘게 계단을 내려와 마침내 마주한 샘터. 이 샘터는 오랫동안 칠보람의 식수와 생활수를 담당해왔는데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면 물이 마르기도 하기에 스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 샘물이 마르지 않길 바라는 염원을 담습니다.
1: 비가 가득 와서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3: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약간 이렇게 덜어줘야 돼. 그래야지 잘 들어가고.

0: 한번 자기가 본인이 다 길어봅시다.
1: 스님을 따라 아이들도 샘물을 길어올리는데요. 평소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물. 그 물을 직접 길어보니 일상에서 당연했던 물 한 모금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서 물을 길어날랐을 스님의 수고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아이들. 아이들은 칠부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샘터에서 물을 길어온 후.
0: 야, 팍팍 씻는 거 알지?
2: 네.
0: 이렇게 착, 착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
1: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직접 가져온 쌀을 정성껏 씻는 아이들. 한 톨의 쌀에도 마음을 담듯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3: 선생님, 오늘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지금 부처님한테 맞이밥 올리려고 쌀 씻습니다.
3: 아, 직접 공양 가져온 거를 공양미를?
4: 네네.
1: 부처님께 올릴 밥을 손수 준비하는 아이들. 깨끗하게 씻은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칠부람에서는 밥 한 끼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중 도량인지라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알아갑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를 올리는데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한 만큼 기도에 정성을 더하는 아이들.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밥이 다 되고 정성껏 지은 첫 밥을 부처님께 올리는데요. 스님은 오늘의 이 경험이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답니다.
5: 언제 이렇게 밥을 지어보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서 공양해보겠어요? 어제 그래서 쌀을 갖고 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쌀을 갖고 온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또 의미가 있고 아이들도 또 굉장히 내가 길어온 물로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죠. 기도의 의미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담긴 게 아닐까?
1: 어느덧 점심 무렵, 칠부람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5: 차 드세요. 공양 드세요.
1: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부터.
6: 와, 진짜
7: 와, 너무 맛있다.
8: 맛있지?
7: 네.
8: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지?
7: 아,
8: 빵도 있단다.
9: If you want to rest, you can come in here.
10: Yes.
9: 아.
1: 멀리서 찾아온 외국인까지. 예진 스님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11: 아,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 오려고 금호봉까지 정상까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이게 석탑까지 이제 돌다가 저희가 이제 물이 아예 뭐 없었거든요. 근데 딱 여기 칠부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12: 둘이 올라가실까요?
13: 아니요.
12: 내려간다고?
13: 아니요, 좀 쉬시다.
1: 차 한 잔, 밥 한 그릇이라도 꼭 나누고서야 보내주는 예진 스님.
14: 일단 오면 뭐 다른 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회로 좀 어떤 데 1년에 한 몇 번씩 와요. 기본이 두 번이고요.
15: 저기 문 앞에 문으로 이렇게 뭐 공양하세요 이렇게 네. 막 자주 하신다고 저도.
14: 맞아요.
15: 근데
14: 저 스님 오시면 꼭 뭐라도 주셔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꼭 주시려고 그러고 그냥 안 보내려고 그러셔요.
1: 이처럼 사람을 맞고 정성껏 대접하는 데는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온 가르침 때문이라는데요.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여기 좀 칠부람에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진 스님, 진짜 불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고 사람이 부처인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공양 대접 차 대접 잘하는 것이 진짜 불공입니다. 불공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불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0: 지금 수행을 해 나갑니다.
1: 어느덧 아이들도 칠보람을 떠날 시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 자, 법상 담배. 자, 세 번. 두 번. 갑시다. 출발.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민쌤 수고해요. 네.
1: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아이들. 하지만 칠보람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어쩐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3: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긴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1: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보람 중흥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을 보내고 스님이 향한 곳은 바로 중흥사. 칠보람과 함께 스님이 오랫동안 지켜온 또 하나의 도량인데요. 이곳 중흥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0: 네, 중흥사는 2014년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흥사가 창건이 되기 전에 저는 칠보람에서 6년을 꼬박 살았습니다. 근데 중흥사가 창건되기 전에 제가 칠보람에서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1: 중흥사가 생기기 전 칠보람에서 수행하던 어느 밤 산신각에서 잠을 청하던 스님은 낯선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꿈속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 나서니 산 아래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 열 그루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그런데 바로 그날 칠보람을 찾은 한 신도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나무 열 그루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꿈에서 본 모습과 똑 닮았던 그곳.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여긴 스님은 주변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땅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 2014년 지금의 중흥사가 세워지게 됐답니다. 그 후 스님은 칠보람과 중흥사를 오가며 두 도량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도량. 스님은 늘 그랬듯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쓰는데요. 매일 하는 마당 청소지만 스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2: 마당을 그리고 있어요. 만다라 작품. 마당을 쓸고 나면

그래도 또 차들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 깨끗하게 그려진 그 마당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좀 만다라

0: 또 거기에 대한 그 깨끗해진 마당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는 그런 작품을 또 뭐 보통은 마당을 쓸면서 또 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1: 애써 쓸어놓은 자리에 대한 미련도 집착도 내려놓는 일. 스님에게 마당을 쓴다는 건 곧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0: 고요하던 법당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중흥사 합창단의 연습 시간이랍니다.
1: 옛날부터 좀 그 합창을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과 또 반주자 선생님을 또 뵙게 되어서, 전공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불심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해서 또 함께 하게 됐어요.
0: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꾸려진 중흥사 합창단.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이라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맞춰야 할 소리도 많은데요. 그래도 연습만큼은 어떤 무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0: 법당을 가득 채우는 스님의 맑은 노래소리.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기도를 올리는 듯한데요.
1: 아,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사실은 연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합창은 약간 서양 음악이잖아요. 뭐 멜로디나 우리는 그 전통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절집안에서 하는 음악들은 음악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 사람들은 또 서양 음악에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한 우리 법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그 법문을 그 기억하기가 쉬워요.

0: 기도의 모습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답니다. 연불이든 노래든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가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들에겐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1: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분별심도 생기는데 어쩌려서 합창을 하는 순간은 그런 다 모든 힘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예.
0: 이번에는 합창을 마친 스님이 밥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2: 여기 공양하세요. 네.
0: 밥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의 어머니. 올해 88이 된 노모를 스님이 절에서 모시고 있다는데요. 가족의 품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한 스님이 다시 어머니를 곁에 모시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
3: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모시고 나왔어요. 제가 24시간 케어했어요. 어머니한테 좋다는 무슨 약도 드시게 하고 음식도 그냥 뭐 좀 단백질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갈아가지고 그런 걸 어머니 드시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츰차츰 회복이

0: 되시더라고요. 차츰 회복이 되셔서
1: 이제는 이렇게 한 밥상에 마주 앉아 일상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30여 년 전 스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에 올랐는데요. 당시 나이 28. 그 어린 나이에 스님은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0: 95년 28살에 제가 이렇게 절에 갔죠. 그래서 왜 괴롭지 왜 그럽지 이렇게 탁 하면서 어느 날 잠도 못 이루고 그냥 잠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그러고 눈을 탁 떴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괴종시계가 있어요. 괴종시계가 땡땡땡 여섯 번을 울리면서 제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괴종 소리에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굵은 동화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게 탁 끊어지는 그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그런 게 탁 이렇게 뭐 형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아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딸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로 향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 출가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죠. 지금은 아이고 고생한다 잘한다 이만뿐이에요.
1: 처음엔 마음 아팠던 딸의 선택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머니. 긴 세월 묵묵히 걸어온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두 사람. 함께 걷고 웃으며 사진을 남기는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법당 한가운데서 매트를 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흥사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가 수업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은 스님의 사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0: 그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 같아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 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1: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법당을 찾는 이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3: 제가 이제 요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절에서 해서 훨씬 더 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몸도 많이 이완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 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4: 다른 시설에서 하는 요가보다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불교 유치원을 나왔어서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해서

0: 좋은 것 같아요.
1: 스님은 일상의 수행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2: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 지나가니까 잘 견뎌라. 견디면 된다. 좀 힘들지만 참고 견뎌보자.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이런 거를 제가 말없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말없는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1: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중음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3: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2: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3: 칠부람에 또 갔다고
2: 네,
3: 하시나요?
2: 네.
3: 이 칠부람이랑 중음사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2: 네.
3: 중음사에서만 수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2: 칠부람이 저에겐 더 소중하죠. 칠부람에서 처음 가서 또 수행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흥사는 칠부람을 잘 돌보기 위한 중흥사입니다. 칠부람은 산중의 칠부람, 중흥사는 마을에 있는 칠부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 다 저에게는 칠부람이기 때문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1: 두 곳 모두 스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도량이기에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공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0: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근현대 불모 일섭스님의 삼과 작품, 불교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방아착을 수행자가 갖춰야 할 최우선 자세로 짚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군의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근현대 불모 금용당 일섭스님의 삼과 작품, 제자들에게 이어진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와 공자 맹자까지 한 폭에 담긴 불화. 금용 일섭스님이 1951년 김제 부용사에 조성한 미륵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미륵불을 중심으로 세계의 성인들을 함께 표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 불교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일섭스님의 삼과 예술이 6권의 집대성됐습니다. 송강사 성부박물관장 고경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해 10여 년의 조사와 연구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 300여 점을

0: 송광사 성부박물관에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1: 2014년도에 그 김제 부용사 그 스님이 이제 주리 스님이 트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송광사의 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결국은 2년 전에 더 보태가지고 400여 점을 완전히 기증을 했습니다.
0: 약 3천여 쪽에 달하는 전집의 핵심 자료는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입니다. 200여 쪽에 이르는 연보에는 자신의 생애와 불교 미술 활동은 물론 함께 작업한 화원과 제자까지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권에는 친필 연보의 성문과 번역을 비롯해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 연대별 작품 목록을 담았습니다. 이권에서는 연보 속 인물과 사찰을 추적하고 5대에 걸쳐 이어진 280여 명 문도의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찰에는 주석을 달아 기존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근현대 불교 미술의 관계망을 보완했습니다.
1: 연보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 이것들을 대조해가면서 목록을 연대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0: 3권과 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담았는데 10여 년간 250여 사찰을 찾아 확인한 95건 2,607기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가 수록됐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작품도 상당수입니다. 북한 영변 보현사의 사천 왕상과 개성 안화사의 500나한상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 경주 불국사 벽화가 일섭 스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권에는 불화 제작과 후학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던 밑그림인 불화 초본이 담겼고 6권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단청과 일섭 스님이 직접 창안한 단청 초본까지 수록됐습니다. 불교계는 일섭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기리는 이번 전집이 한국 불교 미술의 전통과 법맥을 올곧게 잇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스님의 북끝에서 피어난 거룩한 상호와 유려한 필선은 곧 치열한 구도의 길이었으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발언이었습니다.
3: 일평생 불교 미술 작업에 전념하신 스님의 장엄하고 방대한 작품들이 앞으로 후학들에게 불교 미술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성 발전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송광사 성부박물관은 전시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집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흩어져 있는 일섭 스님의 작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전집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장경을 목판에 새겨 넣었던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6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제5기 교육과정인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 판각법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판각학교 장경도감 이사장 해일 스님과 해인사 총무국장 향록 스님,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 교육생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판에 새기는 전통 판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정에 원만한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제2의 팔만대장경 조성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녕이 이뤄지길 바라며 전통 각법 기술을 잘 터득해서 대장경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후대에 계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각학교에는 모두 122명이 참여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남행자 25명,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인데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 위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품은 이들의 굳건한 눈빛이 보입니다. 태고종으로 출가한 행자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과 자세를 살피고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6: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들어선 고난의 길이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며 그 출발을 선택한 자만이 출가 수행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5: 태고종이 지난 1일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0: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남행자 25명과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이들에게 출가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수행자로 살아갈 것인지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을 최우선으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짚었습니다.
1: 첫 번째는 하심입니다. 하심, 방하착,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잘 내려놓을 줄 알 때 성녀로서의 그 길을 올바리 갈 수 있다.
0: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2: 지, 범, 개, 착, 50년, 60년 하려면 아마 그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주관대로 하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되지 않아, 그죠?
0: 이번 면접과 소양시험을 통과한 행자들은 다음 달 1일 대구 종림 서남사 정수원에 입교해 한 달 동안 합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합동득도 수계살림을 통해 3위, 3인이계를 받으면 태고종 예비스님이 됩니다. 이번 소양시험은 행자들이 출가할 때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진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3: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워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올 하반기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치열한 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한국 불교의 정수 간화선. 3년째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50차 결사를 맞은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이 이번엔 간화선 공부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명상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수행법을 공부한 대중이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을 체득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강의를 맡은 동국대 선학 박사이자 전국 비구니회 수석부 회장 수경 스님은 선의 역사와 본래 의미부터 짚어나갔습니다. 스님은 중국 전래 초기 교학이 황금시대를 맞았지만 부처님이 출가한 본래 목적인 생로병사의 실존적 고통은 머리로만 이해해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처럼 마음을 직접 깨치는 실천 수행인 선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5: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경전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불교의 본래 정신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다.
4: 이어 불교 이전 고대 인도 명상과 불교 선정이 지닌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베다 시대엔 창조주 브라흐만을 향한 집중, 우파니샤드 시대엔 내면의 영원한 실체인 아트만을 찾는 명상이었다면 부처님은 이런 실체적 자아를 부정하며 무아에 기반한 해탈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그 아트만은 영원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정한 건 바로 이 아트만이에요. 무아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예요.
4: 선 사상의 역사로 문을 연 하반기 수행결사는 선종의 초조 보리 달마를 시작으로 육조 혜능, 마조 도일에 이어 대혜종구의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이론 학습과 함께 좌선과 호흡 알아차림, 화두 참구 실참을 병행해 일상 속 참선 수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5: 다만 수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인류사회에 정말로 이건 누구나 해야 될 숙제이기 전에 본질이고 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문자와 지식을 넘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선의 역사와 실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정진 열기가 하반기 결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구례 천은사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재즈 인 더 사일런스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는 주지 대진 스님, 백년사 주지 설도 스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문순옥 군의회 의장 등 4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수변부대에서 박상아 재즈캐츠, 신경숙 스무스 재즈밴드, 기독 중창단이 첫 무대를 연대에 이어 다음 날 NS 재즈밴드와 동키즈 프로젝트가 낮 무대를, SM 재즈 트리오

0: 밴드와 국내 최정상 뮤지션 말로 밴드가 밤무대를 펼쳐 다양한 색깔의 재즈를 선보였습니다. 천은사는 국내 재즈 애호가들을 위해 지자체와 후원기업, 예술가들과 함께 매년 봄, 가을 두 번의 재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장경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박관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사무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을순군의 정신은 과거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며 나라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봉행된 수륙 무차 대법회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희생된 영가와 을순군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차별 없는 자비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에 깃든 을순군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이어가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이 오랜 시간 써온 노랫말이 20여 곡의 노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토사는 지난 6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덕진 스님 작사곡 발표회 무상 알면 꽃길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울산 불교 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김상욱 울산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람 청소년 합창단과 태화 합창단 등 출연진은 무상알면 꽃길과 보시바라밀 등 덕진 스님이 작사한 20여 곡을 선보였습니다.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틈틈이 써온 노랫말에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가 마련됐다며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는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지난 7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여 명 줄었는데요.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동국대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현직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중앙도서관이 북적입니다. 기업별로 마련된 부스에선 채용 담당자와 학생들이 1대1 상담으로 구체적인 직무와 입사 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2026 자벤 커리어 페스티벌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전교적 차원의 진로 취업 축제장을
1: 박람회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롯데그룹,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130여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절차와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SK 등 50개 기업에 근무 중인 현직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00여 동문 선배들은 멘토링관에서 자신의 취업 경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에 맞춤형 조언을 건넸습니다.
3: 아직 3학년이어서 취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 무료 취업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청년 세대가 꼭 필요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강조한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더 나은 동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어지는 취업 박람회가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1: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동국대 취업

0: 취업 박람회. 학생들에게는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발판을, 참여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창월 비보이단 E8가 주최하는 스트리트 댄스 대회 네 번째 플래버가 지난 6일 서울 서교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정상급 비보이 3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 2대2 브레이킹과 19세 이하 1대1 브레이킹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올스타일 스트리트 댄서, 차세대 유망주와 베테랑 댄서들이 맞붙은 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후원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경쟁해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년에는 대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제31 보병사단 호국 관음사가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의 전계사로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국 관음사는 지난 6일 주지 눌지 스님, 정읍 정심사 석원 스님, 광주 광덕사 동진 스님, 자비 신행회, 소원정사 신도회, 광주 전남 포교사회 후원으로 31사단 장병과 훈련병 180여 명에게 3기의 5계를 전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장병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청정한 불제자임을 자각하고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함께한 스님과 광주 지역 불자, 보교사단은 직접 만든 팥빙수와 간식으로 장병들의 수계를 격려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불교 교육대학이 자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삼부문화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주관한 행사는 지난 6일 부산초읍자유회관에서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범예 스님은 제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인연이 생을 등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부 자살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제와 부산안전속도 5030 합동 캠페인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인기 가수 초청 힐링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릉 현덕사가 캠핑과 사찰 문화, 불교 영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일 경내에 텐트를 치고 사찰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산사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녁에는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의 고도를 관람했습니다. 주지 현중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와 가족 솔로 캠핑, 영화제를 연계해 산사에 머물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0: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엔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

예수여 공고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안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진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대원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0: 호공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

0: 기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

0: 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금요원 시방허공계세계역구역시상설본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받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도산 날 생칼날 연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 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E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주 마음이라흠 가자라 오 마음이라흠 가자라 오 마음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왕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창 기조를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

감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바른 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천년고찰 월정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과 기도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포교와 기도 혁명을 일궈낸다는 원력으로 진행되는 금강경 봉찬 기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수행정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동참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수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월정사 기도 신행국장 승우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봉창기도에 담긴 참된 공덕과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성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아, 기도하시느라 바쁘신데 우리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BTN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월정사 건강경 봉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신행국장 승우입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한국 불교의 최대 기도혁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신행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가 불자들의 그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요즘 기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정사를 찾는 대중들의 이 분위기와 또 기도의 열기가 어떤지 우리 승우 스님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스님.
0: 그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우선.
1: 네. 네. 우선 이제 월정사 그 금강경 봉창기도는 네. 길게는 1930년도에 그 하남 스님께서 발족을 하셔가지고
0: 그렇죠.
1: 1932년도에 시작이 돼서 어연 이제 100여 년을 앞두고 이제 예전에는 상원사 중대 쪽에서 기도를 쭉 해오시던 것을 23년도 3월부터 네. 본사 차원에서 월정사에서 이제 이 기도를 활성화해보자 네. 이런 이제 원력을 그때 당시 교구장 스님이셨던 정념 스님께서 네. 이제 자연 스님과 함께 이제 이 기도를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수로 4년째
0: 그러네.
1: 접어드는데 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제 전국에서 최하 1200에서 최대 한 2500명이 매월 약간의 인원 차이를 두고 월정사에 오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
0: 그렇죠.
1: 신심으로 또 한의심으로
0: 네.
1: 그리고 이제 각자가 다 본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까지 그렇게 올라오는 기도로서 금강경이 사람들 삶에 익숙하게 스며드는 그런 기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 스님께서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열기에 대단한 걸 지금 막 느끼시는 그 감정으로 전해주고 계신데요. 스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실 때 1930년대라고
1: 네.
0: 하셨는데 근대 한국 불교 선지 시기잖아요. 우리
1: 맞습니다.
0: 방자, 한자, 암자 예. 큰 스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대사의 책으로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발족을 하시고 법주까지 맡으셨고 그래서 오대산 석존 정골 탐묘 찬앙해?
1: 네, 맞습니다. 네.
0: 예, 정확한 표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전통을 계승한 신행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찬앙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되는데 국어로 일명 봉찬해라고도
0: 네.
1: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네. 받들 봉자 찬탄하면서
0: 네.
1: 받들어 기도를 하는 모임.
0: 네.
1: 그래서 이제 봉찬해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남 스님께서도 금강경의 어떤 주요성을 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독송했던
0: 네.
1: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현대에 이어서
0: 네.
1: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이면서 또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그때 조선 불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불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아울러서 그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더 절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고려해가지고
0: 네.
1: 이 기도회가 만들어졌고 왜 월정사에서 이걸 하는가
0: 네.
1: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일연 스님께서 쓰신 삼국유사에 법당 터가

0: 명당터 양택이다라고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월정사 족강전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가피 충만한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 드릴까 해서 이제 월정사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활성화를 크게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1: 그랬군요. 그 금강경, 그 수많은 경 중에 금강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잖아요. 금강경을 중심으로 이 기도 진행을 펼치게 된이 금강경만의 어떤 특별한 공덕과 어떤 가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금강경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 그 경전이기 때문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육조해능 스님이 또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고 또 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불교의 또 중심이 되었던 그런 경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각성화시켜서 또 조금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을 얻어서 이제 안심법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심법문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심성이 단단해지고 또 담담해지고 또 당당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경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그뭐 반드시 또 읽어드리는 경전 중에 하나가 또 금강경이고 예수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에서는 삶과 사후를 간통하는 경전 그리고 삶과 사후를 간통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주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도는 매일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기도의 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텐데, 이 매일 진행되는 금강경 기도와 또 매달 한 차례 철야 정리를 통해서 어떤 기도 진행 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매일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그 철야 정진의 이 금강경 봉창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월정사 금강경 봉창 기도는 매일매일은 새벽 4시 50분 이제 4시 반에 새벽 예불 기본 예불이 끝나고 4시 50분부터 이제 집전하는 저희 기도 진행국 실장 해묵스님께서 금강경을 독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0여 명 이상
1: 그
0: 이제
1: 새벽에
0: 그 새벽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같이 유튜브로 동참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이제 저녁에 저녁 예불 끝나고 6시 한 45분부터 8시까지 또 금강경을 또 우리 가금스님께서 또 한번 읽고 그때 또 동참하시는 분들도 약 200여 명 이제 온라인 그 유튜브로
1: 그렇죠.
0: 돌아서 함께 하시다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면 전국에서 체압버스 40대에서 많을 때는 한 50대가
1: 매달.
0: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월정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 대단한
0: 천,
1: 기도네요.
0: 매달 한 체압이 1년 중에 가장 적은 달이 8월인데 가장 적은 달이 1200명.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1500명이 이제 월정사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과 또 이제 이게 한 3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매년 매년 한 살씩 또 올라가니까 또 이제 나는 철야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넷째 주 토요일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명 금강경 봉창기도 미시기도라고 해서 넷째 주 토요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그렇게 금강경 봉창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봉행하고 있고 또못 오는 날에는 이제 조석으로 유튜브로 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1200명에서 1500명.
1: 가장 적게 오는 게 1200명.
0: 1200명? 네. 그러면은 그 1200명이 인원이 어디 다 수용이 됩니까? 도량에 그냥.
1: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가끔 둘째 주마다 적강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우리 적강전을 와보면 이거 150명 이상 앉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싶은데 둘째 주 철야에는 한 450명이 적광전에서 네.
0: 그러면 모든 법당을 다 활용을
1: 하시는 두 군데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 네. 적광전에 한 450명 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최하 800에서 1000명 정도는 우리 저희 월정사의 출가학교를 운영하는 네, 그렇죠. 문수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네. 들어가고 그리고 통상 1500명 이상이 될 때는 네. 대법륜전을 열어서 네. 이렇게 한 세 군데서 그렇게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 대법륜전까지 열는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2, 3회 정도 네. 될까 말까 하고 네. 나머지 통상적으로는 네. 적광전과 문수선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0: 오대산 월정사는 교구장 스님께서 워낙에 출가학교, 단기 출가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불교계뿐만 아니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봉창 기도회가 또 그와 같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매월 모든 정각문을 열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야 정진에 앞서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야단 법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매달 열리는 야단 법석이 매달 주제가 달라지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네.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입춘이 있고 구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초 소원지 소지 법회를 합니다. 요거 소원지는 이제 임의로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발언을 적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이제 자연 스님이 문구를 만들어서 사경하듯이 네. 적어서 오고 그리고 이제 호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발언을 적는 네. 그런 거를 같이 브루스를 시켜서 네. 이제 소지 법회를 2월에는 하고 매월 3월 둘째 주에는 교구장 스님의 특별 법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사경책을 갖다가 사경 쓰기를 하는 또 수행을 병행하기 때문에 네. 그걸 1년 동안 모아가지고 4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사경책 소집업회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저기 올정사에 있는 그 한강의 시원지 금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열목어가 희귀어종이고 멸종위기어종인데 요거를 이제 복원을 시키는 방생급회 생태계 복원을 시키는 방생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그 한거 기간에 네. 오대산 안에 5개 선원의 네. 스님들을 정명법사로 모셔가지고 무생계를 불자들에게 드리는 백고자 수계법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은 이제 더위로 인하여 낮에 법회는 일시 쉬면서 밤에 오대산 월정사 하면 달이 아름다운 사찰 이래가지고 네. 달빛, 별빛 기도를 밤에 이제 마당에다가 마루판을 만들어 드려서 그게 누워가지고 하늘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어린 시절로 또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제 명상을 지도받는 네. 그런 두 달의 법회를 하고
0: 7월 기도 마음에 드네요.
1: 네, 아주 이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또 사경 쓰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 둘째 주에는 또 전나무 숲길에서 적광전 앞에까지 약 2km 정도를 삼보일배로서 하심, 지극한 하심을 실천하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하나의 버킷 리스트와 같은 게 사찰에서 삼보일배를 해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을 드리는 네. 10월 둘째 주는 삼보일배 그리고 12월하고 1월은 이제 저희들 1년 동안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설문지 조사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0: 성장이 되었는가.
1: 자기 변화가 얼마나 맞습니다. 생겼는가.
0: 그래, 질적 연구.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대가 어떤 성별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양적 연구를 네. 한 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법사스님을 초청해가지고 특별 법문을 듣는 그런 두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1년 중에 연간 낮에 법회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밤에는 통상적인 이제 철학 기도가 네. 진행이 됩니다.
1: 와, 우리 승우 스님께서 12달간 이루어지는 이 특별 이 야단법서 이 설명을 들으면 아, 나는 몇월 달에 참여를 해보면 좋겠다. 아, 저거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참 다양한 법회를 이렇게 야단법석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 앞서서 저도 아, 저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10월에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정진 특히 주목해 주십사 하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네. 전나무 숲길은 저희들이 무작정 삼보 1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장율사 진영을 제일 선두에서 저희 네, 대중스님 중에 한 분이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진신사리를 이혼하면서 이렇게 그 뒤 이제 선두에서 이제 자연스님하고 또 신행국장 신행실장 해묵스님이 또 선두에서 인솔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삼보 일배를 하게 되는데요. 요때 또 조금 특이한 점이 네. 사리 이혼을 할 때 오방천으로서 그 이혼하는 대상자들을 최하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오방천으로 이렇게 자로 네 분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네. 모두가 일심동체된 마음으로 사리를 이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보면은 저도 그 봉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 그때 딱 그 독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유튜브로 오대산 월정사를 운영하는 뉴미디어 팀이 있으시겠죠, 거기도. 네. 근데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강경 봉창기도 역시 유튜브 채널과 또 기도 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월정사 금강경을 통해서 일상수행과 집중수행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0: 저희 월정사에는 미디어실이 있어가지고. 네. 조성 예불 사시 기도 네. 그리고 이제 금강경 봉창기도 철야정진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네.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유튜브 검색란에 오대산 월정사를 검색하시면 구독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금강경 앱은 우리가 23년도에 처음 이 기도를 활성화할 때에 네. 자연스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그래서 이제 그 어플에서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을 들어가서 경전 경강경을 따라 읽고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를 딱 해가지고 네. 연꽃을 딱 피우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서 각 가정이 법당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하루 24시간 중에 편한 시간에 앱을 통해서 경전을 건강경을 읽고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해서 연꽃을 피우고 이런 과정이 스스로를 이렇게 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고 이 건강경 앱 어플이 그 우리 플레이어 스토어에서도 바로 다운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이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한 2, 3개월 안에 네.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규 가입은 잠깐 일시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승인

0: 나면 최소 2, 3개월 안에는 꼭 건강경 봉창기도를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1: 네.
0: 이 어플은 다운받아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그 어플이 업데이트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건강경 봉창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이 육바람의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0: 제가 가끔 우리 한 달에 가끔이 한 달에 두 번이죠.
1: 네.
0: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에
1: 그렇죠.
0: 우리 불자님들이 올라오시면 반복해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스님 중에서는 보시바라밀,
1: 네.
0: 건선, 모연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는 스님 중에 한 명이다.
1: 네.
0: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같이 동참해 봅시다.
1: 네.
0: 그런 걸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또 대승불교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그리고 사서법의 첫 번째가 또 보시바라밀. 그래서 이제 보시를 통해서 정말 공덕이 되고 그것이 복과 덕으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런 보시를 행할 때는 항상 고액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소액 소액이 모여서 고액으로 해지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4년째 이어지면서 현재 누적된 후원금이 3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정사
1: 장하십니다.
0: 신행국에 오시면 그간에 후원했던 판넬이 또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저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불교의 불자님들이 보시하는 정신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바라밀만 실천하지 말고 육바라밀을 보시를 시작으로 해서 보시공덕을 시작으로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갈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월정사 기도 신행국장이신 승우 스님을 모시고 한국 불교 최대 기도 혁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된 이 금강경 봉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봉창기도의 이 금강경 봉창기도 현장에 계신 우리 승우 스님이신데 이 기도를 통해서 번뇌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또 삶의 큰 변화를 겪은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제가 여러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넷째 주 토요일 날그 일명 금강경 봉창기도 미시기도가 이제 철학이도보다는 늦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수원에 거주하시는 법등행 보살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 70살이었는데요.
1: 연세가
0: 네,
1: 많으시는구나.
0: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우 스님이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하신다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수원 차량 봉사자로 이렇게 자원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그 당시에 그분이 당뇨도 심하고 고혈압도 심하고 또 루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물론 이세 가지 질병에 대한 약을 다 드시고 그렇게 계셨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0: 봉사의 원력을 세워서 쭉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이제 한 3년을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 네.
0: 이분이 한 2년쯤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이세 가지 질환에 대한 약을 다 끊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약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난달 또 넷째 주에도 다녀가셨는데요. 걷더니 이제는 절도 하시고 급할 때는 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꾸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이런 게 갚인가 라는 거를 지켜볼 수 있는
1: 아,
0: 한
1: 그러셨군요.
0: 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정말 이런저런 사연들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엄마들이 또 이런 또 생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 그렇죠.
0: 자녀들을 먼저
1: 먼저
0: 보내는
1: 보내고,
0: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그렇죠.
0: 어떤 집은 열몇 살에, 어떤 집은 스물몇 살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식음을 전폐하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함께 하는 게 이제 봉사를 같이 하고, 봉사를 시키고, 또 같이 금강경을 읽고, 사경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스님, 이제 제가 제 배고픈 걸 위해서 음식을 1년 만에 직접 돈 주고 사봤습니다. 이런 분들 만날 때또 보람이 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들이 20, 30대도 인연이 많이 됩니다. 20, 30대들은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1: 먼저 보낸
0: 이제 돌아가시게 되며, 이걸 요즘에는 이제 이게 형제 자매가 별로 없는 시대다 보니까,
1: 그렇죠.
0: 혼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래도 시다림을 같이 가주고 화장장까지 같이 가드리고 또 이어서 49제까지 같이 하면서 이걸 이끌어 줄때 정신적 의지가 되어서,
1: 그럼요.
0: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어머니 49제를 지내러 오는 젊은 보살님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리가 이런 기도회가 있어서, 정말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1: 스님은 이제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많은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또잘 엮어서 우리 불자들이 내가 마음이 아플 때이 책을 보고 극복을 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또 책도 좀 엮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전국에서 작게는 1200명, 많게는 150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하지만 우리 승우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 봉창 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네. 제가 이 봉창 기도, 울정사 봉창 기도는 23년 3월에 첫 번째 입제를 하고,
1: 그렇죠.
0: 4월에 두 번째 입제를 하고, 이때까지는 다른 소임자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월정사 대전 포교당 문수선원에 소임자로 있었는데요. 이게 몸이 대전과 강원도 월정사 별로 처음엔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제3자로 방관자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두번 법회를 진행했던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소임을 못 살게 되면서, 이제 자연 스님께서 이제 승우 스님이 한번 월정사에 오셔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1: 솔직하게.
0: 제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님께서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0: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면 얼마나 제가 잘할지 그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 몸과 마음이 골병이 될지
1: 그렇지.
0: 그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 맞아요.
0: 안 살고 싶습니다.
1: 네.
0: 이렇게 제가 거절을
1: 아,
0: 했었는데요.
1: 그랬군요.
0: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또 소임 살고 있는 해묵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1: 네.
0: 그 스님이 이제 저희들 중앙성가대학교 학부 때
1: 네.
0: 그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이제 홍보차장이었어요. 그래서
1: 네.
0: 학생회장과 이 학생회장이 마지막 소임이 승가지라고
1: 네.
0: 학교 홍보용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선배 스님을 찾아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구장 스님이셨던 정념 스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1: 네.
0: 그 정념 스님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월정사에서 소임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념 스님 기억에는 저는 없었던 존재였겠지만
1: 네.
0: 자연 스님하고의 인연으로 또 특히 또 자연 스님은 제가 석사를 문화재 전공을 했는데
1: 아,
0: 그때
1: 그러셨군요.
0: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교의 원력을 자연 스님께서 세워서 교구장 스님하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스님 소임자가 없어서 이 기도회가 유지가 안 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렇게 월정사로 돌아오게 되어서
1: 아,
0: 지금까지 이렇게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1: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 드시지요?
0: 네, 정말 잘했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앞으로도 그 생각 변치
0: 네.
1: 말고, 네, 찾아오는 이 봉창 기도에 찾아오는 많은 불자들을 그렇게 보살심으로 잘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1: 예,
0: 하겠습니다.
1: 또 비구니 스님들의 따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크게 잘 살려서, 네, 찾아오는 분들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그 젊은 청춘들 잘 안내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승우 스님은 또 출가 원력 또한 포교라고 하셨다는데 출가 원력의 안성맞춤인 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교를 원력으로 세우신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0: 네.
1: 네.
0: 제가 출가 전에 그 경북에 있는 천년고찰
1: 네.
0: 도리사라는 사찰에서
1: 네.
0: 제가 템플 팀장, 포교 팀장 이런
1: 아,
0: 제가
1: 그러셨군요.
0: 소임자로서
1: 제가
0: 소임을
1: 소임자로서.
0: 살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임자 주지 스님, 부주지 스님, 뭐또 템플 지도 법사 스님, 이런 스님들과 가까이에서 소임을 살면서, 정말 포교의 주요성을 현장에서 느꼈으나,
1: 네.
0: 제가 소임자의 한계,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제가 소임자의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해서 승려로서 또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서 포교를 한다면 조금 더 폭넓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은사 스님께서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아시고 이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1: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우선에 어떻게 보면 상구보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포교의 원력을 먼저 세워서
1: 네.
0: 출가를 하게 되어가지고
1: 아이고.
0: 이렇게 지금까지 또
1: 네.
0: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계속 포교의 일선에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네. 소임을 정말 잘 맡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스님들은 뭐저 또한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우리가 참선 잘하고 경전 공부 잘해서 자기 스스로 도 터지는 거 깨닫는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종무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자님들의 어떤 필요함, 그분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더잘 알고 왔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그 마음 변치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승우 스님이 얘기를 아주 조곤조곤 잘해가지고 지금.

0: 시간이 다돼 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아니면
1: 네.
0: 또 봉창 기도에 대한 뭐 전하고 싶은 말씀? 네, 남겨주십시오.
1: 네. 저는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소임자로서 제가 이제 금강경 여러 구절들 중에서
0: 네.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제18장 마지막에 있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0: 미래신.
1: 불가득,
0: 예.
1: 그리고 이제 제32장에 있는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마음에 머물면 늘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고 미래의 마음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항상 현재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할 수 있다.
0: 그렇죠.
1: 이런 마음으로 저도 소임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 현재는 또 중앙성가대학교 대학원 박사 사학자 불교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냥 상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그런 속에서 저 자신도 이제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후내년에 박사학위를 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과 더불어서
0: 네.
1: 우리 건강경 봉창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불교 TV BTN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대산 월정사 건강경 봉창기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명스님께서 후원 ARS 한통 부탁하셨는데요. 한통 말고 두 통, 세 통에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십시일반의 힘으로 후원금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불교가 더 포교를 하는데 불교 TV, BTN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0: 네.
1: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네.
0: 화이팅! 네, 우리 승우스님 아주 센스 있는 출연자입니다. 한 통화 말고 두 통, 세통 다, 네,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기도에 또 집중하시겠죠? 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또 응대하시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아무튼 오대산에 가면 승우스님이 있더라. 네, 승우스님의 미소가 많은 고민을 안고 온 그런 고민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금강경 독송은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고 자성을 드러내서 스스로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 김창령 불자님, 이도훈 불자님, 조덕만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

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 좋아하시나요? 일상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유행에 따라 멋지게 나를 꾸미는 일, 어쩌면 하루를 가꾸는 소소한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쇼핑 뒤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아주 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화려한 쇼핑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나뵀는데 이번에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작가님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그 질문들을 모두 뒤로 하고 녹화 전에 제가 정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려 7년 동안 새 옷을 단 한 번도 사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1: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네. 거의 취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0: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1: 네.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세어보니까 횟수로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고 지내왔더라고요.
0: 제가 왜 믿지를 못하냐면, 왜 자꾸 의심을 하냐면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대외 활동도 하시고 그렇다면 분명 이 공간과 이 때에 따라서 새 옷이 분명 필요할 텐데 이 7년이라고 하면요, 작가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6학년까지 졸업을 하고도 1년이 남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인데 어떻게 옷을 사지 않을 수가 있죠?
1: 맞아요. 제가 이따 강연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옷을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입는 건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안 사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런 주제가 아니었다면 저도 강연 전에 쇼핑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저의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0: 아마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짓궂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옷은 아니더라도 사실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좀 사시죠?
1: 맞아요. 이제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네. 소모품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겐 옷도 그럴 수 있죠. 달는 소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경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중고로 이제 구매를 하는 나름대로 규칙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마저도 사실은 소비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방법들을 좀 터득을 해서 그래도 사지 않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주변에 보면요. 원래 이렇게 옷이나 패션에는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작가님도 혹시 그런 유형이셨나요?
1: 아, 저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전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실 지금도 옷을 사진 않지만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거나 네. 쇼핑을 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그만큼 옷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옷을 사진 않지만 애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옷을 입는 방식을 조금 달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2023년에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내시고 사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옷이 날개라고 유혹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1: 있었죠. 거의 매 순간 있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트렌드도 빠르고 옷이 되게 예쁘고 싸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그런 옷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히 책을 내고 나서는 이제 저도 내가 이걸로 책까지 냈는데 쇼핑을 할 순 없지라는

0: 마음으로 저도 좀 다잡을 만큼 쇼핑의 유혹이 되게 큰것 같아요.
1: 도대체 어떤 이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작가님이 뚝심 있게 7년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강연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강연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결혼식, 그리고 웨딩드레스, 장식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저의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곧그 내용인데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그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오늘 옷차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입은 옷 괜찮나요? 사실은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옷차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지난 강연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미처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을지는 매일같이 고민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이 자리에 섰더라면 강연하루 전날에 내일은 또 뭐 입지? 가 쇼핑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입을 옷에 대한 고민을 엄청 오랜 시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 보니까요. 강연을 할 때마다 계절별로 정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더라도 어느 한 분도 저에게 또 같은 옷을 입었네 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지난번 어떤 강연에서 입은 옷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반가움의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던 제가 어쩌다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 옷을 몇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 속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인데요. 아마 한 3, 4살 때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고요. 어머니가 입었던 이 가죽 자켓, 무려 한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겨울만 되면 항상 입는 저의 교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옷이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난다거나 보온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겨울이 오면 이 옷을 교복처럼 입는 이유는 이 옷이 주는 의미가 색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돈을 지불하고 어느 가죽 자켓을 구입했다면 그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저희 엄마가 처음 취직을 하시고 처음 구매한 아주 값비싼 가죽 자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은 엄마가 회사를 갈 때 입었던 옷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옷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옷은 무려 40년이 된 옷인데요. 겨울옷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죽이다 보니까 오래 입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 가지 옷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또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저고요. 위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신데요. 안에 입고 있는 나시를 제가 또 여름마다 입고 있습니다. 이 나시는 심지어 당시에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옷 중에 하나로 구매하신 거라고 해요. 값싸게 산 옷인데도 무려 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여름 날씨다 보니까 세탁기에 막 돌릴 순 없고 손빨래를 해서 제가 좀 보관하고 또 입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고롭게 관리를 하는 옷이다 보니까 저도 또 더 특별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입고 있는 이 옷도 저희 어머니 옷입니다. 이 옷 역시 30년이 됐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바지는 또 중고로 얻어서 입고 있는 바지인데 이렇게 강연이 있을 때마다 잘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옷을 입었더라면 어떤 옷을 언제 입었는지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교복이 된 이 옷들은 다음 강연 또 다다음 강연에도 저의 교복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잘 입고 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쇼핑 좀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그냥 옷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혹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옷 가격이 되게 싸고 예쁜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쇼핑을 했는데요. 저의 이런 쇼핑 습관이 가장 극에 달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던 쯤에 미국으로 처음 가보게 된 저는 아, 이게 바로 쇼핑의 나라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상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티셔츠, 원피스, 잠옷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또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하상가 외에 있는 브랜드를 봤을 때 저게 패스트 패션인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원피스 하나를 구매할 때도 8, 9만 원, 1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똑같은 브랜드들이 미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3달러, 4달러, 5달러 그러니까 만 원 미만의 옷들이 많았고요. 여름 나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달러 미만의 옷들도 있었습니다. 49센트, 99센트 이 정도 가격이면 600원, 700원, 1000원 돈이 되는 옷들이었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1000원짜리 새 옷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옷들을 정말 매일같이 한 벌씩 사서 돌아왔는데요. 어느 날 이런 패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름 옷이 저렴한 건 소재를 조금 적게 썼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딩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패딩을 발견했을 때가 초여름 시즌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 패딩을 들고 주변을 막 조금 더 옷을 또 쇼핑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딩이 가격이 1.5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 2,000원도 안 되는 패딩의 보온력이 꽤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옷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패딩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인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지 하면서 옷의 안감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 안감에는 보통 케어라벨이라고 해서 원산지나 성분, 세탁 방법이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옷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다고 써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진 옷이 배든 비행기든 뭐든 타고 미국으로 와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는 돈을 꽤 아껴 써야 하는 저에게도 저렴하게 느껴진다면 과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 가게 된 배경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그런 재활용 정책, 환경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녁에는 이런 옷들을 마구마구 쇼핑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패딩을 계기로 알게 된 현실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내용이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쇼핑하던 이 브랜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옷을 유통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49센트, 99센트에 새 옷을 판매하던 이 브랜드의 대표는 전 세계 2위 부자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싼 옷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이 대표가 세계 2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비밀을 파헤쳐 봤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옷을 만드는 재료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 잘 알게 되었죠. 플라스틱을 한번 사용하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거북이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위협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사실은 그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케어라벨 안쪽에 붙어있는 그 성분 이름표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는 옷 10벌 중에 7벌 꼴이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인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합성 섬유를 사실 쇼핑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8벌에서 9벌 가까이 되는 합성 섬유 옷들이 옷장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합성 섬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석유를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나 이런 합성 섬유 같은 개발품을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요. 합성 섬유가 나올 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합성 섬유가 나오면 우리가 튼튼한 옷을 싸게 사서 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돈이 없는 이런 평범한 서민들도 합성 섬유라는 이 질긴 특성을 가진 옷을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패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질긴 특성의 합성 섬유, 과연 기대만큼 오래 입히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이 훼손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뭔가 내 느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합성 섬유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일회용품처럼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500년 동안 썩지 않고 생태계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쁘게 멋있게 입었던 이 옷들도 역시 오랫동안 생태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옷이 단순히 예쁘고 아름다운 소재로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한 원단을 활용해서 옷을 싸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를 낮추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합성 소재를 저렴하게 확보를 해놓고 비싼 곳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제가 쇼핑했던 그런 저렴한 옷들은 절대 그 가격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이 제가 봤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패스트 패션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떴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 참사의 현장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라나 플라자 사건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 라나 플라자라는 건물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에는 1, 2층은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에는 의류 봉제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평소에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날 건물 외관에
금이 크게 가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보기에 이 건물은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그 누구도 들어가선 안 되겠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1, 2층의 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손님들은 다 이미 대피를 한 후였고요. 다음 날 이 의료봉제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건물의 안정성이 위험이 됐던 거라면 사실은 노동자들도 그 건물에 들어가서는 안 됐겠죠. 하지만 이 공장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할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심지어 노동자들은 들어가지 않겠다, 위험할 것 같다 라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들어가야 했고 공장에 들어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 1,100여 명이 사망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보고도 1,100여 명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워낙 뭐 전쟁도 일어나는 시대니까 좀 무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망한 희생자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여성 아이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에 갔어야 할 아이들이 260원 정도 되는 시급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고 건물이 무너지고 만 것인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옷을 만드는 이런 관행,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미신공이라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됐고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우리는 모두 경험했고 알고 있음에도 이 일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에서 대피하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 다카는 의류봉제 공장이 대부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도시라서 사실은 이런 공장이 굉장히 많고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대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피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졌고 안에 있는 섬유를 연결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재를 아끼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사용하고 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패션 산업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싸게 싸게 옷을 만들었다면 많이 파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 혜택들이 마치 나를 위한 혜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쇼핑을 할 때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게 나한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만든 것들을 다 팔지 않으면 이게 다 고스란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 전략을 하는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전략들도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할인 전략입니다. 저도 49센트, 99센트 이렇게 저렴한 옷들만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곧 그 가격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판매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중에 어떤 종류의 쇼핑 앱이 깔려 있더라도 한번 눌러보시면요. 아마 할인 쿠폰이 먼저 뜰 겁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고 있는데요. 할인,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걸 기업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인 자체는 꼭 옷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판매 전략입니다. 옷에만 특히 더 활용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의 컬러는 핑크색이 될 거니까 핑크색 원피스, 스커트 이런 거 하나씩 마련해 두셔라. 이런 멘트 들어보셨나요? 저는 올해가 되자마자 또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컬러도 사실은 판매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컬러와 연도가 보이시죠? 연도별로 올해의 컬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비를 좋아하던 시절에는 아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컬러가 올해 또 지정됐나 감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컬러는 1년 반에서 2년 전에 미리 산업에서 정해둔 컬러였습니다. 내후년에는 이런 컬러를 만들어서 유행시키자라는 전략이 미리 생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컬러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연도별로 컬러가 크게 바뀝니다.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이렇게 은근하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노란색, 파랑색, 핑크색, 주황색 굉장히 눈에 띄게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입었던 보라색 제품을 올해 입으면 저건 좀 작년 트렌드네 라고 모두가 눈치챌 수 있게 컬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는 산호초 보호의 컬러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산호초,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컬러를 지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컬러도 지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과 같은 컬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올해는 투명색으로 하겠다, 모두가 원하는 컬러를 마음껏 입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컬러를 지정하고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을 내놓고 있는 것이 패션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컬러마저 여러분에게 더 옷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요인을 알게 됩니다. 바로 무료 배송이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심지어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도 온라인 쇼핑에 빠져 있곤 하는데요. 그 쇼핑을 할 때 중요하게 선택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무료 배송의 유무입니다. 언젠가부터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무료 반품, 그리고 내일 도착, 새벽 도착 같은 다양한 이런 택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물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패션 쓰레기라고 하면요, 이런 물리적인 쓰레기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 조각이 오래 남아서 생태계를 해치겠구나. 하지만 이 옷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면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산업으로 구분해 봤을 때요, 배랑 비행기를 합친 것보다 패션 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 옷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의 문제까지 보면 온라인 쇼핑의 유행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작 과정에서의 오염도 또 빠뜨릴 수 없죠. 아까 섬유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색만으로도 환경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대로 방류했을 때의 그 생태계의 사진인데요. 중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섬유 염색 공장이 지어져 있고 이 공장에서는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되게 옛날 사진인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염색 공장 입장에서 이렇게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 과연 이 지역 생태계를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겁니다. 공장장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과연 이 폐수를 필터를 했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그대로 내보냈을 때 드는 비용,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보니까 무려 10배가 가까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그냥 방류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10배의 마진을 더 보장하기 때문에 이 공장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폐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대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 밖 창문으로 강가를 내다보면 다음 해에 유행할 컬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폐수를 워낙 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색깔만으로도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섬유는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그 오염이 심각한데요. 보통 옷은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진 후에 선진국에 비싸게 팔립니다. 우리는 이 옷을 일회용품처럼 입고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버려진 옷들은 사실은 그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생활 폐기물 자체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섬유 쓰레기는 처리를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기부 혹은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 선진국들에서 개발도상국에 보내고,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명목으로 이 폐기물을 받는데, 이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이 정말 쓰레기 산처럼 쌓이게 되고요. 이 산이 수십 년간 쌓여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 쓰레기 산을 자연물로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들이 이 쓰레기 산을 올라가고 여물 대신에 총바지 조각, 옷 조각을 씹어먹는다고 해요. 이 일대에 죽은 소들의 장을 갈라보면 우리가 입는 청바지 조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번 기업, 그리고 이 옷을 예쁘게 입은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이 폐기물을 옷이 만들어진 개발도상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하얀색 패딩을 발견했던 그날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옷을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쿠폰 정보, 할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는 저였는데, 정작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에게 오고 버려진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아, 옷을 이제 사면 안 되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쇼핑센터의 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1달러, 2달러, 49센트 옷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런 옷들을 사지 않는 건 정말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초반에는 옷을 샀다가 또 다시 안 사기로 했다가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살펴본 이 문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멋있다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옷을 소비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연자로도 서게 됐는데, 당시에는 가족들부터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요, 너가 이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이 있는데 그건 입어야지, 그럼 옷을 안 입고 남이 입다 버린 옷, 헌 옷만 입겠다는 거냐 하면서 되게 저의 도전을 격려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옷을 안 산다는 게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다. 헌옷 그리고 버려진 옷으로도 충분히 멋있게 나답게 입을 수 있다라고 설득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또 가족들은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책을 낸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새 옷을 한벌 선물로 해주시겠다라고 저희 할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아, 할머니 사실은 책 주제가 옷을 사지 않는 거라서 옷은 선물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할머니가 저의 이 책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집에는요, 제가 입는 이런 30년짜리 옷들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오래된 옷들과 제품이 많았어요. 70년 된 이불, 50년 된 책장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다 보니 제가 일회용품처럼 옷을 입고 버린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옷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옷을 그렇게 많이 사는 너가 잘못인 거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야, 우리가 전부 다 옷을 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옷 자체는 죄가 없고 옷을 소비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달리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저의 옷장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옷장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는 아, 옷이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옷이 많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옷장에는 아직도 옷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옷이 많은 이 옷장이 공개된 이후에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저 사람은 평생 살 거 여태까지 다 사놓고 이제 와서 옷 안 산다고 하면 나도 다 하겠다 라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제가 그 댓글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이분은 어쩌면 옷을 많이 안 사보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을 많이 사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옷이 없어서 산 적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옷은 항상 제 옷장에 많이 있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늘도 입을 옷이 없네, 다음엔 또 뭐 입지 하는 고민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쇼핑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쓰는 게 조금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오히려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옷을 많이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책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고도 어떻게 7년째 옷을 잘 입고 있는지는 다음 화에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팁들을 드리기에 앞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멋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나만의 멋을 찾아가려는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핑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조차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쇼핑을 또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쇼핑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난 날부터는 내가 가진 옷, 그리고 나의 체형, 나의 취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옷, 그리고 옷장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취향은 어떤 것이고 나의 기준은 어떤 것이길래 쇼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를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쇼핑이라면 쇼핑 하나쯤은 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심했고 그것이 저의 진정한 멋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전혀 화려하고 또 새 트렌디한 옷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저다운 옷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마 옷을 입고 계실 텐데요. 그 옷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또 트렌디하다는 이유로 사고 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대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른 채 지나쳤던 패션 산업의 일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새 옷을 소비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환경도 지키고 또 멋지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시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언제나 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과 마음을 통해 알찬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도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통찰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4월째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

풍부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보라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0: 경계에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2: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의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행복했던 순간.

것들을 뒤로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게 다 뭔가 시타르타.
1: 음모죠.
0: 음모라고? 무슨 음모? 꾸민자가 누군데? 그리고 이 자들은 누군가?
1: 카필라바스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 이방인처럼 보일까요? 발데프와 우르밀라가 샤카 왕국의 국경을 넘어 코살라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쁘십니까?
0: 그런데 이 자들은...
1: 이 자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숙부님.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곧 일어나서 숙부님을 모실 겁니다. 숙부님,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첩자를 색출하는 대신 우리 왕국 내에서 반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지. 이 일에 관해서는 배와 꼭 얘기를 하겠다.
2: 세자마마, 폐하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헤아려 했다고...
1: 아니다, 찬나. 상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 숙부가 이 일을 폐하께 전하도록 하는 게 나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0: 살수들이 다 실패했어. 발데프는 도망을 갔고 우리 계획은 부메랑 효과를 냈지. 망갈라,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 스토다나 대왕은 절대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턴 우리가 나서야 하오.
3: 어떡해요?
0: 방법은 단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다파니 왕과 손을 잡아야 하오.
3: 단다파니 왕? 그게 데바다타가 후계자가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0: 상관이 있어요.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만드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요. 단다파니 왕과 마코살라 왕은 매우 친한 친구.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린 프라세나짓 왕에게 다가가는 거지. 프라세나짓과 함께 우린 카필라바스트의 왕좌를 찬탈할 거야.
3: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0: 야소다라.
3: 야소다라?
0: 그렇소. 내가 야소다라를 데바다와로 데리고 갔을 때 브라만 몇 명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지.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4: 단다파니 대왕님 경하드립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의 미래가 위대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찌 돼요?
1: 그렇다면 공주마마의 운이 틀림없이 부군을 왕으로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 공주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겁니다.
2: 그렇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데바다타를 야소다라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네.

0: 그러니까 카필라바스트의 이 용감한 전사들을 세자가 혼자서 물리쳤단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꼬?
1: 사령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외람되운 앞에야 세자마마는 머리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대단한 전사이십니다.
0: 모든 전사가 다 그래야지.
2: 예, 폐하. 세자마마는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병사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0: 짐이 지극히 기쁘도다. 세자가 짐을 이겼노라. 지금 여기 있었다면 내가 세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며 한번 안아줬을 것이다.

0: 간타카, 세자마마께서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구나. 네가 말씀 좀 하시게 해보렴. 세자마마, 이런 슬픔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칸타카를 마차에 메어 넣을게요. 다른 왕자님들은 향락궁에 계십니다. 거기로 가시겠어요?
1: 향락궁이라 거기 가서 뭐라게? 이제 우르밀라도 그녀의 음악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빈 곳을 누가 채워줄까?

0: 슈라바스트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는지요?
1: 꿈이요.
0: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1: 시다르타의 대관식을 치르는 꿈. 이 왕관에 귀한 보석을 가득 장식할 거요. 코살라구광 브라세나지세 왕관은 그 품격에서 이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말이야.
0: 오늘은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1: 그렇소. 오늘 당신의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패배를 안겨주었소.
0: 어떻게요?
1: 그 아이가 나 모르게 발데프의 목숨을 구했어. 그것도 호롤 단신으로. 시타르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용감함까지 증명해 보였어. 이제 샤카 가문의 전통에 걸맞게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온 것 같소.
0: 그런 행사를 뭐하러 미루십니까? 우선 좋은 날을 고르시고 대관식 화인을 선포하세요.
1: 그럽시다.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기리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소.
2: 기리리라 하시면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1: 결혼식?
2: 예, 폐하. 세자를 우선 결혼부터 시키십시오. 먼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 후에 정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0: 다음에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좌를 넘겨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이 왕관을 주면 세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될지도 몰라요. 세자라면 두 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품이니 정치에 일단 뛰어들면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폐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는 시타르타 왕자를 여자에게 관심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폐하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게 급하지 않을지 모르나 파자파티 마마께서는 급하답니다.
1: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요?
0: 폐하,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왕자도 성년이 되었으니 때가 무르익었다고요. 세자와 다른 왕자들을 결혼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마마?
2: 그래요. 숙모님 말이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봄 축제가 시작되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엔 청춘 축제로 만드십시다.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와 공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삶의 다른 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결혼하는 거죠.
0: 그래요. 그런 후에 폐하께선 언제든 원하는 때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좌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바다 하에 아미타 왕비께도 초청장을 보내세요. 야소다라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잖아요.
2: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숙모님. 배야, 망갈라 숙모님의 제안이 훌륭합니다.
0: 파자파티, 지금은 내가 당신이 할 말을 빼앗았지만 머자나 네 모든 행복을 다 빼앗을 거다. 야소다라가 여기 먼저 와야 하는데.
3: 왕비 마마, 오늘 조정에서 결정하기를 축제 기간에 샤카 가문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세자 마마를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시킨답니다.
2: 그래? 그리고 다른 소식은?
3: 또한 샤카 가문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만나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공주들을 위해 부마 경선이 열릴 거랍니다.
2: 그런데 넌 그게 그토록 기쁘다냐?
3: 왜냐하면 왕비 마마의 기도가 곧 이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이 오신답니다, 마마. 이미 대바다에 아미타 왕비 마마께 초청장을 보냈어요.
2: 루시카, 있잖아. 난 정말 야소다라가 좋아. 그 아이도 시타르타를 좋아하길 바랄 뿐이야.
3: 촛불을 하나 더 올리세요. 아마마의 기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 뭐? 어떻게?
3: 마마, 제가 야소다라의 눈에서 세자에 대한 애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바다하로 떠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다려봐, 모자나 내가 카필라바스트의 왕비로 돌아올 테니.
2: 그럼 시타르타는? 시타르타의 눈엔 뭐가 있더냐?
3: 의문이요. 왕자 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직 사랑의 의미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모자나 그걸 발견할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을 함께 있게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사로운 종

0: 걸렸습니다. 신께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1: 그래서?
2: 거기서 야소다라도 초청을 했어요.
0: 어머니, 뭘 그렇게 즐겁게 읽고 계세요? 누가 결혼한다는 청첩장인가요?
2: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카필라바스토에서 온 건데 청춘 축제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구나.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이 다 모일 거란다.
2: 그리고 이어진 글귀에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소다라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0: 어머니.
2: 알겠다.
3: 그러니까 너는 카필라바스토 왕실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말이구나.
0: 어떻게 그렇게 말해?
3: 너도 들었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1: 우리 아이들? 이 말은 그쪽에서 왕자들 중 한 사람과 야소다라의 결혼을 청한다는 뜻이지.
2: 우린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샤카 가문의 우두머리니까요.
1: 그들이 대바다타를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시따르타라면 절대 안 돼.
3: 말해봐. 젊은 세자 시따르타는 어떻게 생겼어?
0: 말로 표현할 수 없어.
3: 그럼 그의 눈은?
0: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지.
3: 그의 미소는?
0: 모든 사람을 다 매료시키지.
3: 그의 목소리는?
0: 노래와 같아.
3: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알겠다.
4: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2: 저는 시따르타가 좋아요.
1: 하지만 난 데바다타가 좋아.

0: 대바다 탈을 좀 봐. 용맹한 전세의 모습이잖아.
1: 시타르타도 좀 보세요. 신의 화신 같네요.

0: 축복하노라.
1: 카필라바스트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야, 소따라, 이건 네 선물이야.
2: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타르타?
3: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0: 데바라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1: 이 연꽃 바구니와 시타르타가 준 연꽃 한 송이가 무엇이 다른 거니?
0: 물리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그래, 데바다타. 너는 하인들이 딴 꽃으로 이 바구니를 채웠겠지만 시타르타는 이 꽃을 직접 구했어. 봐, 시타르타 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2: 누구 없느냐? 젊은 세자의 발을 씻겨드려라.
0: 가자, 시타르타.
3: 이리 주렴. 드러나던 왕께서 칭찬을 하시더구나. 네가 표범의 목을 베었다고 말이야.

0: 내가 들었는데 기녀와 코살라곡에서 보낸 칙사를 결혼시켜줬다면서?
1: 그래.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사랑했어.
0: 그 말은 이제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야?
1: 조금은. 그런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구파. 왜 그러는 거야, 구파?
2: 아무것도 아니야.

0: 이처럼 많은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그러니까 이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거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1: 물어봐.
0: 너는 안다고 했지?
1: 뭘?
0: 사랑을. 그러니 말해줘. 사랑이 뭐야?
1: 네 말이 맞았어. 사랑은 물보다 진하더라. 햇빛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사랑은 눈을 통해 생기며 마음을 압도시켜버리지. 우리의 말도 향기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곳에 다 보이지. 예를 들면 넝쿨에도 덤불에도. 사랑은 바다에도 강물에도 있어. 서로를 쫓아가는 백조도 사랑이고, 장마철에 울어대는 개구리도 사랑이야.
0: 개구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만하고 말해봐. 인간 사이에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해?
1: 그때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게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지.
0: 그러면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1: 물론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0: 친구?
1: 그래.
0: 그 이상은 아니고.
1: 그 이상 뭐?

고파!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나고 때론 눈물을 글썽이며 달아나지. 난 잘 모르겠어, 고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0: 야서다라, 왜요? 왜 울고 있어요? 왕자님이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야수다를 봐왔잖아요. 말해봐요, 왜 그런지. 그가 아무 말도 하질 않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도대체 해주지를 않아. 무슨 말을 듣고 싶은데요? 보고 싶었다 라는 말, 너를 사랑해 라는 말, 세자마마가 하는 말은 어떤 건데요? 넝쿨과 덤불, 강물과 바닷물, 장마철과 개구리, 지식, 그리고 또 지식뿐. 마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아. 날 따라오세요.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1: 뭔데?
0: 따라와보면 알아요. 어서요.
1: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0: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사랑의 말. 이건 내 얼굴 조각인데 누가 만들었어? 세자마마요.

0: 세상엔 더러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야. 세자 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세자 마마의 마음속엔 오직 야소다라 뿐이에요.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2: 만세!
1: 세자 마마!
3: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샤카 가문의 새로운 일원이 될 시타르타가 대중의 인심을 널리 얻었음에 가문은 기쁨을 표현하는 바이요. 그의 존재는 가문의 항상 영광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더해줄 것이요. 나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 고타마 시타르타를 샤카 가문에 입문시키는 안건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모두 그의 입문을

0: 찬성하십니까? 이 안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겁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세자마마, 샤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한 걸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세자마마.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1: 세자마마!
2: 만세!
3: 다음 대왕 고타마 시타르타, 오늘 샤카 가문에서 너에게 준 영광에 대해 너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4: 샤카 가문에 저의 감사를 올립니다.
3: 이 가문의 규칙이 몇 가지 있다. 너는 항상 가문을 위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가문의 명예와 존경을 지켜야 한다.
4: 그리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3: 만약 샤카 가문 일원의 실수를 발견하면 지체 말고 즉시 가문에 알려야만 한다. 네 잘못이 밝혀지면 너는 어떤 벌이라도 받아야 한다. 위법행위나 살인, 도적질을 한 경우 너는 가문에서 축출되게 된다.
4: 저는 항상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0: 샤카 가문의 모든 규칙을 항상 준수하겠나이다. 샤카 가문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항상 멀리 하겠나이다.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2: 만세!
1: 십자나타 대화!
3: 만세! 이제 너는 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했다. 머지않아 너는 가문의 수장이 될 것이다. 샤카 가문을 모든 나라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라.
4: 아슈아메다 말 숭배의식을 거행할 것이오.
5: 배하, 그 의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4: 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숭배의식을 자아치른 다음 말을 풀어놓는다. 코살라국의 군대가 그 말을 수행할 것이다. 그 말이 지나가는 곳은 어떤 왕국이든 간에 바로 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는 왕국이 있다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무사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
6: 하지만 베어, 한쪽에는 마가다 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바이샬리 왕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산다면 저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4: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5: 하지만 말이 그쪽으로 걸어가면 어찌합니까?
4: 숭배의식이 끝나면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6: 이해가 가...

이게 우리 군대. 그리고 이게 그들의 군대고. 하지만 우리 왕국에 가장 가까운 건 샤카 왕국의 수도다. 우리는 먼저 그곳 샤카 가문의 왕국인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그 말을 보면 숫도다나 대왕은 나와 타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린 전쟁을 할 것이다. 짐은 기필코 카필라바스트를 정복할 것이다. 그때 샤카 왕국 전체가 내 것이 되리라. 내 것만이다. 샤카국 군대를 접수한 후에는 나의 군대는 마가다국이다. 바이샬리국만큼 강대해질 것이다. 안 그런가 대신

0: 다행히 여기 계셨네요. 널 찾아다녔어? 좋은 소식 때문이죠. 페아와 엉비마마께서 공주마마와 세자마마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1: 알아? 뭐를?
0: 마마가 왜 매일 여기로 오셔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시는지를요. 이 새들을 핑계삼아 세자마마를 만나시려는 거죠?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세자마마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1: 알면서 뭘 물어.
0: 이해했다면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어서 가요. 가라니까.
2: 시타르타와 데바나타, 야소드라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를 모르겠소. 이제 그 아이들의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니.
3: 아미타 고모님, 야소드라의 결혼을 생각해보셨나요?
4: 아직 못했지만 능력 있는 신랑감을 만난다면야.
2: 야소다라의 신랑감은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 카펠라버스트에
5: 데바다타를 있지.

0: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아미타 고모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말해보겠다고 제가 데바다타에게 말해뒀습니다.
1: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데바다테의 말씀을 분명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야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왕께는 시타르타와 데바다타가 모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왕은 데바다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대하와 왕비마마의 축복을 받자고요.
2: 그래요.

0: 엄마 좀 불러다 줄래? 그 사람이 여기거든? 있잖아,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의 결혼을 상의하고 있단다.
1: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데바다타와 야소다라의 결혼.

0: 밤기운 첩자가 또 누가 있느냐?
1: 나는 누구의 약점도 이용한 적이 없다.
0: 형은 인간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2: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1: 물론, 넌 내 친구잖아.
3: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데바다타와 야소다라의 결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역진의 그런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거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2: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0: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고파. 왜 그래 고파? 왜 울고 있느냐? 혹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어? 고파.
1: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니? 야소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2: 방금 제가 본 장면이에요. 엄마, 목동이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소는 행복하게 목동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잔인한 부자가 나타나서는 소를 강압적으로 빼앗아갔어요. 소는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
1: 그게 다니? 원한다면 내 그 소를 풀어주고 목동한테 돌려주겠노라.
2: 정말이요?
1: 물론이지. 의심의 여지 없이.
2: 그렇다면 그 목동이 시따르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잔인한 부자가 대바다타고 아바마마의 딸이 그 소라고 생각해주세요.
1: 야소다라! 이 무슨 농담이냐?
2: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마마의 명령대로 제가 대바다타와 결혼하여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해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시타르타 뿐이에요.
1: 하지만 그쪽에서 대바다타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온 걸 어쩌겠느냐?
2: 그래도 저는 시타르타와 결혼하고 싶어요.
1: 절대 안 된다.
0: 신랑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 딸한테서 뺏으려는 겁니까?
2: 저는 시타르타를 사랑하고 그 이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0: 나도 시타르타가 좋아요. 당신은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1: 나는 반대하오 아미타. 내 딸을 고행하는 여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
2: 먼저 카필라바스트 백성들에게 시타르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1: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고행자가 아니라 오직 힘만이 가져올 수 있다.
2: 바로 그 고행자가 모든 무술 시합에서 대바다타를 다 이겼어요.
1: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더구나. 그걸 이겼다고 할 순 없지.
2: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 아바마마께서 직접 시험해보세요.

0: 좋다. 어떤 경기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모든 무사 왕자들 중에서 누구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야소다라?
1: 네. 아빠 마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시험해보세요. 하지만 싯다르타만이 우승할 거예요.
2: 부마 경선을 결정하다니 도대체 단답한 예속심이 뭔지 알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의하면 왕자들 중 누구든 무술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야소다라의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3: 뭐가 걱정이십니까?

0: 이번 부마 경선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결국엔 우승을 할 텐데요.
1: 시타르타가 그렇게 쉽게 지겠어?
0: 폭력으로도 안 될 경우엔 때로는 눈물이 통하기도 한다고요.
1: 그 말은?
0: 그 말은 망갈라가 한번 작정하고 나서면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거죠.
2: 언젠가 내가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건가?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3: 그럼 너를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너를 봐.
0: 시타르타.
4: 숙모님께서 어쩐 일로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0: 이제 젊은 왕인데 내가 어찌 너를 함부로 부르겠니?
4: 괜찮습니다. 저도 마마의 아들이잖아요.
0: 그렇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지. 오늘 그런 어머니의 자격으로 내가 다른 아들을 위해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단다.
4: 말씀만 하세요.
0: 있잖니 시타르타. 단답하니 왕의 딸 야소다라에게 데바다타의 이름으로 내가 청혼을 했는데, 그런데 단답하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소다라의 부마 경선을 선포하더구나. 너도 알고 있지 시타르타?
4: 예, 압니다.
0: 그렇다면 부마 경선에서 우승을 할 전사는 샤카가문 전체에 오직 두 사람뿐임도 또한 잘 알고 있겠구나. 너하고 네 형 데바다타.
4: 예, 숙모님.
0: 락시만이었다면 시타의 부마 경선에 참가했을까? 형제 간에 여자 하나를 놓고 너희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까? 전통에 따르자면 데바다타가 먼저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지금까지 경기마다 네 형을 다 이겼잖아. 이번에는 형이 좀 이기게 해주면 안 될까? 시타르타, 너도 형이 야소다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오나난 네가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4: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0: 가능하지. 네가 이 부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 숙모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겠니, 아들?

0: 왜 그러고? 눈에 눈이 가득 고여 있잖소.
1: 속수무책이라서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대왕이시고 저는 그 왕비인데 아들이 누려야 할 행복조차 마음껏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하마야 마마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0: 나도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어.
1: 뭐라고 하던가요?
0: 시드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아내가 매우 매력 있으며 아름다울 거라고 하고 자손도 잘 낳아서 가문을 아주 영광되게 하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성품도 똑같아서 서로를 많이 사랑할 겁니다.
1: 그 사람이 야소다라가 아니래요?
0: 야소다라라고 하오.
1: 어떻게요?
0: 시다르타의 별자리와 야소다라의 별자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오.
1: 그래서요.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잖아요. 망갈라 숙모가 아디님을 대신해 청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었다면.
0: 왕비, 그렇게 낙심할 일만은 아니오. 시간상 어쩔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단다파니가 부마 경선을 선언해서 우리한테 새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1: 하지만 시다르타가 싸워야 하잖아요.
0: 그 아이는 전사라오. 싸워서 이기는 게 본분이지. 두고 보시오. 야소다라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시다르타는 부마 경선에도 꼭 이길 거야.

0: 야, 서다라. 어디 가는 거니?
1: 저는 시타르타를 만나러요. 피리를 돌려주려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또 말해줄 것도 있고요. 부마 경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요.
0: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먼저 부마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고 나서야 이기든 말든 할 텐데 말이지. 응?

0: 야소다라?
1: 고파? 웬일이야?
2: 여자가 지켜야 할 예법 같은 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 시타르타. 이전에 우르밀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나를 좀 도와주겠어?
1: 누구를 말하는 거니?
2: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토록 내가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야?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넌 그저 부마경선에 이겨서 너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
1: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파. 나는 부마경선에 참가할 수가 없어.

0: 형이 너하고 결혼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1: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건 걱정되지 않는 거야? 전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넌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넌 오래전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 꽃을 거부하고 있구나.

0: 너는 돌에 고파의 얼굴을 새겼지만 고파는 자신의 삶 전부를 너 슈타르타에게 바쳤어.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게 신랑은 없는 거야.
1: 고파!

0: 마마, 전 하녀에 불과하지만 왕비 마마의 명으로 유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마마께 묻습니다. 야소다라를 이토록 벌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마마는 남자시고 또 우르밀라와 팔데프도 혼인시켜주셨어요. 야소다라는 마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리 매정하십니까?
1: 어쩔 수가 없어, 로시카.
0: 어쩔 수가 없다뇨?
1: 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0: 이 여자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 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소다라 마마가 칸치니처럼 되는 걸 원하시나요? 마마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여성만은 예외군요.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그녀의 권리를 빼앗고 계시잖아요.
2: 마마! 젊은 왕 마마! 야소다라 공주 마마가 마차를 타고 계곡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말렸지만 빨리 가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고파! 야수 따라 공주 번호! 야소따라 공주마마!

0: 그게 무슨 짓이야, 고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1: 그래서 뭐? 네가 만든 조각상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겠지.
0: 아니, 고파. 아니야. 조각상은 돌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 조각상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고파는 다르지. 조각상은 생명이 없지만 고파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 내가 부마 경선에서 이겨서 너를 얻고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네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었으면 해. 고타마시타.

0: 왜 지금도 눈물이 그렁그렁할까?
1: 네가 만약 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데바다타의 운명을 바꿔야 돼. 시타르타가 당신 말을 들어주었다고 당신 정말 기뻐했었지?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요.

0: 두 눈으로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한밤중에 시타라타와 야소다라가 함께 있다. 이건 그가 분명 부마 경선에 참가하는 거야.
1: 참가하라고 해요. 어쨌든 단다파니 왕이 우리 말대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들 데바다타가 이길 게 확실하니까. 단다파니 왕이 개최하는 대회 내용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니까요.

0: 던지시지요.
1: 6이 나오면 제가 이깁니다.
2: 와! 마마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회를 여시면 데바다타와 야소다라가 결혼을 하고요.
1: 물론이지요. 6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러나던 전화, 제가 이겼어요.
0: 대받았다도 이기기를 바랍니다.
1: 드러나던 전화, 몸은 주사위 놀이를 하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계시는군요.
0: 맞아요. 단답하니 패하. 부마 경선 대회의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2: 왜요? 부마 경선에서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죠.
3: 흉한 일?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2: 아미타 왕비마마, 저렇게 순진하셔선 누가 알겠어요? 시타르타는 사랑을 얻을 때 야소다라를 속였다고요. 마마는 데바다하에 계셔서 잘 모르세요. 우리가 대회 내용을 마지막 순간에야 공표하려는 이유는 숫도다나 대왕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공정한 대회를 열기 위해서랍니다.
3: 폐하께서 공정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0: 순진하구만. 폐하가 왜 그렇게 야소다라를 시타르타에게 짝지어주지 못해 안달하는지 알기나 해? 샤카 가문 내 단다파니 왕에 대한 지지가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야.

0: 아미타가 뭐 때문에 제 걱정을 하겠어요? 저보다도 오빠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1: 아, 단답한 유페야, 데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려 하시면 데바다타에게 완전히 유리한 그런 경선을 조작해 주세요.
0: 방법은요?
1: 방법은 저한테 맡기세요.
0: 좋아요. 말씀대로 하리다. 저는 야소다라가 전사와 결혼하길 바래요. 겁쟁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싯다르타를 이겨야 합니다.

0: 여기 있었네. 온 궁을 다 찾아다녔어.
1: 간타카, 고파와 인사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따스하고 감정적이지?
0: 그렇다면 이 아이도 네가 눈물을 흘리게 했겠네? 뭐, 칸타카가 내 말을 알아들었어.
1: 고파,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면 안 돼.
0: 왜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1: 하지만 아버님께서 부마경선을 원하시잖아. 부마경선에서 이기지도 않고 이렇게 널 만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0: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집안의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고르는 권리를 다 누렸어. 그런데 부마경선을 개최하는 바람에 난 그 권리를 빼앗겼어. 시다르타, 난 너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순 없어. 네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1: 칸타카, 봤지? 내가 울린 거 아니다. 이리 와봐.

0: 발데프? 맞지?
1: 시트라타 마마, 인사 올립니다. 혼자 계실 때 만나 배려했는데
2: 여긴 고파, 나의 우르밀라. 고파, 이쪽은 발데프, 우르밀라의 남편이지. 자, 이제 기탄 없이 말해봐.
1: 마마, 중요한 소식 있어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샤카 왕국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 숭배의식을 올린다는 구실로 포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샤카 왕국을 공격하려 합니다.
3: 그걸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2: 증거가 있습니다.
3: 어떤 증거?
2: 발데프요.
3: 발데프? 코살라국의 첩자? 네가 코살라로 가도록 도와줬노?
2: 페아가 병사들을 보내 사살하려 했던 그 직사입니다.
3: 짐이 그를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다. 짐의 첩자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 사람.

0: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1: 명심해라, 시다르타. 발레프가 너하고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그는 코살라국 사람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너한테 충성하리라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0: 때론 조국이나 왕국 같은 것보다 인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데프는 이 소식을 알려주어 목숨을 걸었어요.
1: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허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발데프를 너무 쉽게 믿는 건 옳지 않아. 알았어? 하지만 짐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샤카 왕국을 잘 지켜야 하니까.
2: 무엇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하느냐?
3: 아바마마, 왕이라면 황제가 되고 싶어합니다.
2: 하지만 네 그 욕심은 분명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야. 마가다와 바이샬리는 강력한 왕국이.
3: 아바마마, 샤카 왕국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2: 브라세나지, 너도 알다시피 서방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은 우리 왕국의 무역로로 지나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서 우리 왕실의 금고가 항상 넉넉한 거야.
3: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와 코살라국을 지나가는 경로인데 저 멀리 간다르 지방과 미사르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샤카 왕국을 지나고 간다르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길은 여정을 몇 달이나 줄여줍니다.
2: 아들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3: 물론 없죠, 지금은요. 허나 만약 샤카국이 이 길을 건설한다면 마가다로 가는 모든 무역상들은 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받아서 왕실 금고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샤카국을 공격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첫째, 자국의 영토를 늘리게 되고, 둘째, 왕실 금고가 매우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2: 브라세나지, 샤카국이 약하다 여겨서는 안 돼. 우리에 비해 비록 숫자는 열세지만 그들의 단결력은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3: 그 저지선의 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2: 아들아, 네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공격일이 언제냐?
3: 샤카국이 청춘 축제를 여는 기간 중 하루를 고를 겁니다.
1: 시다르타, 전사는 삶의 모든 걸 싸워서 얻는다. 어떤 도전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마 경선에서 야소다라를 얻어 네가 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네 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대받았다는 부마 경선에서 너를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0: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모든 공정한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세나지시든 대바다 타든 말이죠.

0: 이렇게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1: 나도 알고 있어, 야소다. 하지만 연인은 예외 아닌가?
0: 그 옷에서 손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 베일이야!
1: 아, 이게 지난날 내 손에서 빠져나갔던 그 베일이군.

무서워할 거 없어. 너한텐 이 베일을 주러 온 거야. 이걸로 해. 네가 하면 아주 멋질 테니까.

0: 야사다라. 이 베일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베일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에 맞춘 거란다. 방직공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내 테바다트를 불러서 얼른 너한테 갖다 주라고 했지.
1: 외숙모님, 이 베일을 주러 테바다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와마 풀장이었어요.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베일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0: 야소다라, 내가 테바다타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베일을 야소다라한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생각도 없이 바로 풀장으로 간 모양이구나. 나쁜 생각은 없었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하나로 인해 형제간의 마하바라타 전투가 벌어졌잖니? 네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비록 한밤중에 젊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말이야.
1: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테바다타에게 부마경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0: 어쩔 수가 없어. 너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구나. 아슈아팔구루와 함께 몇 시간씩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테바다타가 얼마나 강한지 너도 알잖니? 그저 부마 경선 날에 시타르타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신께 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들. 이제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갖추었구나.

0: 시타르타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시타르타가 절대 네 목에 손 못 대게 해라. 안 그랬다간 네 혀를 또 눌러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1: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걸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거로.
2: 뭘 하시는 겁니까?
3: 도우려는 거요.
2: 그건 죄입니다.
3: 죄? 무슨 죄?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2: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3: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나.
4: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 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0: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먹고 자라요. 그래서 아마 차를 마시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곱고 아마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0: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시다. 사례 말해야 지하여 이경을 모던 부처님께서

자, 이제 지난번에는 아미타불에 대한 이 현설법을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극락세계는 믿지 않는단 말이야. 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 생각할 거야.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시가 있느냐? 죽은 뒤에 어떻게 아느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생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도둑질도 하고 그냥 사기도 하고 뭐 별별 나쁜 짓다 해도 안 잡히면 그 사람이 최고 아니겠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죽음 후에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막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내가 경찰에 안 잡히지만도 죽고 난 뒤에 잡히면은 나는 큰일 난다, 이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사람하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이 현생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내세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겁을 내. 이번에 제주도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경장 한 사람이 그냥 실종신고 난걸 갖다가 막 엉터리를 해가지고 막 올리고 또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묻힐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얼마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막살수 있어. 그러나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이 밝혀지기 때문에 막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생에 하는 일이 내생에 밝혀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지?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이왕 죽을 바에는 죽고 난 뒤에 좋은 데 간다고 믿고서 죽는 사람하고, 아이고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고 난 뒤에 지옥 간다고 믿고 죽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살아가.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성인만이 해결할 수 있고 부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살더라도 아파트가 딱 단층 제대가 있으면은 2년 뒤에 내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전세 사는 것이 괴롭지 않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받을 수가 없어. 전세값은 올라가. 그러면 기한이 다 돼가면 그냥 1년 전부터 마음이 쫄려가지고 안절부절한단 말이오. 1년에 전세값이 1억 2억씩 올라가 버려. 뭐 월급 받아가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죽은 뒤에 극락 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놓은 사람이야. 아파트 분양을 딱 받아가지고 거기는 종부세도 안 내도 돼. 양도세도 안 내도 돼. 세금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이 아미타경은 뭐라냐, 모든 부처님이 혼영하시는 경이다. 일체 재벌 소혼영경이라 그랬거든. 일체나 재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재벌 혼영경이라 해도 되고 일체를 빼고 재벌 혼영경이라 해도 돼. 아미타경의 본명은 여기 나오잖아 말이야. 이 경을 뭐라고 했냐? 모든 부처님이 혼영하시는 경이다. 그래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뭐 할 것 없이 모든 약사일의 부처님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이 아미타경이야. 그럼 아미타경만 공부하면은 84,000 경전을 다 공부하는 것 같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읽어봐도 모르는 어려운 경전 갖다 놓고 만나면은 나는 무슨 경을 공부합니다. 나는 금강경을 공부합니다. 나는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금강경은 대학에서도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에서도 4학년이 돼야 가르치는 게. 그런데 그걸 천수경 겨우 외우는 신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아는 척한단 말이야. 내가 들으면은 기가 차지. 왜 이 전체 모든 부처님의 텍스트를 이 쉬운 텍스트를 안 보고 딴 걸 보려고 그래. 만약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경을 듣고 받아지니거나 혹은 재벌의 명호를 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지켜주는 거야. 이 아미타경을 자기가 항상 수지 독송하거나 아니면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수지 독송 안 해도 좋아. 이름만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싹 흘려버려 잊어버리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오 헌념해, 헌념.

본념이라는 것은 뭐냐? 보호하고 염려해 준다. 항상 부처님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줘. 길 걸어가다가 딱 넘어지려고 그러면 딱 받쳐준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넘어가려면 왼쪽에 딱 받쳐줘가지고 안 넘어져. 길 걸어가다가 턱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면은 고관절 부러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행을 할 때 지팡이 스틱을 가져가는 거하고 안 가져가는 거 차이가 큰 거예요. 스틱을 안 쓰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위급할 때 팍 찍고 받칠 수 있지만도 그게 없으면 휙 넘어지는 거라. 그럼 부처님도 헬 따라다니면서 암흑의 불자는 참 독실한 염불행자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따라다니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뭐냐? 발보리심이라.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 신심이에요, 신심.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믿기만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일본에 정토진종의 신낭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런 구절을 딱 보고 아 남아미타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딴 거 안 해도 돼. 수행을 안 해도 상관없어. 믿기만 철저히 믿기만 하면은 아미타불이 존재하고 극락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그다음 딴 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스님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부처님을 기쁘게 좀 해드리자.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야. 자기 이름. 그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주면 소원 다 성취시키 준다 그랬거든. 얼마나 이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야. 이름만 부르는 이름만. 그래서 이 스님은 아 나는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혼자서 남아미타불 불러서 그냥 혼자서 부르니까 자기 한 번 남아미타불 부르면 한 번밖에 부처님이 카운트할 때 한 번밖에 안 센단 말이야. 두 번 하면 두 번씩. 아, 내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서 부르면은 두 배로 카운트가 되구나. 부처님은 통계로 보니까. 그래서 장가를 갔어. 딴 사람 뭐 불러라. 안 불러. 장가를 가서 혜신이라고 하는 마누라를 두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아, 하나 두는 것보다 하나 더 두면 좋겠다. 두 번째 갔어. 네 번까지 갔어요. 네 번까지. 그래서 자식을 한 열몇 명 낳았어. 그러니까 딱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남아미타불 부르니까 부처님이 한 스무 배로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게 정토진종이에요. 오늘날 일본 불교에서 최대 종파를 가진 대학이 10개가 넘어. 그래 종교는 그게 빠지고 미쳐버려야 돼요.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나도 미치니까 이렇게 평생 중노릇을 하고 있지. 나도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군법사로 있을 때는 다 머리 해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1m77이었거든. 그때 1m77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다 우리 동기들 군법사 가서 다 장가 갔는데 내 혼자만 안 가고 3년 이무연한하고 나와가지고

0: 바로 일본 유학을 가고. 그래서 나는 남아미 타버린 미쳐버린 사람, 미쳐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허허벌판에 이런 정토사가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어? 야, 내가 오늘 여덟 번째 법무인데 여덟 번 만에 처음 나오네 박수 소리가. 그래서 물러서지 말아라. 모두가 내 말과 여러 부처님 말씀 믿으라 그래. 믿으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 믿지 않으면. 이 영가천도한테 아이고 영가천도에서 뭐 되겠냐? 이러면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백중 49절을 지내면서 내가 하는 연불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여 영가가 한 5천 명 되거든. 5천 영가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는다.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우리 정토사에 오신 많은 영가들이 천도 받아서 왕생극락하길 기원합니다 하고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정토사에 오는 불자들이 연불행자들이 모두가 가정에 행복하고 가족이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내가 기도 일일이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 전체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 여기 오늘 또 축원을 쭉 했지만도 설판을 한 사람 축원했지만도 이 5천 명 영가에게 매 제때마다 설판자 대설판자 중설판자들이 나와서 저 음식을 다 해가지고 영가 5천 명자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이야. 얼마나 그 큰 복받을 일이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만 지는데 복 받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미 나기를 발언했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스님 법문 듣고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는 사람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에 발언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발언만 하게 되면 안욕따라 삼략삼불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위를 얻는다. 발보리심, 그래 신심만 딱 내더라도 우리가 등산 가는데 청계산 등산 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일 등산 가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가야 되겠다 생각을 다 했는데 날씨가 구르구르하면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혹시 비 올는지 모르니까 안 간다는 핑계가 나오고 어? 또 더워서 어떻게 가느냐 핑계 삼아서 또 안 가고 그럼 운동 못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뭐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거 첫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월 백중 이렇게 하는데 어? 오늘 또 아마 백중날 올랐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집에 조그마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매여가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이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한마음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음 내기. 이것이 뭐냐? 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신심이란 말이에요. 한마음 첫 우리가 뭐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때 한마음 딱 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바로 신심이다. 종교에서는. 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태어나기를 극락세계 가기를 발언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볼 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극락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극락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죽을 거. 아 나는 죽으면 극락 간다라고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거 하고 아이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발버둥 치면서 임종 맞이하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자 그 다음에 합장하시고
1: 차려버려 내가 지금 여름

하셨다고 하시느니라나. 이와 같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딱 설법을 하니까 다른 이제 부처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한 일을 능히하셨다. 뭐가 그러냐? 참으로 어렵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다. 그래, 내가 석가모니 부처라 하면은. 내 얘기만 하지 다른 이런 부처님이 있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게 하면은 자기 가게 선전만 하지 다른 가게도 좋다고 선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간절히 해줬단 말이에요. 간절히 해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으로 어렵고 희한 일을 이렇게 능히 하셨다.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를 참으로 고구정연하게 해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타가 이 사바세계는 뭐냐? 다섯 가지가 혼탁한 세계, 혼탁한 세계. 시대가 흐리고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우리의 시대는 말복의 시대, 말복의 시대. 이 세상은 어떠냐? 좋은 일을 찬양해주고 좋은 일을 갖다가 기사화하고 좋은 일을 갖다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부 나쁜 일만 방송하고 나쁜 일만 기사를 만들어주고 어지간히 죄 지은 거는 기사도 안 돼요. 아주 극악하게 나쁜 짓을 해야 신문에 나. 여러분들 신문에 나려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신문에 한 줄 안 내주잖아. 텔레비도 안 내주잖아. 그러니까 TV니까 이제 내주지. 매주 화요일 8시 반 오후 4시에 방송합니다. 보면은 자기 얼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 망조가 드는 시대다 말이야. 망조가 드는 시대. 우리가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그냥 속상하는 일 많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고. 저 위에부터 저 아래까지 나는 요즘 TV 가운데 제일 많이 보는 건 뭐냐 유재석이 뭐 유퀴죠? 그거는 좋은 사람들 많이 출연식이지 딴 데는 좋은 사람 출연 안 시키고 그거 보면 공부가 많이 돼. 아 저렇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는데 그런 시대가 흐린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시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사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해가 흐려. 보는 관점이 다 달라. 보는 관점.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느냐. 나는 중도인데 진보로서 보는 사람들하고 보수로 보는 사람하고 꼭 같은 상황인데도 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여의도 그 뚱먼집 만들어가 시원하게 만들어줘 놓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아글아글 서는 거 한번 봐요. 그게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요. 아이고,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요.
야, 말하는 거 보면 섬뜩섬뜩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견해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뇌가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달라. 모든 것이 다 번뇌 덩어리라. 그 다음에 중생이 흐려요. 중생이 또 달라. 그 다음에 수명이 흐린다. 사는 것이 달라. 사는 것이. 이렇게 다 다른 오타감세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고 중생을 위해 일체세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난신지법이라고 그래. 난신지법.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고구정연하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도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느냐 이 생각한다. 그래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는 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본다 그래야 얼마나 많이 보겠어? 저 하늘의 별나라를 보겠어? 저 하늘의 우주 은하계를 보겠어? 그런데 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가 길게 그냥 꿈틀꿈틀하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뭐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뱀이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뱀 있다고 막 호들갑치게 놀리고 호들갑을 떨고 하니까 사람들이 뱀이 어디냐 가보자. 그러다 가끔 보니까 새끼야 새끼. 새끼야. 새끼가 이렇게 있는 것이 뱀처럼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새끼를 가지고 뱀이라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 났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착각 속에 산다. 착각 속에. 그 착각이 누구부터 시작되냐.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 마음에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부부간에 잘 살다가도 아이고 우리 신랑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또 옆에 친구가 아이고 너 신랑 어디 누구하고 뭐 어디서 어떤 여자하고 차 마시는 것 같더라 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흥신소 가는 거야. 우리 신랑 뒤 좀 밟아달라고. 어? 자기 마음이 착각했어거든. 새끼줄을 가지고 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면 안 믿어, 안 믿어. 스님들이 다 공양할 때 소신경이라고 발음물을 다 받아놓고 배운단 말이에요. 악음일적수 84,000중 내가 이 물 한 방울을 다 들여다 보니까 84,000마리의 버리지가 들어있다. 이 연구를 하지 않고 외우면 84,000마리의 버려지를 내가 살생한다. 그런 공양할 때 외우는 대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스님들이 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자들이 야 깨끗한 물에 무슨 버려지가 84,000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느냐. 한태지 같은 사람은 불교를 그래서 뭐라 허무지 정멸지교라 그래서 허무 맹랑한 소리만 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이 깨끗한 물이 무슨 84,000마리의 버려지가 들어있다거든요. 이렇게 혹세무민한
종교가 불교다 해서 불교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아, 그런데 현미경이 딱 나오고 보니까 그냥 그 안에 그냥, 대장견이 버글버글한 게 보이잖아요. 부처님 눈은 현미경보다 더 세밀했어. 그래야 불교가 그냥 허무지정멸지교로 해서 유교가 계속 불교를 그러고 조선시대 때 정도정이 같은 사람은 불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했거든. 불교를 그렇게 욕하고 유교가 최고다고 했는데 지도 사형당해서. 그래서 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보는 각도가. 근데 자기가 못 봤으면은 성인들이 말씀했으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이래도 극락세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다 있다고 믿는 거죠?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이 사람은 아멘 해야 되겠네.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타학서에서 가장 고행을 다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해주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내가 지금 8주 동안 이 아미타불을 설했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래서 난신지법이라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불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참으로. 이런 참으로 어려운 법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죽음이 오거든, 죽음 맞이하면 돼. 가지고 있던 거다 쓰고 논아줄 거다 미리 미리.

놓아주고, 어? 미리 미리 놓아줘야지. 그거 언제부터 놓아주냐? 죽기 10년 전부터 놓아줘야 돼요. 죽기 10년 전부터 놓아줘야지. 그래, 죽기 20년 전부터 놓아줘야 돼. 죽고 난 뒤면은 10년 동안 썼던 것이 전부 조사를 다 하는 거야. 다음은 5만 원이라도 현금 뽑아가지고 어디 썼냐 하는 것을, 직원분이 돈쓴 것을, 자, 아들자한테 이거 증명 다 밝히라고, 밝히라고. ATM 기계에 현금 뺏은 거 다 밝히라. 그거 어디 썼느냐? 어떻게 밝히겠어? 안 밝히면 전부 세금이야. 상속세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20년 전부터 돈 쓸 거 다 써. 자식 줄 거 다 줘. 10년 이내에 준 것은 전부 다 증여세 다 나와버려요. 증여세 다 나와. 그러니까 미리 미리부터 좋은 데 서고. 내가 늘 얘기했지만도 내가 요즘 잘한 일은 작년 생전 예수제 때 내가 유니세프에 가입했어.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는 한 달에 3만 원씩 꼭 나가는데 그 돈이 요번 달에는 어디에 아프리카에 어디에 서였습니다 하고 딱딱 날라오는 거야. 어? 딱딱 날라오는 거야. 그전에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그 3만 원씩을 기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10년 동안 쓴 거는 전부 세금으로 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자기 부모 어디 돈 썼는지 그걸 증명을 다 밝혀야지. 안 밝히면 증여세도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 저기 미리 죽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니 자공덕 고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그대로 쪼 앉아 계세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1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 그거 좋네. 좋아.
1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2: 제사까지도?
1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2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 보신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보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0: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아, 물도 네.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 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0: 대신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1: 네.
2: 네.
1: 글자는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예 아,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0: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0: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2: 많이
1: 모양이에요.
2: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1: 오.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2: 네.
1: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던
2: 아, 저
1: 것
2: 아픈 거 제일
1: 같고.
2: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1: 오.
0: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야,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1: 네.
0: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1: 네.
0: 모든 게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1: 오.
0: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네. 67이야.
1: 어허. 오,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이거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3: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3: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3: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3: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3: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3: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3: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3: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

0: 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주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

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경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근현대 불모 일섭 스님의 삶과 작품,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방아착을 수행자가 갖춰야 할 최우선 자세로 짚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군의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모 금용당 일섭 스님의 삶과 작품, 제자들에게 이어진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와 공자 맹자까지 한 폭에 담긴 불화. 금용 일섭 스님이 1951년 김제 부용사에 조성한 미륵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미륵불을 중심으로 세계의 성인들을 함께 표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 불교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이 6권에 집대성됐습니다. 송강사 성부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해 10여 년의 조사와 연구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 300여 점을 송강사 성부박물관에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2: 2014년도에 그 김제 부용사 그 스님이 이제 주리 스님이 트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송강사의 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결국은 2년 전에 더 보태가지고 400여 점을 완전히 기증을 했습니다.
1: 약 3천여 쪽에 달하는 전집의 핵심 자료는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입니다. 200여 쪽에 이르는 연보에는 자신의 생애와 불교 미술 활동을 물론 함께 작업한 화원과 제자까지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권에는 친필 연보의 성문과 번역을 비롯해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 연대별 작품 목록을 담았습니다. 2권에서는 연보 속 인물과 사찰을 추적하고 5대에 걸쳐 이어진 280여 명 문도의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찰에는 주석을 달아 기존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근현대 불교 미술의 관계망을 보완했습니다.
2: 연보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 이것들을 대조해가면서 목록을 연대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1: 3권과 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담았는데 10여 년간 250여 사찰을 찾아 확인한 95건 2,607기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가 수록됐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작품도 상당수입니다. 북한 영변 보현사의 사천 왕상과 개성 안화사의 500나한상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 경주 불국사 벽화가 일섭 스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권에는 불화 제작과 후학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던 밑그림인 불화 초본이 담겼고 6권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단청과 일섭 스님이 직접 창안한 단청 초본까지 수록됐습니다. 불교계는 일섭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기리는 이번 전집이 한국 불교 미술의 전통과 법맥을 올곧게 잇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스님의 북컷에서 피어난 거룩한 상호와 유려한 필선은 곧 치열한 구도의 길이었으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발언이었습니다.
4: 일평생 불교 미술 작업에 전념하신 스님의 장엄하고 방대한 작품들이 앞으로 후학들에게 불교 미술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성 발전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송강사 성부박물관은 전시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집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흩어져 있는 일섭 스님의 작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전집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장경을 목판에 새겨넣었던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6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제5기 교육과정인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 판각법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판각학교 장경도감 이사장 해일 스님과 해인사 총무국장 향록 스님,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 교육생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판에 새기는 전통 판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정에 원만한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케일 스님은 제2의 팔만대장경 조성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녕이 이뤄지길 바라며 전통 각법 기술을 잘 터득해서 대장경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후대에 계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각학교에는 모두 122명이 참여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남행자 25명,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인데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 위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품은 이들의 굳건한 눈빛이 보입니다. 태고종으로 출가한 행자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과 자세를 살피고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6: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들어선 고난의 길이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며 그 출발을 선택한 자만이 출가 수행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5: 태고종이 지난 1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남행자 25명과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들에게 출가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수행자로 살아갈 것인지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을 최우선으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짚었습니다.
7: 첫 번째는 하심입니다. 하심, 방하착,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잘 내려놓을 줄 알 때 성녀로서의 그 길을 올바리 갈 수 있다.
5: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8: 지, 범, 개, 착, 50년, 60년 하려면 아마 그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주관대로 하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되잖아, 그죠?
5: 이번 면접과 소양 시험을 통과한 행자들은 다음 달 1일 태고 종림 서남사 정수원에 입교해 한 달 동안 합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합동득도 수계살림을 통해 3위, 3인위계를 받으면 태고종 예비 스님이 됩니다. 이번 소양 시험은 행자들이 출가할 때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진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올 하반기 한국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 치열한 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한국불교의 정수 간화선. 3년째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50차 결사를 맞은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이 이번엔 간화선 공부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명상심리상담 등 다양한 수행법을 공부한 대중이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을 체득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강의를 맡은 동국대 선학박사이자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은 선의 역사와 본래 의미부터 짚어나갔습니다. 스님은 중국 전래 초기 교학이 황금시대를 맞았지만 부처님이 출가한 본래 목적인 생로병사의 실존적 고통은 머리로만 이해해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처럼 마음을 직접 깨치는 실천 수행인 선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0: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경전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불교의 본래 정신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다.
9: 이어 불교 이전 고대 인도 명상과 불교 선정이 지닌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베다 시대엔 창조주 브라흐만을 향한 집중, 우파니샤드 시대엔 내면의 영원한 실체인 아트만을 찾는 명상이었다면 부처님은 이런 실체적 자아를 부정하며 무아에 기반한 해탈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그 아트만은 영원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정한 건 바로 이 아트만이에요. 무아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예요.
9: 선사상의 역사로 문을 연 하반기 수행결사는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육조혜능, 마조도일에 이어 대혜종고의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이론학습과 함께 좌선과 호흡 알아차림, 화두참구 실참을 병행해 일상 속 참선수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10: 다만 수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인류사회에 정말로 이건 누구나 해야 될 숙제이기 전에 본질이고 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 문자와 지식을 넘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선의 역사와 실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정진열기가 하반기 결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구례 천은사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재즈 인 더 사일런스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는 주지 대진 스님, 백년사 주지 설도 스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문순호 군의회 의장 등 4부 대중 3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수변 무대에서 박상아 제주캐츠, 신경숙 스모스 재즈밴드, 기독 중창단이 첫 무대를 연대에 이어 다음날 NS 재즈밴드와 동키즈 프로젝트가 낮 무대를, SM 재즈 트리오와 국내 최정상 뮤지션 말로 밴드가 밤 무대를 펼쳐 다양한 색깔의 재즈를 선보였습니다. 천은사는 국내 재즈 애호가들을 위해 지자체와 후원기업, 예술가들과 함께 매년 봄, 가을 두 번의 재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박관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을순군의 정신은 과거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며 나라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봉행된 수륙 무차 대법회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희생된 영가와 을순군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차별 없는 자비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에 깃든 을순군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이어가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이 오랜 시간 써온 노랫말이 20여 곡의 노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토사는 지난 6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덕진 스님 작사곡 발표회 무상 알면 꽃길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울산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김상욱 울산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람 청소년 합창단과 태화 합창단 등 출연진은 무상알면 꽃길과 보시바라밀 등 덕진 스님이 작사한 20여 곡을 선보였습니다.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틈틈이 써온 노랫말에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가 마련됐다며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는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지난 7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여 명 줄었는데요.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동국대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현직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중앙도서관이 북적입니다. 기업별로 마련된 부스에선 채용 담당자와 학생들이 1대1 상담으로 구체적인 직무와 입사 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2026 자벤 커리어 페스티벌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전교적 차원의 진로 취업 축제장을
1: 박람회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롯데그룹,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130여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절차와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SK 등 50개 기업에 근무 중인 현직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00여 동문 선배들은 멘토링관에서 자신의 취업 경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에 맞춤형 조언을 건넸습니다.
3: 아직 3학년이어서 취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 무료 취업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청년 세대가 꼭 필요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강조한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더 나은 동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어지는 취업 박람회가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1: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동국대 취업 박람회. 학생들에게는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발판을, 참여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상월 비보이단 E8가 주최하는 스트리트 댄스 대회 네 번째 플래버가 지난 6일 서울 서교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정상급 비보이 3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 2대2 브레이킹과 19세 이하 1대1 브레이킹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올스타일 스트리트 댄서, 차세대 유망주와 베테랑 댄서들이 맞붙은 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후원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경쟁해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년에는 대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제31 보병사단 호국 관음사가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의 전계사로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국 관음사는 지난 6일 주지 눌지 스님, 정읍 정심사 석원 스님, 광주 광덕사 동진 스님, 자비신행회, 소원정사 신도회, 광주 전남 포교사회 후원으로 31사단 장병과 훈련병 180여 명에게 3기의 5계를 전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장병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청정한 불제자임을 자각하고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함께한 스님과 광주 지역 불자, 보교사단은 직접 만든 팥빙수와 간식으로 장병들의 수계를 격려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불교 교육대학이 자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삼부문화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주관한 행사는 지난 6일 부산초읍자유회관에서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범예 스님은 제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인연이 생을 등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부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제와 부산안전속도 5030 합동 캠페인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인기 가수 초청 힐링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릉 현덕사가 캠핑과 사찰 문화, 불교 영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일 경내에 텐트를 치고 사찰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산사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녁에는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의 고도를 관람했습니다. 주지 현중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와 가족 솔로 캠핑, 영화제를 연계해 산사에 머물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0: 환희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 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고 친절한 언어, 따뜻한 필체로 책과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불교 작가 이미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미령입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고요. 석사까지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가 딴 석사 학위의 그 석자가 돌석자 같았어요. 공부를 하면 너무 무거워서 불교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동국 역경원에서 꾸준하게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번역하신 것들을 감수하고 윤문하고 막 이렇게 증의 이런 일들을 쭉 해왔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는 여러 사찰에서 마련된 불교 그런 강좌에서 그 불교 교양과 관련된 강사를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칼럼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직업은 불교 이외의 다른 책들을 읽고 그 책에서 제가 받은 감명 깊은 이야기들을 좀 우리 불교적인 그런 색채를 살짝 곁들여서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 저를 이야기를 하기를 경전 이야기꾼, 예, 불교 칼럼니스트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2: 멋있습니다. 경전 이야기꾼.
1: 제가 만들었어요.
2: 예.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 게 네. 노모사일님들의 아이돌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예,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불교계에 가장 손꼽히는 스타 작가님이세요.
1: 영광입니다.
2: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네.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령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와 세상을 잇는 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 인생에서 책을 빼놓으면 뭐 달리 할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사실 취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취미도 없고 딱히 특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대신 그냥 책을 읽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책, 그러니까 불교 책임은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불교를 처음에 만나게 된 것도 지금 불교와 세상을 잇는

0: 책이라고 이렇게 지금 키워드를 정했는데, 애초에는 사실 불교는 책하고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나?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이 생각이 저를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막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데? 지금까지 나라고 불렀을까? 오. 이런 질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느 날 탁 치고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옴죽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루 종일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이게 뭐지? 저건 뭐지?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부르지? 막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저희 외삼촌이 지켜보시다가 야, 너는 공부할 게 불교밖에 없다. 네네. 그분도 사실 불교가 뭔지 제대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1: 모르시는데.
0: 네네. 조카의 성격을 보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불교에나 가서야지 뭐가 좀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에 문을 두드렸고요. 참으로 천만다행인 게 저희 은사이신 고 고익진 교수님을 그때 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제 저의 이런 막 고민들을 들어보시더니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볼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때 권하시는 경이 아함경이었잖아요.
1: 아함경.
0: 네, 그래서 아함경을 계속 읽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초기 경전에만 머물지 말고 대승경전도 좀 읽어봐라. 예. 뭣도 모르고 대승경전을 막 읽어가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걸까? 불교는 대체 뭘 더 욕심을 내는 걸까?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트레이닝한 것들이 그다음에 취미로 소소하게 읽은 일반 책들을 읽는데도 그 연습이 이렇게 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반 책들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책이라는 게 불교의 책과 일반의 책들, 이 책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말을 할 수 없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네네. 집안이 원래 불교를 믿는 집이었나요?
0: 네. 엄마가 불자이셨고요. 예. 아버지는 종교 자체에 굉장히 회의적인 분이셨어요. 예. 그 당시에 종교는 제가 강원도, 고향이 강원도인데 예. 그 당시에 불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회의적이셨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굳이 저한테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의 성향이 예, 뭘 이렇게 사색하고 좀 탐구에 예. 들어가고 그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는다니까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다니.
1: 근데 저는 네. 삼촌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네.
1: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요. 불교밖에 없다. 동국대 가라.
0: 네네.
1: 아, 삼촌이 선지식이셨네요.
0: 아, 정말 고백하자면 그때는 동국대학교에 불교학과가 있는 것조차도 저는
1: 있는
0: 몰랐어요.
1: 있는 것조차 몰랐는데.
0: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제 문제에 너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가라고 하면은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인생인 것처럼 그래? 응, 가러 가니까 가보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제대로 예. 제대로 예네 제대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은사님이신 고익진 네. 교수님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신 네, 네. 그런 불교학자분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저도 그분이 쓰신 불교의 체계적 이해
0: 최고죠.
1: 그 책 보고 그 명작을 보고 제가 네, 충격을 네.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불교를 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시는구나.
0: 그래서 사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교의 체계적 이해를 제가 이제 사찰에서 불교 교리를 좀 차분히 설명할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강좌라면 어김없이 그 책을 교재로 여전히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1: 예.
0: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 불교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갈피를 이렇게 읽고 막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 이제 맥이 좀 짚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 흔히 좀 운이 좋으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잖아요.
1: 예.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전생에 분명히 나라를 몇 개는 구했을 거야.
1: 야.
0: 그러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만난다라는 그 복. 저는 그 복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네, 저는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로또니 이런 거 안 사. 나는 모든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 인생이 로또인데.
0: 아 그럼요. 외람되지만 저는 그냥 참 훌륭한 스승님 아래에서 공부의 그 맥을 짚었다.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1: 공부를 너무 일찍 제가 가셨죠.
0: 네, 완성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지만 선생님한테 그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멋있다. 정말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스님.
1: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글을 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도 늘 이제 그 글자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스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1: 저는 글 쓴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글을 안 쓰고 말로만 풉니다.
0: 스님 그 말씀 제가 이해해요. 저는 사실 직업이 책을 읽는 직업 있고 글을 쓰는 직업 그리고 또 불교 강사로서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직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책을 읽는 일이고요. 제일 힘든 게 글을 쓰는 일이에요. 네, 정말 글을 딱 한 편 쓰고 나면 그러니까 뇌수가 다 뽑힌 느낌. 네, 그냥 탈진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글을 쓰지 않고서는 저의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나서 그 경전을 사람들한테 풀어쓰는 칼럼을 쓰면서 내 그 이해에 그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또 일반 책들을 읽고 나서는 그러면 참 뭐 장편 소설이라든지 읽으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스님. 그럴 적에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걸 글로 써보면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받아들였고 무엇에 대해 공감하고 무엇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정리가 된다.
0: 네, 글을 씀으로써 내 인생을 가지런히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좀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미령이라는 작가로서 첫 걸음을 걷게 된 작가로서 글을 쓰게 된 첫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0: 사실 저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역경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1: 경전 번역하시고
0: 그리고 이제 그 학부 다닐 적에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번역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히 그 시절에 저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 난 번역가.
1: 번역가.
0: 네, 번역가로 살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그려졌는데 근데 이제 참 고맙게도 그때 이제 교계의 한 신문에서 저한테 칼럼을 좀 써보라고 그게 이제 왔었어요. 그 의뢰가 와서 그러면서 썼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내 느낌대로 막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내 일상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맞아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그런 글들을 이렇게 쭉 쌓이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도 불교적인 색채를 좀 지우고 싶었어요. 불교하면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어렵다 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리운 아버지의 술냄새라고.
1: 그리운 아버지의 술냄새.
0: 그 책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1: 술냄새가 그리워.
0: 다 내 얘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우리 이미령 작가님의 첫 책이 바로
0: 맞습니다.
1: 그리운 아버지의 술냄새라는 책이었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꼼꼼하게 경전을 번역도 해보셨고 또 작가라는 본연의 입장에서 당신의 사유를 풀어쓰는 그런 글도 지어보셨고
0: 그렇습니다.
1: 그 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0: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1: 하늘과 땅 차이.
0: 경전을 번역하는 일은요 너무 어려워요.
1: 어렵죠.
0: 너무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감시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전이라는 것을 함부로 내 방식대로 마구 풀어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지만
1: 그렇죠.
0: 원어, 원전에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는 그 작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수행자, 구도자이신 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경전 속의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느낌표 하나, 마침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거시는 분이거든요.
1: 아, 가끔은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 스님끼리 농강할 때가 있거든요.
0: 아, 네네.
1: 그러면

0: 번역할 때 표정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약간 뜻이 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토론하고 논쟁하고.
1: 그럼요. 예.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 경전 번역하는 일은 이게 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쪼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왜 경전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좀 부드럽게 풀었으면 안 되냐라고 일반

0: 제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몸에 힘도 빼고 그냥 막 써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글을 쓰는 제 모습을 보면 마치 서유교에 나오는 소로곤 같은 생각. 그냥 내 멋대로 막 쓰지만 이게 부처님의 어떤 마음하고는 좀 닿았으면 그걸 담아서 자유롭게 그냥 풀어 쓰는 것. 그게 이제 경전 번역의 글쓰기하고 내 자신의 글쓰기의 차이점이 아닐까 합니다.
1: 아, 굉장히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0: 아, 그런가요?
1: 예. 과거에는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네. 쉽고 친절하게 전하는 네. 그런 글과 책을 쓰셨고 네. 최신작의 그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요. 네.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지 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아,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일반 책을 위한 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는데 이 제목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출판사 그 편집팀이 정한 거예요.
1: 멋있는데요?
0: 그러면서, 그렇죠 스님.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별로였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막 그랬더니
1: 너무 간질거려요
0: 좀 그래서요 그랬더니 네. 그 저를 담당하던 그 출판사 그분이 이건 우린 우아 컨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제목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니까 30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삶, 이 삶을 이제 조금은 좀 가지치기를 하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깊음, 품위, 우아는 유지하고 싶은 거 이제는. 네, 그런 분들이 요 책의 내용에 굉장히 좀 주요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에는 좀 고전을 좀 많이 담았어요.
1: 고전을?
0: 네네. 그전에 제가 일반 책을 위한 그 책 읽기 소개의 책들은 좀 다양한 현대 책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라는 이 책에는 그래도 고전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속에는 그래도 우아한 책 읽기는 고전 읽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야. 이런 저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1: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
0: 네네.
1: 이 제목이 작가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경전을 보시고 네네. 문학 작품을 사랑하시고 평생 책을 보고 글을 쓰셔서 그런지 네네.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0: 네.
1: 주변에서 우아해 보인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우와.
0: 그런데 꼭 뒷말이 붙어요. 깨네요.
1: 뭔가 깨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0: 네, 좀 이렇게 글쎄요. 네. 그렇게 좀 했는데 네. 강의를 할 때는 네.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고 막 좀 약간 저속적인 말도 막 섞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1: 그랬더니, 재밌게 전하려고.
0: 네네, 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안 와닿아요.
1: 작가님,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0: 네.
1: 글을 잘 쓰는 분은 이렇게 강의를 좀 잘 못하시더래요. 또 말 강의를 잘하는 분은 막상 글 원고를 네. 맡기면 글을 좀 잘 못 쓰시더래요.
0: 네네.
1: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들어본 네.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0: 네.
1: 우리 작가님은 뭐 워낙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으로 명성이 자자하시지만 제가 다니는 사찰 불교대학에서 네. 임일왕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0: 네.
1: 그렇게 강의를 잘하신다고 호평이 자자하다고 신도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하시고
0: 네 스님 이거 큰일 났네요.
1: 큰일 났네요.
0: 네, 네, 자리가 지금
1: 예,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0: 고맙습니다 스님. 예.
1: 그러면 이제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평생 동안 부처님의 경전, 네.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번역도 하셨고 수많은 문학 작품도 읽으셨는데
0: 네.
1: 뭐 다 좋지만 억지로 네. 하나씩만 뽑자면
0: 네.
1: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경전 하나랑
0: 네.
1: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 하나만
0: 네.
1: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0: 아무래도 아함경 니까야를 저는
1: 네,
0: 가장
1: 초기 경전.
0: 네, 네, 초기 경전. 그 속에 사실 불교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요.
1: 제가 작가님 팬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그걸 거다 생각하고 일단 한번 여쭤봤어요.
0: 아, 피해가 네. 써야 되는데.
1: 네, 아함경 니까야.
0: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반 예 불교 이외의 책들에서는요. 스님 너무 많아서 저는
1: 많죠.
0: 그냥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현재로서 내가 가장 빠져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1: 예.
0: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0: 이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지금 읽고 있어요.
1: 오,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0: 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
1: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네네네. 커서 보니까 제가 읽은 게 청소년 요약본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실제로 엄청 두껍더라고요.
0: 이렇게 두꺼운 게 1권이에요.
1: 야, 그건 못 봤어요. 요약집으로 봤다고.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0: 재밌었죠.
1: 예, 다 잘라낸 거라더라고요.
0: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1: 돈키호테.
0: 네, 돈키호테를 이제 뮤지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나잖아요.
1: 예.
0: 그럼 뭐 돈키호테가 뭐 풍차를 향해서 덤벼들었다 막 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막 그랬다 이 이야기가 전부인데 어마어마한 그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예. 그 캐릭터가 아주 또렷하게 성격을 이렇게 그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르반테스가 그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살짝 그 비꼬고 비틀고 풍자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보여서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돈키호테를 현재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1: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러다가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0: 아마 스님께서도 네. 경전과 책에 관해서 애정이 그만큼 깊으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통해서 그러는 네, 것 같아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네.
1: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불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뭐 깨달음의 종교다, 자비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 그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 공부하는 종교입니다라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깨달음이고 중생구제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이러한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1: 예, 너무 네.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0: 그럼요, 스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확 벽에 닿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뭐 불교 교리가 이거예요, 깨달음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아무리 칠판에다 놓고 막 쓰고 설명을 해도 정작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쵸, 스님?
1: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전 강의할 때 네. 윤회에서의 해탈 이런 네. 걸 막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네. 스님 사실 저희는 딱히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스님. 예.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생에도 우리 딸하고 좋은 데 가서 다시 만나지.
1: 맞아요.
0: 막 이렇게 하고요. 굳이 이게 불교에서 그 강조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1: 예.
0: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불교를 강요한다라는 게 강의를 마칠 때마다 저는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그다음에 구름 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불교라는 종교를 살짝 방향을 살짝 바꿔서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입니다.
1: 예.
0: 그렇게 하면서 불교를 지금 접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제 불교 글을 읽는 독자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1: 예.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
0: 네네.
1: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불교다.
0: 네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0: 네.
1: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건지,
0: 네.
1: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 사실 마음 공부라는 말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라는 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 공부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1: 예, 받아본 적도 없고.
0: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한테 배우는 거.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막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1: 뭐 일체 마음이, 유심조 정도 들어봤으니까.
0: 마음이 최고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잘 따라간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의외로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경전을 읽어보면은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1: 마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마음을
0: 스님.
1: 다스려야
0: 그렇죠.
1: 되는 거예요.
0: 네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을 공부시키는 종교다. 불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녀석은

0: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1: 맞아.
0: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0: 그러니까요, 스님. 제 세상에서 제일 좀 웃기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야 되고, 내 몸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몸이 부서지면 내 몸이 이럴 줄 몰랐다. 내 마음이 왜내 뜻대로 안 되지? 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을 잘 길들여가지고,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지 멋대로 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가게 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잘 잡게 하는 것이 제가 그 초기 경전에서 읽어본 그 수행의 그 전부라고 해도 요즘 지나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참 틀게 하고, 방향을 잘 잡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습관 되게 하는 것.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수행은 그게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을 잘 공부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래서 열이 가려는 마음을 이리 와 하고는 탁 끌어다가 너는 이리로 가야 돼. 이게 부처님의 길이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이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공부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금방 좋은 습관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수행이라는 말, 우리가 수행합시다 이러잖아요.
0: 그래요.
1: 수행이라는 말의 어원을 잘 분석하면 좋은 습관 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비슷비슷하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중생이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다만 멈추지 않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될수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들께 우리가 바뀌기 힘들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꾸준히 닦읍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0: 맞아요, 스님.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심코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참 불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안 바뀐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1: 고쳐
0: 아니다.
1: 쓴게 아니다.
0: 이러면 저도 이렇게 좀 툭툭 할 때가 있는데,
1: 오죽하면 그러냐.
0: 그런데 사실 불교는요, 사람은
1: 그렇죠.
0: 고쳐 쓰는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죠.
0: 고쳐 쓰니까 부처님도 되잖아요. 시간이
1: 맞습니다.
0: 좀 걸리죠.
1: 시간이 많이 걸려서였죠. 네, 사람을 고치고 스스로 업을 바꿔야 된다는 걸다 알면서도 경전에서조차도 부처님도 포기한 중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서 그래도 부처님을 만났을까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재받았다. 저보다 작가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재받았다가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재받았다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부처님을 만나 수행했던 그 인연으로 언젠가 먼 훗날에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불교에서 가장 이렇게 가장 나쁜 캐릭터가 제바다타, 대바다타라고 하는 그 인물인데, 오죽하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까지. 그런데, 그 기나긴 윤회의 삶을 통해 볼 때, 이 사람도 복을 짓고 덕을 쌓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는 길이니까,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1: 와, 멋있다. 작가님, 그러면 이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일상에서 좀 어떤 수행을 하면 좋을지, 그런 일반 불자님들 눈높이에서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0: 일반 불자님들의 눈높이라면 딱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1: 일반 불자보단 수준이 높으실 것 같은데, 우리
0: 선생님. 아니에요,
1: 작가님은.
0: 아니에요. 근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는 자주자주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빽빽한 일상에서 잠깐 쉬어가고, 잠깐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자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반 불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해봐요.
1: 사랑에 빠졌다. 네. 예.
0: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그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또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예. 또 어디 있겠어요?
1: 뭐 중생 세계에서는 그게 그렇습니다. 최고로 치죠.
0: 네. 스님은 부처님하고 사랑에 빠지셔서.
1: 글쎄요. 부처님 사랑하긴 합니다. 사랑보단 존경.
0: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해요.
1: 아, 수행을 그쵸? 그렇게 했어요.
0: 그래서 예.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그 그렇죠. 사람 내 생각하고 예. 있을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지금 밥 뭐 먹을까? 그 사람 어제 피곤해 보였는데 뭐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까? 오매불망 그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 사랑에 빠진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1: 아.
0: 네. 지금 네 마음이 온통이 백이라 그러면 네 마음 중에 백 중에 어느 정도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일상에서 나 우리 딸내미가 나 속세계에서 난 아직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죽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1: 못 살아 못 살아
0: 못 살아 못 살아. 네.
1: 저 상담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네. 스님.
1: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저랬다는 말씀. 네.
0: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열 받아서 열이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그 감정의 소용돼 이글이글 끓는 네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딸내미 때문에 화가 나면 딸만 생각을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그 대상은 차치하고 지금 네 속에서 이게 분노 게이지가 얼만큼 올랐는지 네 마음을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딸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빵점을 받아와서 속상하다 그러면 딸의 빵점 때문에 속상했어. 저렇게 내가 올인하는데도 제가 저렇게 머리가 나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은근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딸이 시험을 못 받아서 시험을 못 쳐서 그래서 점수를 못 받아서 생긴 분노인지 아니면 내 동창생의 아들내미는 1등 하는데 내 딸은 왜 저럴까는 내 동창에 대한 질투인지
1: 이야.
0: 또는 네, 남편 집안은 공부 제대로 잘하는 집안인데 나는 그보다 조금 못했는데 혹시 제가 공부 못하는 건 나 때문이라는 그런 걸 듣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라든지
1: 자격지심
0: 그렇죠 자격지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일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떤 일에 확 휩쓸릴 때 그때 내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네 하나 공부 잘하면 엄마가 편해라고 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그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꾸 이 훈련을 해보면 내가 좀 내 자신을 좀 다스리는 좀 그게 되지 않을까.
1: 최고의 대답을 해주셨네요.
0: 저는 좀 이런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1: 사랑하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 마음을
0: 네네.
1: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라.
0: 네, 맞습니다. 막연하게 보지 않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우리 스님들 그런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녀석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럴 적에 그냥 아예 알았어 하지 말고 이 정체 이게 뭘까 이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 이렇게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좀 마음 공부하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작가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기 자신을 봐라,
0: 네.
1: 마음을 봐라.
0: 네. 예. 네.
1: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삶을 기역, 디귿, 기읍 하는 글. 저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딱 두 개가 떠올랐거든요.
0: 두 개가요?
1: 예, 우와. 하나는 삶을 기대게 하는 글.
0: 기대게 하는 글.
1: 또 하나는 견디게 하는 글.
0: 견디게 하는
1: 근데
0: 글.
1: 저는 견디게를 찍겠습니다.
0: 오.
1: 답이 뭔가요?
0: 스님 너무 제 정체가 너무 금방 드러난 것 같아요.
1: 답이 맞나요?
0: 예. 참 스님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거라기보단 저는 살아내는 것 같아요.
1: 살아낸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예, 뭐 경전에 나온 대로
0: 네네
1: 예.
0: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장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0: 네가 힘들어도 밖에 가서 내색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편안하게 그냥 나름대로는 유복하다 싶게 어린 시절을
1: 예.
0: 자라왔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저희 집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네,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 그리고 또 소소하게 용돈이 필요한 친구들하고 나서 떡볶이도 사 먹고 해야 될막 그런 것들이 필요할 그 시점에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돼서 근데 그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게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부모님의 갈등. 네. 그 부모님이 그 서로를 향한 그 원망 막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감추려고 하는데 자식들 앞엔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나는 니네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게 있어서
1: 애들 때문에 산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너무 예민한 아버지와 너무 이렇게 강한 엄마 이두 분이 그렇게 이제 그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큰 그런 우여곡절들을 그런 겪으셨는데 그걸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게 저는 가끔 사람들이 어머 인상도 좋다 스님께서도 방금 막 그렇게
1: 인상 좋다는
0: 말씀하셨는데
1: 얘기 많이
0: 그리고
1: 들으시죠?
0: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데
1: 성격도 쾌활하시고,
0: 그니까요 스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나의 20대를 아는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1: 그때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막.
0: 말도 못했어요. 제 입으로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0: 스님.
1: 사람이 변하네요, 바뀌네요.
0: 엄청나게 변해요. 그리고 성격이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랑 이제 그죠? 어우, 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나의 화두였던 것 같아요, 스님. 네. 내가 부딪히고 내 부딪힌 내 자신, 내가 부딪힌 그 사람, 그 상황. 그리고 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부처님 말씀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이러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사색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게 더 힘들고.
1: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떨어졌을 때그 마음의 자괴감.
0: 네네. 그랬을 때 계속 그런 걸 이제 뭐 글로 써 본다든지 경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눈으로 읽을 적엔 뭐 좋은 말씀이지 하고 하는데 글로 쓰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스님. 내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의 어떤 테마나 어떤 문장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나는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해한 걸 그대로 공감을 얻으려면 어떤 언어로 풀었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힘든 시절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좀 든든하게, 예, 그렇게 버팀목이 돼가는 것 같고, 황량했던 게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덮는 느낌? 막, 그런 시간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삶을 잘 견뎌오지 않았을까? 살아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정말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진심으로 멋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거울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1: 우리 임희령 작가님에게 경전과 책, 문학과 글은 삶을 견디게 해준 최고의 의지처였네요.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너무 멋지게 승화하셨고요. 진심으로 멋지단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고 싶습니다.
0: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1: 진심으로 마음에 짠하고 와닿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 나도 오늘부터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글도 한번 써보겠다. 글을 쓸줄 모르면 사경이라도 하겠다.
0: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듣고 싶은데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0: 저도요.
1: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목표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동안 참 많은 그 글들을 썼어요. 불교계의 여러 그런 매체들의 글을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원고 뭉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부지런히 속도를 내서 제가 써둔 글들을 좀 정리하고

0: 정리를 해서 계속 책으로 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불교가 물론 우리 현대인들은 그긴 경전을 읽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1: 맞습니다.
0: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 뭐 이런 걸로 보면서 경전 읽은 셈치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 경전을 쭉 읽어가는 그 힘이 그 사람을 불자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뭐냐면, 그참 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핵심되는 경전을 가려 뽑아서, 첫째는 어떤 순서로 경전을 읽어갈까? 둘째는 그런 순서대로 경전을 읽어갈 때 경전 속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그걸 소화하면 될까? 그리고 셋째는 그 수많은 일반 책들에서 다양한 뭐 문학 속의 주인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잘 이렇게 버무려서 그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그책 읽는 그 맛도 좀 즐기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체계적으로 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전 에세이를 좀 완성해 보고 싶다. 네,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대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0: 아,
1: 작가님.
0: 고맙습니다, 스님.
1: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에
0: 네.
1: 공식 질문
0: 아.
1: 드리겠습니다. 이미령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바싹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1: 우와.
0: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은 비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안 내렸다가 한번 내리면 걷잡을 수 없는 폭우로 내리는 바람에 비를 잘못 얘기하다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라는 것은 바짝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끊임없이 내려줘야지만 생명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불보살님의 가피는 길을 잃은 한 범부 중생에게 그런 빗줄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나는 지금 가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네, 뭐 새삼스럽게 가피를 기다리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가피를 그냥 오게 했어요.
1: 이 순간이
0: 저는
1: 가피입니다.
0: 가피예요. 네. 그러니까 좀 든든해요, 스님. 저는 가피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작가님,
0: 네네.
1: 오늘 작가님 모시자고
0: 네.
1: 제가 떼를 쓴게 바로 접니다.
0: 우와, 스님 정말이에요?
1: 작가님, 이미령 작가님 한번 꼭 모시자. 가피 한번 꼭 모시자.
0: 네.
1: 근데 제가 오늘 힐링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진심으로 제가 오늘 힐링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마음에 촉촉하게 생명을 살리는 빗줄기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1: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0: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입니다. 오늘부터 12번 12강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큰 주제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은 환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불교에서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 세상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출가하고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도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12강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로 있고요. 그리고 불교 관련돼서 문화재 쪽으로, 불교 문화재, 역사문화 이쪽으로 이제 학위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불교에 관해서 포교를 중심으로 한 10년 넘게, 그래서 포교 쪽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왔고, 해오면서 우리 불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포교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제가 공부했던 불교하고 한 20년 전에 신도분들이 말씀하시는 불교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법문을 했는데 신도분들이 저한테 스님 처음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죠 하면서 이제 포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불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불교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불교의 차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이 아함경을 중심으로 놓을 거예요. 아함경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아함경은 법의 항아리다, 그런 의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법을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의 말씀까지 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함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강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냐 하면 아함 8년을 공부해야 되고 유식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전통이거든요. 저기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밀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몇십 년간 하고 수행을 해야 돼라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근거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수행이 먼저가 되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을 몇십 년 했어, 아니면 나 교수야, 아니면 나 심리학자야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내가 체험한 것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이단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잘못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경전을 놓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주제가 이 환상이, 부처님께서 세상은 환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금강경의 이제 32품 맨 마지막에 세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이슬과 같고 쫙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세상은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아함경에 보면 우리 불제자분들에겐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셔요. 재산을 많이 벌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소유해야 된다. 많이 소유해야 된다. 이 많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서 현실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려놔,
다 버려. 이것이 일반 신도분들께도 강조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 출가자에게는 이 얘기하시고 제가자 신도분들에게는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한 거야?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은 집착이라는 것에 가래라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삼을 탁 뛰어넘어서 출가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또한 집착을 버려가 중심으로 우리는 현실 상황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다 내려놔. 이것이 강조가 된 거고 일반 제가자분들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착해서 괴롭지 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분들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 출가자에게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핵심은 같은 거죠. 삶이. 제가 출가하고 가장 좀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불교가 우리 신도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제 포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이 노신사, 노고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좀 상담 좀 하고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절에 와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이가 들어서 50, 60 막 열심히 살고 하면서 그렇게 산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불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집착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데 본인 아들, 딸에겐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 절에 가지 말라 그랬냐 하면 절에 가면 다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 욕심 내려놔. 다 내려놔. 그러면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 때 공부하는 것 같고 직장 가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최선 다해서 재물도 모아야 되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 또 잘 낳아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선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나 사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들, 딸을 절에 가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불교는 우리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까요? 마음이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고 하신 분들에게는 도움 되겠으나 그러면 이 도움은 심리학이나 뭐 하는 것처럼 그 의사들이 하는 도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일반 살아갈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살아갈 때는 불교는 나는 안 보고 50, 60 된 다음에만 불교만 볼 거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시작을 제가 포교를 할 때도 언제나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계속 12강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출가를 했는데 우리 강원에서 저는 정말 출가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태어난 기억이 없어요. 태어난 기억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가는 걸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성격이 그렇게 막 유하지 않았고 유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지금 이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너무 충격인 게 왜 인상 쓰고 싸우지? 내 형제고
내가 가까이 있는 분인데 왜 싸워야 되지? 앞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왜 그래야 되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는 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언가 사는 걸 막 찾아가려고 철학, 서양 철학도 전공해보고 어릴 때 꿈은 이제 고고학이었는데 고고학에도 푹 빠졌던 것이 그런 어떤 궁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출가하고 나서는 제가 역사문화, 우리 한국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성격이지 알고 싶어서 이쪽으로 전공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도 강원에서 부처님 말씀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였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에 없었어요. 한 20년, 25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부처님 왜 말씀을 안 배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조사의 선에 대해서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한 소식하고 해탈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견성 성불하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견성 성불을 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불교라고 할 수 있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사기 맞은 거 아닌가? 불교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종석 큰 스님 계셔요. 이게 중앙생가대에 이제 대학원장 하셨는데 스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런 고민을 드렸더니 야 무진아 부처님의 인간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암이 있고 그때 이제 막 그 남방불교 빨리어라고 하는데 남방불교입니다. 이거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 남방불교의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빨리어 경전이 니까야가 번역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암경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게 양장본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저한테 야 무진아 너 승가대 가가지고 인간 부처님의 말씀 살아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승가대 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푹 빠져갖고 그 경전의 말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왔습니다. 암경이 왜 원음의 말씀일까? 먼저 이걸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불자분들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500년 전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2500년 전에 인도는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서울말이 표준어고 충청도도 충청북도말은 제가 옥천사가 충북의 제천 금수산에 있는데 거기는 또 강원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충북 사투리가 그래요. 충주 요쪽으로 가면 그리고 충청도도 충남 청주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레시우 이 말투 충북은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예? 그런 말투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가면 경상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는 원 사투리는 잘 이해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도는 더 컸겠죠. 그래서 인도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성전 베다라는 바라문교가 원래 이렇게 중심 잡고 있으니까 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머, 산스크리트, 버머예요. 버머를 서울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은 인도의 이 오른쪽 지역이에요. 여기 마가다라는 나라가 있던 그래서 부처님은 지방어를 쓰셨어요. 지방어인데 한 충북 지방어 같이 마가더. 그런데 그 마가더 중에서도 그 마가다라는 그 지역의 수도 지역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도 지역은 충북 사투리인데 부처님은 충남 사투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쓰셨는데 그러면서 법을 설하시는데 부처님 제자분의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 권해요. 뭐냐 하면 부처님 우리도 저 바람분들처럼 서울 표준어를 쓰시죠. 공식적으로 예? 범어를 쓰시죠. 말씀하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 반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금지하셔요. 지방 지방, 지역 지역. 일본을 가면 일본, 미국을 가면 미국. 그 언어로 나의 법을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불교의 전통이에요. 법과 같은 계율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지역 지역의 언어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쫙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잖아요. 이제 깨달았을 때는 유여 열반, 몸이 있을 때의 깨달음. 이제 열반하시면 몸이 없을 때의 깨달음에 딱 들어가니까 무여 열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분도 하셨는데 몸이 있으니까 감각이 있으나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없을 때는 다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쫙 드셨습니다. 니르바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신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소리 하시는 곧다마 이 붓다가 이제 이 열받아 져갖고 지금 안 계시니까 야 신났다 이제 내 식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야 저기 갔는데 저기 스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야 저기 무진 스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수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단점이 있겠죠. 그것처럼 어느 스님도 수행을 해나가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군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부처님 말씀으로 살펴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반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불자가 아닌 거죠. 이건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어쨌거나 그 나이 드신 도 비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흔히 대가섭이라고 하죠. 가섭존자가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충격이 크신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불교가 이거 큰일 나겠다. 변형되겠다. 이단이 되겠다. 이단화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여서 1차 결집을 합니다. 비구 스님들 이제 500명 그러는데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땐 출가자인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서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출가자인 저희가 모였으니까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우리는 다 내려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수행만 해. 막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은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도 포교하면서 느꼈는데 포교할 땐 부처님 말씀을 우리 신도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삶의 이야기로서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고 저도 포교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80% 90%는 신도분들께 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분명히 법의 설명은 제가자분들에게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집은 우리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아서 암경은 그래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 내용이. 그러나 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강의할 때는 이런 암경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자에겐 무슨 말씀하셨어?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적하시고 한 비구가 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라는 것을 듣고 충격받으신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 그것이 암경이다. 근데 그때는 암송했어요. 암송.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왜 외웠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써 이렇게 하면 고정되는 거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자화하지 않고 암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이 충청남도 언어로 암송한 거예요. 그 인도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지방어로 암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암송하면서 경전은 누가 하고 경전도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뭐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암송의 전통이 한 500년간 이어져 와요. 이어져 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문헌학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랬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암송을 한 것이 전혀 변형이 없어요. 암경에도 암경은 불교가 이렇게 북쪽으로 간 거고 우리 흔히 빨리어는 남쪽으로 갔는데 비교해 보면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암송을 한 것이 왜 변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암송을 했으면은 잘못 기억해서 이게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암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

이게 흔히 그 송사, 송경사, 송률사라 그러는데 암송만 하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 스님들이 쫙 모여서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다가 틀리면 알려주고.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년간 부처님 말씀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후에 와쇼카 왕이 이게 인도를 이렇게 통일시키잖아요.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국교로 하고 국교화하고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지역지역에 이게 석주라 그래서 비문을 해요. 통치하면서 나는 이렇게 통치하고 우리 국가는 이렇고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법은 이렇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지역지역에 써요. 인도는 나라가 크니까. 근데 그 비문에 보면은 저기 간다라 지역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은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전에는 무역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산 그런 곳이에요. 그 비문들이 지금도 남아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말씀 중에 경전 중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일곱 가지를 적어놨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경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암경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그걸 분석해 봤더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의 경전과 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그 경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미 다듬어져 있더라.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 암송은 거의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례가 되니까 인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용노라는 저기 위에 간다라 지역에도 그 지역 간다라어로 전달이 됐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불교가 이렇게 중국으로 전례될 때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저기 장안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데 장안 옆에 보면은 도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도 무용노였어요. 지금은 못 살지만 2500년, 2000년 뭐 이게 서기 전후 이때에는 거기가 무용노여서 굉장히 잘 살았고 불교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전래가 됐고 그리고 이 인도의 서쪽으로 가면 이 지방 언어가 이 전라도 사투리처럼 빨리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어는 인도 서쪽 언어입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그 사투리가 아쇼카 왕이 아드님이 스리랑카, 인도의 밑에 섬나라에 이렇게 불법을 전파하는데 이 빨리어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 분들은 스리랑카어가 빨리어였는지 빨리어를 변형을 안 시켜요. 그게 전례가 된 거예요. 전례가 됐다가 기원전 한 50년, 80년 뭐 이때에 어떤 일이 이제 있냐 하면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인도 전역에 전란이 심해지는 거예요. 전쟁기가 되니까 이 암송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 통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시게 되고 그러면 이 암송 전통이 맥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기근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 남쪽에 빨리어도 그렇고 북쪽에 간다라어, 중앙아시아어, 뭐 여기에 중앙에 범어 여기도 그렇고 문자화하자. 그러면서 문자화를 시작해요. 그러던 남방 빨리어는 삼장이 경률론 삼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방의 경전들은 저기 이슬람이 오면서 다 불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흔적흔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전들이 역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경이 그렇게 암송됐던 것이 문자화됐던 것이 2세기, 3세기부터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원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원음이, 부처님의 원음이.

특히나 부처님의 원음은, 아함경은, 원음은 이제 법설, 의설 이렇게 경전에 보면 구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법이라 그러면 좀 이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아셔야 돼요. 법이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연기, 이게 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하고, 냉장고에서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건 의설. 냉장고 이야기하면 이건 법설. 그러니까 의설은 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 법설과 의설로 모든 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아함경하고, 지금은 아함경이, 한자 아함경이 남아있죠? 그리고 범어로 된 저기 밀교 경전도 티베트에 남아있고, 저 밑에 빨리어로 된 경전이 태국 가면 태국 문자, 뭐 버마 가면, 아, 베트남 가면 베트남 문자, 미얀마 가면 미얀마 문자로 경전이, 빨리어가 경전이 번역된 거예요. 비교를 다 해봤는데 100% 같다. 법의 말씀은 100% 같다. 의설은 한80% 같다. 왜 의설은? 지역 지역의 설명 방식이 글로 써지다 보니까 변형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죠, 아함경이. 그런데 왜 아함경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을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쫙 찾아봤더니 중국만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국은 설명하는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을. 직관이라 그래서 한자도 직관적인 언어고, 저는 한자 언어를 별로 좀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자 문화권일 때는 그 의미를 알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한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법설과 의설은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모든 것이 교차 검증이 이미 다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한자를 그렇게 보면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절대. 저도 조선의 불교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의병이 있잖아요. 저는 의병이, 의승병 너무 궁금해서 유학을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유학대학원에 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제가 한번 가서 그랬어요. 제가 한자가 좀 부족한데 저 서당 가서 한자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지금 공부해봐야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석된 거 주석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정말 현명한 공부예요. 그러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한자 의미가 어떤지 알면 됩니다. 한자는 지금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자를 보게 되면 불교가 이게 잘못됐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교가 이렇게 북방에 가서 아함경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함경이 우리 불교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제가 이유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중국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자, 저는 한자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선. 중국 사람들도 근대에 왔을 때 서양의 침략을, 1800년 때 침략당하잖아요. 몇천 명에게 그 중국의 그 황제가 몇십만, 몇백만이 이게 져서 막 황제가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의 지식층들이, 루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해요. 한자를 버려야 중국은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한자 불교에서 빨리 한글 불교로 완성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한자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커요. 물론 한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도 됩니다. 지금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식으로,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언어로, 우리 문자로 저는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만의 그런 사유가 있어갖고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1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700년간 역사 불교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왔느냐? 전쟁기가 있으니까 맥이 끊겨요. 이렇게 끊기고 끊기는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니까. 근데 조선이 딱 건국되면 불교의 맥이 아예 끊겨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법맥 자체가 사라지고 교종과 선종으로 딱 이렇게 모아버려요. 태종, 세종 대왕께서.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맥이 쫙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불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는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라는 선종으로 통합돼요. 그래서 이때 유명하신 서산스님 계시죠. 서산스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귀조사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려시대에 1200년대에 한 스님께서 처음 쓰신 내용인데 범일국사라고 신라시대에 저 강원도에 정말 고승이셔요. 구산선문을 일으키신 지금 강릉 단오제가 범일국사를 산신으로 모시면서 단오제가 시작된 겁니다. 산신제에서. 그만큼 정말 이 강원도 쪽에서는 성인처럼 신처럼 떠받들어지시던 스님이셔요. 범일국사.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 이 진귀조사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귀조사설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실 때 깨달음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선에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사, 중국의 스님이 그 설산에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귀 스님이에요. 그 진귀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을 여쭤본 거예요. 그 진귀 스님이 중국의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래께서 깨달으셨어요. 진귀 조사설이에요. 무슨 얘기냐? 중국 선이 부처님의 선보다 더 뛰어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산 스님께서 배포해서 일반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즉 교종은 선종보다 밑에죠. 교종 필요 없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교종의 특히나 아함경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함경을 중요시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 선종, 그 수행법 정말 위대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이려면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모든 강의는 다 부처님 말씀, 암의 말씀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암경의 중심이 될 건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 그래서 빨리여 경전이 부처님의 원음이 있는 경전이야. 이렇게. 그죠? 이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방 불교를 접했던 분들이 빨리요 이 남방 불교가 뛰어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그 스님들도 착각하신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근대 문헌학자들이 이미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아함경이 빨리요와 같이 부처님의 초기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아함경과 빨리어 니까야 경전을 교차 보면 똑같아요. 법설 100% 같고 의설은 80% 설명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쭉 드릴 거는 부처님의 아함경과 이 내용과 교차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니까야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저의 말도 설득력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진행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도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놀라시고 또 하실 수도 있는 이 부분. 소유의 행복.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 금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환상이야. 허공, 뭐 허공과 같아. 공도 잘못 이해해서 없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을 오해한 건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을 말씀하신, 그래서 공으로서 다시 불교를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 연기를 해석하신 용수 스님도 나가루주나 그분께서도 현실 삶의 중요성을 본인의 서문과 같은 책으로서 그 시대 왕에게 강조하셔요. 왕이시여,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에게, 신도분들 현실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보시면 현실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부처님, 불교가 그걸 꼭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내려놔라는 것이 내가 집착해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불교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될 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활용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나의 삶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교일 수 없어요. 만약에 신학처럼 불교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돼, 그러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정신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원음의 말씀으로서 이제 11분 남은 거죠. 10일간 동안 우리 신도분들이 궁금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삶은 어떻게 중요한 건지, 내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비티엔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눈썹 선은 길게, 코를 지으며 콧선으로 이어지게. 눈은 작지만 길게, 입은 살짝 다물어 단정하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가슴 근육은 살짝 두드러지게. 허리는 잘록하게. 손가락은 율동감 있게. 발가락은 힘있게 무릎을 살짝 들어 팔꿈치를 받치게 살짝 구부린 손가락이 뺨에 닿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숭고하게 모나리자의 미소는 루브르에 있게 하자 우리에게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BTN 투어와 만일 염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염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4: 나상도 지역진의 그런 열정.
5: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6: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근데 네. 격식이 다른 거 같아요. 톤도 네. 다르고. 김PD?
5: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0: 자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1: 안녕하세요.
2: 김세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해.
3: 오토바이쇼 300호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0: 꽃보다 줄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예진 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칠부람.
1: 이제 물 기르러 가려고 합니다.
2: 아, 물을 기르러.
1: 네. 자, 오늘 물 뜰 빈병입니다. 자, 오세요. 빈병이에요. 빈병을.
0: 생활에 필요한 물은 샘터에서 직접 기르다 쓴다는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샘터로 물을 기르러 나섭니다. 그런데 샘터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려 154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요. 숨가쁘게 계단을 내려와 마침내 마주한 샘터. 이 샘터는 오랫동안 칠부람의 식수와 생활수를 담당해왔는데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면 물이 마르기도 하기에 스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 샘물이 마르지 않길 바라는 염원을 담습니다.
1: 비가 가득 와서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3: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약간 이렇게 덜어줘야 돼. 그래야지 잘 들어가거든.
1: 한번 자기가 본인이 다 길어봅시다.
0: 스님을 따라 아이들도 샘물을 길어올리는데요. 평소 수도꼭지만 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물. 그 물을 직접 길어보니 일상에서 당연했던 물 한 모금이 새삼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혼자서 물을 길어날랐을 스님의 수고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아이들. 아이들은 칠부람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샘터에서 물을 길어온 후.
4: 자, 팥꽃 씻는 거 아세요?
5: 네.
4: 이렇게 착, 착 이렇게 씻는 거예요.
0: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에서 직접 가져온 쌀을 정성껏 씻는 아이들. 한 톨의 쌀에도 마음을 담듯 깨끗이 씻어내는데요.
5: 아니, 오늘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지금 부처님한테 맞이밥 올리려고 쌀 씻습니다.
5: 아, 됐다. 직접 공양 가져온 거를 공양미를.
4: 네네.
0: 부처님께 올릴 밥을 손수 준비하는 아이들. 깨끗하게 씻은 쌀을 냄비에 담아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곳 칠부람에서는 밥 한 끼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중 도량인지라 밥을 지을 때도 전기밥솥이 아닌 버너에 밥을 지어야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그 덕분에 밥 한 그릇의 귀함을 알아갑니다. 밥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기도를 올리는데요. 직접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한 만큼 기도에 정성을 더하는 아이들.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어느새 밥이 다 되고 정성껏 지은 첫 밥을 부처님께 올리는데요.

0: 스님은 오늘의 이 경험이 먼 훗날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답니다.
1: 언제 이렇게 밥을 지어보겠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지어서 공양해보겠어요? 어제 그래서 쌀을 갖고 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쌀을 갖고 온 걸로 부처님께 공양을 지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또 의미가 있고 아이들도 또 굉장히 내가 길어온 물로 이렇게 지으니까 너무 좋죠. 기도의 의미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담긴 게 아닐까?
0: 어느덧 점심 무렵 칠부람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1: 차 드세요. 공양 드세요.
2: 안녕하세요.
0: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부터
3: 원샷했어.
4: 와, 너무 맛있다.
5: 맛있지?
3: 네,
5: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지? 빵도 있단다.
3: If you want to rest, you can come in here. Yeah.
0: 멀리서 찾아온 외국인까지. 예진 스님은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6: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 오려고 금호봉까지 정상까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이게 석탑까지 이제 돌다가 저희가 이제 물이 아예 뭐 없었거든요. 근데 딱 여기 칠보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0: 차 한 잔, 밥 한 그릇이라도 꼭 나누고서야 보내주는 예진 스님.
7: 일단 오면 뭐 다른 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귀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회로 좀 어떤 데 1년에 한 몇 번씩 와요. 기본이 두 번이고요.
8: 저기 문 앞에 문으로 이렇게 뭐 공양하세요 이렇게 네. 막 자주 하신다고 저도
7: 맞아요. 네. 저 스님 오시면 꼭 뭐라도 주셔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꼭 주시려고 그러고 그냥 안 보낸다고 그러셔요.
0: 이처럼 사람을 맞고 정성껏 대접하는 데는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온 가르침 때문이라는데요.
1: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여기 좀 칠부람에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보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진 스님, 진짜 불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고 사람이 부처인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공양 대접, 차 대접 잘하는 것이 진짜 불공입니다. 불공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불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0: 해나갑니다.
1: 어느덧 아이들도 칠보람을 떠날 시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 자, 떡장 담배. 자, 세 번, 두 번. 자, 갑시다. 출발. 행복한 시간이다. 인생 수고해요. 네.
1: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아이들. 하지만 칠보람에서 하루를 보내고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에는 어쩐지 아쉬움이 묻어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며 추억을 쌓은 아이들. 과연 칠보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3: 절에서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스님들을 되게 존경을 많이 했어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산에서 산다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거기 올라가긴 힘든데 올라가면 뭔가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뭔가 좀 들어서 풍경이.
1: 그렇게 아이들은 산에서 배운 소중한 마음들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

0: 프로그램 중문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을 보내고 스님이 향한 곳은 바로 중흥사. 칠보람과 함께 스님이 오랫동안 지켜온 또 하나의 도량인데요. 이곳 중흥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0: 네, 중흥사는 2014년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흥사가 창건이 되기 전에 저는 칠보람에서 6년을 꼬박 살았습니다. 근데 중흥사가 창건되기 전에 제가 칠보람에서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1: 중흥사가 생기기 전 칠보람에서 수행하던 어느 밤 산신각에서 잠을 청하던 스님은 낯선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꿈속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 나서니 산 아래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나무 열 그루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맑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그런데 바로 그날 칠보람을 찾은 한 신도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나무 열 그루가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꿈에서 본 모습과 똑 닮았던 그곳.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여긴 스님은 주변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땅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정성이 모여 2014년 지금의 중흥사가 세워지게 됐답니다. 그 후 스님은 칠보람과 중흥사를 오가며 두 도량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도량. 스님은 늘 그랬듯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을 쓰는데요. 매일 하는 마당 청소지만 스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2: 마당을 그리고 있어요. 만다라 작품. 마당을 쓸고 나면 그래도 또 차들이 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모든 생명들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 깨끗하게 그려진 그 마당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만다라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티베트 스님들이 다 모래로 만다라를 그려서 그 벼랑 끝에서 흩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아침마다 이걸 정성 들여서 마당을 쓸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그 깨끗해진 마당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는 그런 작품을 또 보통은 마당을 쓸면서 또 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1: 애써 쓸어놓은 자리에 대한 미련도 집착도 내려놓는 일. 스님에게 마당을 쓴다는 건 곧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0: 고요하던 법당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바로 중흥사 합창단의 연습 시간이랍니다.
1: 옛날부터 좀 그 합창을 좀 하고 싶긴 했어요. 우연히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과 또 반주자 선생님을 또 뵙게 되어서 전공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서 또 불심도 굉장히 또 있으시고 해서 또 함께 하게 됐어요.
0: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꾸려진 중흥사 합창단.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이라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맞춰야 할 소리도 많은데요. 그래도 연습만큼은 어떤 무대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0: 법당을 가득 채우는 스님의 맑은 노래소리.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기도를 올리는 듯한데요.
1: 아, 이것도 기도죠. 우리가 사실은 연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합창은 약간 서양 음악이잖아요. 뭐 멜로디나 우리는 그 전통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절집안에서 하는 음악들은 음악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 사람들은 또 서양 음악에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한 우리 법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그 법문을 그 기억하기가 쉬워요.

0: 기도의 모습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답니다. 연불이든 노래든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가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들에겐 또 하나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1: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갈등도 생기고 분별심도 생기는데 어쩌려서 합창을 하는 순간은 그런 다 모든 힘든 시름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아주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네.
0: 이번에는 합창을 마친 스님이 밥상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2: 여기 공양 왔어요. 네.
0: 밥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스님의 어머니. 올해 88이 된 노모를 스님이 절에서 모시고 있다는데요. 가족의 품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한 스님이 다시 어머니를 곁에 모시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
3: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모시고 나왔어요. 제가 24시간 케어했어요. 어머니한테 줬다는 무슨 약도 드시게 하고 음식도 그냥 뭐 좀 단백질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갈아가지고 그런 걸 어머니 드시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츰차츰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차츰차츰 회복이 되셔서
0: 이제는 이렇게 한 밥상에 마주 앉아 일상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30여 년 전 스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에 올랐는데요. 당시 나이 28. 그 어린 나이에 스님은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3: 95년 28살에 제가 이렇게 절에 갔죠. 그래서 왜 괴롭지 왜 그렇지 이렇게 탁 하면서 어느 날 잠도 못 이루고 그냥 잠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꿈인지 생신지. 그러고 눈을 탁 떴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괴종시계가 있어요. 괴종시계가 땡땡땡 여섯 번을 울리면서 제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괴종 소리에 갑자기 하늘과 땅에서 굵은 동화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팽팽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게 탁 끊어지는 그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그런 게 딱 이렇게 뭐 형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아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딸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로

0: 향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출가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참 마음도 좀 안 좋았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지요. 지금은 아유.

0: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어머니. 긴 세월 묵묵히 걸어온 딸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두 사람. 함께 걷고 웃으며 사진을 남기는 평범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법당 한가운데서 매트를 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중흥사에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요가 수업입니다. 수업을 이끄는 선생님은 스님의 사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절에서, 그것도 법당에서 요가를 한다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1: 그 좀 많을 때는 또 한 열 몇 명 정도가 돼요. 그 법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은 아,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은 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데 법당에서 하니까 스님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법당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보기가 참 그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오면은 뭐 절하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요가도 수행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서 그냥 누워서 또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가는 시작된 요가였어요.
0: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듯 몸을 굽히고 펴는 일 또한 하나의 수행이라 말하는 스님. 가쁜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 잡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법당을 찾는 이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묻어납니다.
2: 제가 이제 요가학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절에서 해서 훨씬 더 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몸도 많이 이완이 되고 마음 다스리는 데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3: 다른 시설에서 하는 요가보다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들고 저는 불교 유치원에 나왔어서 이 분위기가 더 익숙해서 좋은 것 같아요.
0: 스님은 일상의 수행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1: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다 지나가니까 잘 견뎌라. 견디면 된다. 좀 힘들지만 참고 견뎌보자. 모든 바람은 다 지나간다. 이런 거를 제가 마름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마름는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자연이 그냥 다 설법을 하고 있어요.
0: 그 일상에는 칠부람과 중흥사를 오가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4: 스님, 네. 오늘은 또 어디 나가시나요?
1: 오늘도 칠부람 갑니다.
4: 아, 칠부람에 또 갔다고
1: 네. 하시나요? 네.
4: 이게 칠부람이랑 중흥사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네. 중흥사에서만 뭐 수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1: 아, 칠부람이 저에겐 더 소중하죠. 칠부람에서 처음 가서 또 수행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흥사는 칠부람을 잘 돌보기 위한 중흥사입니다. 칠부람은 산중의 칠부람, 중흥사는 마을에 있는 칠부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 다 저에게는 칠부람이기 때문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0: 두 곳 모두 스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도량이기에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산길을 오릅니다.
5: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0: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승차 한잔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뽕!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근현대 불모 일섭 스님의 삶과 작품,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방아착을 수행자가 갖춰야 할 최우선 자세로 짚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군의 스님과 여성불자들이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모 금용당 일섭 스님의 삶과 작품, 제자들에게 이어진 불교 미술의 전승 과정이 6권의 전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년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작품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은 결실인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와 공자 맹자까지 한 폭에 담긴 불화. 금용 일섭 스님이 1951년 김제 부용사에 조성한 미륵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미륵불을 중심으로 세계의 성인들을 함께 표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흐름을 받아들여 한국 불교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이 6권에 집대성됐습니다. 송강사 성부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해 10여 년의 조사와 연구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 300여 점을 송강사 성부박물관에 기탁한 것이었습니다.
2: 2014년도에 그 김제 부용사 그 스님이 이제 주리 스님이 트인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을 송강사의 박물관에 기탁을 했습니다. 결국은 2년 전에 더 보태가지고 400여 점을 완전히 기증을 했습니다.
1: 약 3천여 쪽에 달하는 전집의 핵심 자료는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입니다. 200여 쪽에 이르는 연보에는 자신의 생애와 불교 미술 활동을 물론 함께 작업한 화원과 제자까지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권에는 친필 연보의 성문과 번역을 비롯해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 연대별 작품 목록을 담았습니다. 2권에서는 연보 속 인물과 사찰을 추적하고 5대에 걸쳐 이어진 280여 명 문도의 계보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찰에는 주석을 달아 기존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근현대 불교 미술의 관계망을 보완했습니다.
2: 연보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 이것들을 대조해가면서 목록을 연대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1: 3권과 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담았는데 10여 년간 250여 사찰을 찾아 확인한 95건 2,607기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가 수록됐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작품도 상당수입니다. 북한 영변 보현사의 사천왕상과 개성 안화사의 500나한상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 경주 불국사 벽화가 일섭 스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권에는 불화 제작과 후학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던 밑그림인 불화 초본이 담겼고 6권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단청과 일섭 스님이 직접 창안한 단청 초본까지 수록됐습니다. 불교계는 일섭 스님의 예술적 발자취를 기리는 이번 전집이 한국 불교 미술의 전통과 법맥을 올곧게 잇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스님의 북컷에서 피어난 거룩한 상호와 유려한 필선은 곧 치열한 구도의 길이었으며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발언이었습니다.

0: 일평생 불교미술 작업에 전념하신 스님의 장엄하고 방대한 작품들이 앞으로 후학들에게 불교미술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성발전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송강사 성부박물관은 전시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집에 담긴 자료를 공개하고 흩어져 있는 일섭스님의 작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전집의 기록유산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대장경을 목판에 새겨넣었던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6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제5기 교육과정인 팔만대장경 판각을 위한 전통 판각법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판각학교 장경도감 이사장 해일 스님과 해인사 총무국장 향록 스님,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 교육생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판에 새기는 전통 판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정에 원만한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제2의 팔만대장경 조성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안녕이 이뤄지길 바라며 전통 각법 기술을 잘 터득해서 대장경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후대에 계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각학교에는 모두 122명이 참여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에 입소할 행자들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남행자 25명,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인데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간절한 마음으로 모은 두 손 위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품은 이들의 굳건한 눈빛이 보입니다. 태고종으로 출가한 행자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 앞에 섰습니다.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지식과 자세를 살피고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4: 깨달음을 얻기 위해 들어선 고난의 길이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며 그 출발을 선택한 자만이 출가 수행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3: 태고종이 지난 1일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소양시험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남행자 25명과 여행자 10명으로 모두 35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들에게 출가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수행자로 살아갈 것인지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을 최우선으로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짚었습니다.
5: 첫 번째는 하심입니다. 하심, 방하착,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잘 내려놓을 줄 알 때 성녀로서의 그 길을 올바리 갈 수 있다.
3: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6: 지, 범, 개, 착, 50년, 60년 하려면 아마 그것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주관대로 하면은 이 연령, 비연령이 되잖아, 그죠?
3: 이번 면접과 소양시험을 통과한 행자들은 다음 달 1일 태고 종림 서남사 정수원에 입교해 한 달 동안 합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합동득도 수계살림을 통해 3위, 3인위계를 받으면 태고종 예비스님이 됩니다. 이번 소양시험은 행자들이 출가할 때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진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가 5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비롯해 응용선 등을 익혀온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올 하반기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7: 치열한 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한국 불교의 정수 간화선. 3년째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50차 결사를 맞은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이 이번엔 간화선 공부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사마타 윗바사나를 비롯해 명상심리상담 등 다양한 수행법을 공부한 대중이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을 체득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강의를 맡은 동국대 선학박사이자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은 선의 역사와 본래 의미

0: 시부터 짚어나갔습니다. 스님은 중국 전래 초기 교학이 황금시대를 맞았지만 부처님이 출가한 본래 목적인 생로병사의 실존적 고통은 머리로만 이해해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처럼 마음을 직접 깨치는 실천 수행인 선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경전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불교의 본래 정신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다.
0: 이어 불교 이전 고대 인도 명상과 불교 선정이 지닌 결정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베다 시대엔 창조주 브라흐만을 향한 집중, 우파니샤드 시대엔 내면의 영원한 실체인 아트만을 찾는 명상이었다면 부처님은 이런 실체적 자아를 부정하며 무아에 기반한 해탈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 아트만은 영원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정한 건 바로 이 아트만이에요. 무아에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예요.
0: 선 사상의 역사로 문을 연 하반기 수행 결산은 선종의 초조 보리 달마를 시작으로 육조 혜능, 마조 도일에 이어 대혜종구의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이론 학습과 함께 좌선과 호흡 알아차림, 화두 참구 실참을 병행해 일상 속 참선 수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1: 다만 수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인류사회에 정말로 이건 누구나 해야 될 숙제이기 전에 본질이고 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문자와 지식을 넘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선의 역사와 실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정진열기가 하반기 결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구례 천은사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경내 아름다운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2016 지리산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재즈 인 더 사일런스를 주제로 1박 2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는 주지 대진 스님, 백년사 주지 설도 스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문순호 군의회 의장 등 4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수변 무대에서 박상아 재즈캐츠, 신경숙 스모스 재즈밴드, 기독 중창단이 첫 무대를 연대에 이어 다음 날 NS 재즈밴드와 동키즈 프로젝트가 낮 무대를, SM 재즈 트리오와 국내 최정상 뮤지션 말로밴드가 밤무대를 펼쳐 다양한 색깔의 재즈를 선보였습니다. 천은사는 국내 재즈 애호가들을 위해 지자체와 후원기업, 예술가들과 함께 매년 봄, 가을 두 번의 재즈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장경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박관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을순군의 정신은 과거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가르침이라며 나라와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봉행된 수륙 무차 대법회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희생된 영가와 을순군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차별 없는 자비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에 깃든 을순군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이어가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이 오랜 시간 써온 노랫말이 20여 곡의 노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토사는 지난 6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덕진 스님 작사곡 발표회 무상 알면 꽃길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울산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김상욱 울산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람 청소년 합창단과 태화 합창단 등 출연진은 무상알면 꽃길과 보시바라밀 등 덕진 스님이 작사한 20여 곡을 선보였습니다. 덕진 스님은 오랫동안 틈틈이 써온 노랫말에 여러 작곡가가 곡을 붙여 이번 무대가 마련됐다며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는 이날 축하 화환 대신 라면을 기부받아

0: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지난 7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여 명 줄었는데요.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동국대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현직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중앙도서관이 북적입니다. 기업별로 마련된 부스에선 채용 담당자와 학생들이 1대1 상담으로 구체적인 직무와 입사 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동국대가 어제부터 사흘간 2026 자벤 커리어 페스티벌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수시, 직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전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전교적 차원의 진로 취업 축제장을
1: 박람회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롯데그룹,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130여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절차와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SK 등 50개 기업에 근무 중인 현직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백여 동문 선배들은 멘토링관에서 자신의 취업 경험과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고민에 맞춤형 조언을 건넸습니다.
3: 아직 3학년이어서 취업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 무료 취업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청년 세대가 꼭 필요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강조한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더 나은 동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앞으로도 해년마다 이어지는 이 취업 박람회가 취업 걱정 없는 동국대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1: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동국대 취업 박람회. 학생들에게는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발판을, 참여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상월 비보이단 E8가 주최하는 스트리트 댄스 대회 네 번째 플래버가 지난 6일 서울 서교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정상급 비보이 3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 2대2 브레이킹과 19세 이하 1대1 브레이킹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올스타일 스트리트 댄서, 차세대 유망주와 베테랑 댄서들이 맞붙은 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후원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경쟁해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년에는 대회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제31 보병사단 호국 관음사가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을 전계사로 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국 관음사는 지난 6일 주지 눌지 스님, 정읍 정심사 석원 스님, 광주 광덕사 동진 스님, 자비 신행회, 소원정사 신도회, 광주 전남 포교사회 후원으로 31사단 장병과 훈련병 180여 명에게 3기의 5계를 전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장병들은 부처님의 가피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가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청정한 불제자임을 자각하고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에 함께한 스님과 광주 지역 불자, 보교사단은 직접 만든 팥빙수와 간식으로 장병들의 수계를 격려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불교 교육대학이 자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삼보 문화회가 주최하고 대한 불교 화엄 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주관한 행사는 지난 6일 부산초읍자유회관에서 화엄승가회 소속 27개 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범예 스님은 제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인연이 생을 등지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일부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 위령대제와 부산안전속도 5030 합동 캠페인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인기 가수 초청 힐링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강릉 현덕사가 캠핑과 사찰 문화, 불교 영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일 경내에 텐트를 치고 사찰 음식과 커피를 즐기며 산사의 여유를 만끽하고 저녁에는 자갈마당에서 영화 절의 고도를 관람했습니다. 주지 현중 스님은 가을 산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와 가족 솔로 캠핑, 영화제를 연계해 산사에 머물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천년고찰 월정사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과 기도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포교와 기도 혁명을 일궈낸다는 원력으로 진행되는 금강경 봉찬 기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수행정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동참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수행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월정사 기도 신행국장 승우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봉찬기도에 담긴 참된 공덕과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성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기도하시느라 바쁘신데 우리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BTN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월정사 건강경 봉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신행국장 승우입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한국 불교의 최대 기도 혁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신행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정사 금강경 봉창 기도가 불자들의 그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요즘 기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정사를 찾는 대중들의 이 분위기와 또 기도의 열기가 어떤지 우리 승우 스님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스님.
0: 그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우선.
1: 네. 네. 우선 이제 월정사 그 금강경 봉창 기도는
0: 네.
1: 길게는 1930년도에 그 하남 스님께서 발족을 하셔가지고
0: 그렇죠.
1: 1932년도에 시작이 돼서 언연 이제 100여 년을 앞두고 이제 예전에는 상원사 중대 쪽에서 기도를 쭉 해오시던 것을 23년도 3월부터
0: 네.
1: 본사 차원에서 월정사에서 이제 이 기도를 활성화해보자
0: 네.
1: 이런 이제 원력을 그때 당시 교구장 스님이셨던 정념
0: 네.
1: 스님께서 이제 자연 스님과 함께 이제 이 기도를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수로 4년째
0: 그러네요.
1: 접어드는데
0: 네.
1: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제 전국에서 최하 1200에서 최대한 2500명이 매월 약간의 인원 차이를 두고 월정사에 오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
0: 그렇죠.
1: 신심으로 또 한의심으로
0: 네.
1: 그리고 이제 각자가 다 본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까지 그렇게 올라온 오는 기도로서 금강경이 사람들 삶에 익숙하게 스며드는 그런 기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 스님께서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열기에 대단한 걸 지금 막 느끼시는 그 감정으로 전해주고 계신데요. 스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실 때 1930년대 라고 하셨는데, 근대 한국 불교 선지식이잖아요. 우리
1: 맞습니다.
0: 방자, 한자, 암자 큰 스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대사의 책으로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발족을 하시고 법주까지 맡으셨고, 그래서 오대산 석존 정골 탐묘 찬앙회?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예, 정확한 표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전통을 계승한 신행 모임이라고.

0: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찬앙해라고
0: 네.
1: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일명 봉찬해라고도 이제
0: 네.
1: 불려집니다. 그래서
0: 네.
1: 받들 봉자 찬탄하면서
0: 네.
1: 받들어 기도를 하는 모임.
0: 네.
1: 그래서 이제 봉찬해라고 하는
0: 그렇죠.
1: 거를 이제 지금 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남 스님께서도 금강경의 어떤 주요성을 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독송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현대에 이어서
0: 네.
1: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이면서 또,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그때 조선 불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불현을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아울러서 그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더 절에 올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기도회가 만들어졌고 왜 월정사에서 이걸 하는가?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일연 스님께서 쓰신 삼국 유사에 법당 터가 명당 터 양택이다라고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월정사 적강전입니다. 그래서
0: 그랬군요.
1: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불자님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가피 충만한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 드릴까 해서 이제 월정사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활성화를 크게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0: 그랬군요. 그 금강경, 그 수많은 경 중에 금강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잖아요. 금강경을 중심으로 이 기도 진행을 펼치게 된이 금강경만의 어떤 특별한 공덕과 어떤 가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금강경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경전이기 때문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육조 해능 스님이 또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가 있고 또 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불교의 또 중심이 되었던 그런 경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각성화시켜서 또 조금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을 얻어서 이제 안심법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안심법문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심성이 단단해지고 또 담담해지고 또 당당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경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그뭐 반드시 또 읽어드리는 경전 중에 하나가 또 금강경이고
0: 그렇죠.
1: 예수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회에서는 삶과 사후를 간통하는 경전 그리고 삶과 사후를 간통하는 기도 예,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예, 주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도는 매일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기도의 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텐데, 이 매일 진행되는 금강경 기도와 또 매달 한 차례 철야 정진을 통해서 어떤 기도 진행 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매일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그 철야 정진의 이 금강경 봉찬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월정사 금강경 봉찬 기도는 매일매일은 새벽 4시 50분 이제 4시 반에 새벽 예불 기본 예불이 끝나고 4시 50분부터 이제 집전하는 저희 기도 진행국 실장 해묵스님께서 금강경을 독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0여 명 이상
0: 그
1: 이제 예,
0: 새벽에
1: 그 새벽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같이 유튜브로 동참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이제 저녁에 저녁 예불 끝나고 6시 한 45분부터 8시까지.

0: 또 금강경을 또 우리 가금 스님께서 또 한번 읽고 그때 또 동참하시는 분들도 약 200여 명 이제 온라인 그 유튜브로
1: 그렇죠.
0: 돌아서 함께 하시다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면 전국에서 체아버스 40대에서 많을 때는 한 50대가
1: 매달.
0: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월정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 대단한
0: 천,
1: 기도네요.
0: 매달 한 체아가 1년 중에 가장 적은 달이 8월인데 가장 적은 달이 1200명.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1500명이 이제 월정사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과 또 이제 이게 한 3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세가 이제 매년 매년 한 살씩 또 올라가니까 또 아, 이제 나는 철야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넷째 주 토요일에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명 금강경 봉창기도 미시기도라고 해서 넷째 주 토요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그렇게 금강경 봉창기도를 진행하고 있고 봉행하고 있고 또못 오는 날에는 이제 조석으로 유튜브로 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1200명에서 1500명.
0: 가장 적게 오는 게 1200명.
1: 1200명? 그러면은 그 1200명 이 인원이 어디 다 수용이 됩니까? 도량에 그냥
0: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가끔 둘째 주마다 적강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우리 적강전을 와보면 이거 150명 이상 앉을 수가 있을까
1: 그렇죠.
0: 싶은데 둘째 주 철야에는 한 450명이 적강전에서
1: 그러면 모든 법당을 다 활용을 하시는
0: 부분대를
1: 겁니까?
0: 활용을 하는데요. 그 적강전에 한 450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최하 800에서 1000명 정도는 우리 저희 월정사의 출가학교를 운영하는
1: 그렇죠.
0: 문수 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통상 1500명 이상이 될 때는 대법륜전을 열어서 이렇게 한세 군데에서 그렇게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
1: 그렇군요.
0: 대법륜전까지 열는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2, 3회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통상적으로는 적광전과 문수 선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1: 오대산 월정사는 교구장 스님께서 워낙에 출가학교 단기 출가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불교계뿐만 아니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봉창기도회가 또 그와 같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매월 모든 전각문을 열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야 정진에 앞서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야단 법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매달 열리는 야단 법석이 매달 주제가 달라지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입춘이 있고 구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초 소원지 소지 법회를 합니다. 요거 소원지는 이제 임의로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발언을 적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연 스님이 문구를 만들어서 사경하듯이 적어서 오고 그리고 이제 호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 발언을 적는 그런 거를 같이 브루스를 시켜서 이제 소지 법회를 2월에는 하고 매월 3월 둘째 주에는 교구장 스님의 특별 법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사경책을 갖다가 사경 쓰기를 하는 또 수행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걸 1년 동안 모아가지고 4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사경책 소집업회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저기 월정사에 있는 그 한강의 시원지 금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열목어가 희귀어종이고 멸종위기어종인데 요거를 이제 복원을 시키는 방생급 생태계 복원을 시키는 방생법회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그 한거 기간에 우대산 안에 5개 선원의 스님들을 정명법사로 모셔가지고 무생계를 불자들에게 드리는 백고자 수계법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월과 8월은 이제 더위로

0: 인하여 낮에 법회는 일시 쉬면서 밤에 오대산 올정사하면 달이 아름다운 사찰 이래가지고 네. 달빛 별빛 기도를 밤에 이제 마당에다가 마루판을 만들어 드려서 그게 누워가지고 하늘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어린 시절로 또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제 명상을 지도받는 네. 그런 두 달의 법회를 하고
1: 7월 기도 마음에 드네요.
0: 네, 아주 이 반응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또 사경 쓰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 둘째 주에는 또 전나무 숲길에서 적광전 앞에까지 약 2km 정도를 삼보일배로서 하심, 지극한 하심을 실천하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하나의 버킷 리스트와 같은 게 사찰에서 삼보일배를 해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을 드리는 네. 10월 둘째 주는 삼보일배. 그리고 12월하고 1월은 이제 저희들 1년 동안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1년 동안 설문지 조사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성장이 되었는가.
1: 자기 변화가 얼마나 맞습니다. 생겼는가.
0: 그래, 질적 연구.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대가 어떤 성별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양적 연구를 네. 한 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법사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특별 법문을 듣는 그런 두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1년 중에 연간 낮에 법회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밤에는 통상적인 이제 철야 기도가 네. 진행이 됩니다.
1: 와, 우리 승우 스님께서 12달간 이루어지는 이 특별 이 야단법서 이 설명을 들으면 아 나는 몇월 달에 참여를 해보면 좋겠다. 아 지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참 다양한 법회를 이렇게 야단법석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 앞서서 저도 아 저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월에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정진 특히 주목해 주십사 하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네. 전나무 숲길은 저희들이 무작정 삼보일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장율사 진영을 제일 선두에서 저희 네, 대중스님 중에 한 분이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정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진신사리를 이혼하면서 이렇게 그 뒤 이제 선두에서 이제 자연스님하고 또 신행국장 신행실장 해묵스님이 또 선두에서 인솔 하시면서 네. 이렇게 삼보일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조금 특이한 점이 네. 사리 이혼을 할 때 오방천으로서 그 이혼하는 대상자들을 최하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오방천으로 이렇게 좌로 네 분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네. 모두가 일심동체된 마음으로 사리를 이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보면은 저도 그 봉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유튜브 그때 딱 그 독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유튜브로 오대산 월정사를 운영하는 뉴미디어 팀이 있으시겠죠, 거기도. 네. 근데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강경 봉창기도 역시 유튜브 채널과 또 기도 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월정사 금강경을 통해서 일상수행과 집중수행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0: 저희 월정사에는 미디어실이 있어가지고
1: 네.
0: 조성 예불 사시 기도
1: 네.
0: 그리고 이제 금강경 봉창기도 철야 정진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1: 네.
0: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유튜브 검색란에 우대산 월정사를 검색하시면 구독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금강경 앱은 우리가 23년도에 처음 이 기도를 활성화할 때에
1: 네.
0: 자연스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앱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0: 그래서 이제 그 어플에서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을 들어가서 경전 경관경을 따라 읽고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를 딱 해가지고
1: 네.
0: 연꽃을 딱 피우는
1: 아.

0: 편한 시간에 하루 24시간 중에 편한 시간에 앱을 통해서 경전을 건강경을 읽고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해서 연꽃을 피우고 이런 과정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고 이 건강경 앱 어플이 우리 플레이어 스토어에서도 바로 다운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요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한 2, 3개월 안에 이제 완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규 가입은 잠깐 일시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완전히 승인이 나면 최소 2, 3개월 안에는 꼭 건강경 봉창기도를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어플은 다운받아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그 어플이 업데이트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건강경 봉창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이 육바람의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0: 제가 가끔 우리 한 달에 가끔이 한 달에 두 번이죠.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에
1: 그렇죠.
0: 우리 불자님들이 올라오시면 반복해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스님 중에서는 보시바라밀, 건선, 모연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는 스님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같이 동참해 봅시다. 그런 걸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또 대승불교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그리고 사서법의 첫 번째가 또 보시바라밀. 그래서 이제 보시를 통해서 정말 공덕이 되고 그것이 복과 덕으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런 보시를 행할 때는 항상 고액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소액 소액이 모여서 고액으로 해지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4년째 이어지면서 현재 누적된 후원금이 3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정사
1: 장하십니다.
0: 신행국에 오시면 그간에 후원했던 판넬이 또쫙 전시가 되어
1: 아,
0: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그래서 그렇게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저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불교의 불자님들이 보시하는 정신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바라밀만 실천하지 말고 육바라밀을 보시를 시작으로 해서 보시공덕을 시작으로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갈수 있도록 이제 우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월정사 기도 신행국장이신 승우 스님을 모시고 한국 불교 최대 기도 혁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된 이 금강경 봉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창기도의 이 금강경 봉창기도 현장에 계신 우리 승우 스님이신데 이 기도를 통해서 번뇌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또 삶의 큰 변화를 겪은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제가 여러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넷째 주 토요일 날 그 일명

0: 가안경 봉창기도 미시기도가 이제 철학이도보다는 늦게 생겼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요때 요거를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수원에 거주하시는 법등행 보살님이라고
1: 네.
0: 그분이 그때 당시에 70살이었는데요.
1: 연세가
0: 네,
1: 많으시는구나.
0: 많았는데 또
1: 네.
0: 불구하고 수홍 스님이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하신다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수원 차량 봉사자로 이렇게 자원을 하셔가지고
1: 네.
0: 진행을 하셨던 그 당시에 그분이 당뇨도 심하고 고혈압도 심하고 또 루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잘
1: 네.
0: 걷지도 못하고 물론 이세 가지 질병에 대한 약을 다 드시고 그렇게 계셨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의 원력을 세워서 쭉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이제 한 3년을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 네.
0: 이분이 한 2년쯤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이세 가지 질환에 대한 약을 다 끊어도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약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난달 또 넷째 주에도 다녀가셨는데요. 걷더니 이제는 절도 하시고,
1: 네.
0: 급할 때는 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꾸 멈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이런 게 갚인가, 라는 거를 지켜볼 수 있는 한
1: 그러셨구나.
0: 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정말, 이런저런 사연들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엄마들이 또 이런 또 생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 그렇죠.
0: 자녀들을 먼저
1: 먼저
0: 보내는
1: 보내고,
0: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그렇죠.
0: 어떤 집은 10몇 살에, 어떤 집은 20몇 살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식음을 전폐하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함께 하는 게 이제 봉사를 같이 하고, 봉사를 시키고, 또 같이 금강경을 읽고, 사경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스님, 이제 제가 제 배고픈 걸 위해서 음식을 1년 만에 직접 돈 주고 사봤습니다. 이런 분들 만날 때또 보람이 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분들이 20, 30대도 인연이 많이 됩니다. 20, 30대들은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1: 먼저 보낸
0: 이제 돌아가시게 되며, 이걸 요즘에는 이제 이게 형제 자매가 별로 없는 시대다 보니까
1: 그렇죠.
0: 혼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래도 시다림을 같이 가주고 화장장까지 같이 가드리고 또 이어서 49제까지 같이 하면서 이걸 이끌어 줄때 정신적 의지가 되어서
1: 그럼요.
0: 자,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이 되면 또
1: 네.
0: 어머니 49제를 지내러 오는 젊은 보살님이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우리가 이런 기도회가 있어서 정말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1: 스님은 이제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많은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또잘 엮어서 네, 우리 불자들이 내가 마음이 아플 때이 책을 보고 극복을 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또 책도 좀 엮어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전국에서 작게는 1200명, 많게는 150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하지만 우리 승우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 봉창 기도회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네. 제가 이 봉창기도, 올정사 봉창기도는 23년 3월에 첫 번째 입제를 하고, 4월에 두 번째 입제를 하고, 이때까지는 다른 소임자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월정사 대전 포교당 문수선원의 네. 소임자로 있었는데요. 이게 몸이 대전과 강원도 월정사 별로 처음엔 관심도 없었던 그런 네. 사람으로 제3자로 방관자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두 번 법회를 진행했던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소임을 네. 못 살게 되면서 이제 자연 스님께서 이제 승우 스님이 한번 월정사에 오셔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1: 솔직하게. 네,
0: 제가 자연스님께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님께서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네.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면 얼마나 제가 잘할지 그 잘하기 네. 위해서 얼마나 제 몸과 마음이 골병이 될지 그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요.
1: 그랬군요.
0: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또 소임 살고 있는 해목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 스님이 이제 저희들 중앙성가대학교 학부 때 그 네. 학생회장이었고 저는 이제 홍보차장이었어요. 네. 그래 학생회장과 이 학생회장이 마지막 소임이 승가지라고 네. 학교 홍보용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선배 스님을 찾아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구장 스님이셨던 정념 스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그 정념 스님께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월정사에서 소임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념 스님 기억에는 저는 없었던 존재였겠지만 네. 자연 스님하고의 인연으로 또 특히 또 자연 스님은 제가 석사를 문화재 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교의 원력을 자연 스님께서 세워서 교구장 스님하고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스님 소임자가 없어서 이 기도회가 유지가 안 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렇게 월정사로 돌아오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1: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 드시죠?
0: 네, 정말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앞으로도. 그 생각 변치 네. 말고 네 찾아오는 네. 이 봉창기도에 찾아오는 많은 불자들을 그렇게 보살심으로 잘 살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또 비구니 스님들의 따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을 크게 잘 살려서 네, 찾아오는 분들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 젊은 청춘들 잘 안내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승우 스님은 또 출가 원력 또한 포교라고 하셨다는데 출가 원력의 안성맞춤인 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교를 원력으로 세우신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0: 네. 네. 제가 출가 전에 그 경북에 있는 천년고찰 도리사라는 네. 사찰에서 네. 제가 템플 팀장 포교 팀장 이런 제가 소임자로서 소임을 살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임자 주지 스님 부주지 스님 뭐 또 템플 지도 법사 스님 이런 스님들과 가까이에서 소임을 살면서 정말 포교의 중요성을 주요성을 현장에서 느꼈으나 네. 제가 소임자의 한계,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제가 소임자의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해서 승려로서 또 부처님 법을 공부를 네. 해서 포교를 한다면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 은사 스님께서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아시고 이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우선에 어떻게 보면 상구보리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포교의 원력을 먼저 세워서
1: 네.
0: 출가를 하게 되어가지고
1: 아이고.
0: 이렇게 지금까지 또
1: 네.
0: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0: 어떻게 보면 계속 포교의 일선에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네. 소임을 정말 잘 맡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스님들은 뭐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우리가 참선 잘하고 경전 공부 잘해서 자기 스스로 도터지는 거 깨닫는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종무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자님들의 어떤 필요함, 그분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더 잘 알고 왔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그 마음 변치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승우 스님이 얘기를 아주 조곤조곤 잘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아니면 네. 또 봉창 기도에 대한 뭐 전하고 싶은 말씀 네 남겨주십시오.
0: 네. 저는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소임자로서 제가 이제 금강경 여러 구절들 중에서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제 18장 마지막에 있는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예. 그리고 이제 제 32장에 있는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마음에 머물면 늘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고 미래의 마음에 가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항상 현재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저도 소임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금 현재는 또 중앙성가대학교 대학원 박사 사학자 불교 상담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냥 상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속에서 저 자신도 이제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후내년에 박사학위를 잘 수여할 네. 수 있도록 하는 저의 네. 개인적인 바람과 더불어서 네. 네. 우리 건강경 봉창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불교TV BTN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명스님께서 후원 ARS 한 통 네. 부탁하셨는데요. 한 통 말고 두 통, 세 통에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십시일반의 힘으로 네. 후원금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불교가 더 포교를 하는데 불교 TV, BTN, BTN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네.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화이팅!
1: 화이팅! 네. 네, 우리 승우 스님 아주 센스 있는 출연자입니다. 한 통화 말고 두 통, 세 통 다 네,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기도에 또 집중하시겠죠. 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또 응대하시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아무튼 오대산에 가면 승우 스님이 있더라. 네, 승우 스님의 미소가 그 많은 고민을 안고 온 그런 고민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금강경 독송은 번뇌와 망상을 걷어내고 자성을 드러내서 스스로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창령 불자님, 이도훈 불자님, 조덕만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제주불교신문에서는 9월 13일 조천 평화통일 불사리 탑사 일원에서 불교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을 봉행합니다. 걷기 명상과 갖가지 전통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에 동참해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문의는 064-755-2203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경의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 좋아하시나요? 일상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유행에 따라 멋지게 나를 꾸미는 일, 어쩌면 하루를 가꾸는 소소한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쇼핑 뒤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아주 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환경운동가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화려한 쇼핑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만나뵀는데 이번에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작가님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그 질문들을 모두 뒤로 하고 녹화 전에 제가 정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려 7년 동안 새 옷을 단 한 번도 사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1: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네. 거의 취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0: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1: 네.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세어보니까 횟수로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고 지내왔더라고요.
0: 제가 왜 믿지를 못하냐면, 왜 자꾸 의심을 하냐면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대외 활동도 하시고 그렇다면 분명 이 공간과 이 때에 따라서 새 옷이 분명 필요할 텐데 이 7년이라고 하면요, 작가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6학년까지 졸업을 하고도 1년이 남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인데 어떻게 옷을 사지 않을 수가 있죠?
1: 맞아요. 제가 이따 강연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옷을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입는 건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안 사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런 주제가 아니었다면 저도 강연 전에 쇼핑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네. 이제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저의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0: 아마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짓궂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옷은 아니더라도 사실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좀 사시죠?
1: 맞아요. 이제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는 네. 소모품이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겐 옷도 그럴 수 있죠. 달는 소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경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중고로 이제 구매를 하는 나름대로 규칙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마저도 사실은 소비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방법들을 좀 터득을 해서 그래도 사지 않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주변에 보면요. 원래 이렇게 옷이나 패션에는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작가님도 혹시 그런 유형이셨나요?
1: 아, 저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전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실 지금도 옷을 사진 않지만 이렇게 카탈로그를 보거나 네. 쇼핑을 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그만큼 옷에 대한 애정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옷을 사진 않지만 애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옷을 입는 방식을 조금 달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2023년에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내시고 사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옷이 날개라고 유혹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1: 있었죠. 거의 매 순간 있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트렌드도 빠르고 옷이 되게 예쁘고 싸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그런 옷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히 책을 내고 나서는 이제 저도 내가 이걸로 책까지 냈는데 쇼핑을 할 순 없지라는 마음으로 저도 좀 다잡을 만큼 쇼핑의 유혹이 되게 큰 것 같아요.
0: 도대체 어떤 이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작가님이 쪽심 있게 7년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강연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강연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결혼식 그리고 웨딩드레스, 장식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저의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곧그 내용인데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그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오늘 옷차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입은 옷 괜찮나요? 사실은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옷차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지난 강연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미처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을지는 매일같이 고민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이 자리에 섰더라면 강연하루 전날에 내일은 또 뭐 입지? 가 쇼핑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입을 옷에 대한 고민을 엄청 오랜 시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 보니까요. 강연을 할 때마다 계절별로 정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더라도 어느 한 분도 저에게 또 같은 옷을 입었네 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지난번 어떤 강연에서 입은 옷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반가움의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던 제가 어쩌다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 옷을 몇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 속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인데요. 아마 한 3, 4살 때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고요. 어머니가 입었던 이 가죽 자켓, 무려 한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겨울만 되면 항상 입는 저의 교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옷이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난다거나 보온감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겨울이 오면 이 옷을 교복처럼 입는 이유는 이 옷이 주는 의미가 색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돈을 지불하고 어느 가죽 자켓을 구입했다면 그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저희 엄마가 처음 취직을 하시고 처음 구매한 아주 값비싼 가죽 자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아, 이 옷은 엄마가 회사를 갈 때 입었던 옷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옷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옷은 무려 40년이 된 옷인데요. 겨울옷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죽이다 보니까 오래 입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또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저고요. 위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신데요. 안에 입고 있는 나시를 제가 또 여름마다 입고 있습니다. 이 나시는 심지어 당시에 이렇게 길거리에 파는 옷 중에 하나로 구매하신 거라고 해요. 값싸게 산 옷인데도 무려 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세탁해서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여름 날씨다 보니까 세탁기에 막 돌릴 순 없고 손빨래를 해서 제가 좀 보관하고 또 입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고롭게 관리를 하는 옷이다 보니까 저도 또 더 특별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입고 있는 이 옷도 저희 어머니 옷입니다. 이 옷 역시 30년이 됐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바지는 또 중고로 얻어서 입고 있는 바지인데 이렇게 강연이 있을 때마다 잘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옷을 입었더라면 어떤 옷을 언제 입었는지도 까먹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교복이 된이 옷들은 다음 강연 또 다다음 강연에도 저의 교복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잘 입고 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쇼핑 좀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그냥 옷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혹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옷 가격이 되게 싸고 예쁜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쇼핑을 했는데요. 저의 이런 쇼핑 습관이 가장 극에 달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던 즈음에 미국으로 처음 가보게 된 저는 아, 이게 바로 쇼핑의 나라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상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5,000원짜리, 만원짜리, 뭐 티셔츠, 원피스, 잠옷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또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정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하상가 외에 있는 브랜드를 봤을 때 저게 패스트 패션인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꽤 비싼 편입니다. 원피스 하나를 구매할 때도 8, 9만 원, 1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이 볼수 있죠. 근데 그런 똑같은 브랜드들이 미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성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3달러, 4달러, 5달러. 그러니까 만원 미만의 옷들이 많았고요. 여름 나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달러 미만의 옷들도 있었습니다. 49센트, 99센트 이 정도 가격이면 600원, 700원, 1000원 돈이 되는 옷들이었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1000원짜리 새 옷,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옷들을 정말 매일같이 한 벌씩 사서 돌아왔는데요. 어느 날 이런 패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름 옷이 저렴한 건 소재를 조금 적게 썼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딩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패딩을 발견했을 때가 초여름 시즌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 패딩을 들고 주변을 막 조금 더 옷을 또 쇼핑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딩이 가격이 1.5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 2,000원도 안 되는 패딩의 보온력이 꽤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옷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덥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패딩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인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지? 하면서 옷의 안감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 안감에는 보통 케어라벨이라고 해서 원산지나 성분, 세탁 방법이 적혀 있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옷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다고 써 있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진 옷이 배든 비행기든 뭐든 타고 미국으로 와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는 돈을 꽤 아껴 써야 하는 저에게도 저렴하게 느껴진다면 과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미국에 가게 된 배경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는 그런 재활용 정책, 환경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녁에는 이런 옷들을 마구마구 쇼핑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패딩을 계기로 알게 된 현실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내용이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쇼핑하던 이 브랜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옷을 유통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49센트, 99센트에 새 옷을 판매하던 이 브랜드의 대표는 전 세계 2위 부자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싼 옷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이 대표가 세계 2위 부자가 될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비밀을

파헤쳐 봤는데요. 첫 번째 비밀은 옷을 만드는 재료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해한지 잘 알게 되었죠. 플라스틱을 한번 사용하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거북이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위협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사실은 그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케어라벨 안쪽에 붙어있는 그 성분 이름표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는 옷 10벌 중에 7벌 꼴이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인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합성 섬유를 사실 쇼핑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8벌에서 9벌 가까이 되는 합성 섬유 옷들이 옷장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합성 섬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환영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석유를 활용해서 무기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나 이런 합성 섬유 같은 개발품을 많이 내기 시작했는데요. 합성 섬유가 나올 때쯤에 사람들이 이제 합성 섬유가 나오면 우리가 튼튼한 옷을 싸게 사서 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돈이 없는 이런 평범한 서민들도 합성 섬유라는 이 질긴 특성을 가진 옷을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패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 질긴 특성의 합성 섬유, 과연 기대만큼 오래 입히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이 훼손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뭔가 내 느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합성 섬유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일회용품처럼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500년 동안 썩지 않고 생태계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쁘게 멋있게 입었던 이 옷들도 역시 오랫동안 생태계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옷이 단순히 예쁘고 아름다운 소재로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한 원단을 활용해서 옷을 싸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를 낮추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합성 소재를 저렴하게 확보를 해놓고 비싼 곳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제가 쇼핑했던 그런 저렴한 옷들은 절대 그 가격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이 제가 봤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패스트 패션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떴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이 참사의 현장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라나 플라자 사건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이 라나 플라자라는 건물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에는 1, 2층은 상가로 운영되고 그 위에는 의류 봉제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평소에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날 건물 외관에 금이 크게 가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보기에 이 건물은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그 누구도 들어가선 안 되겠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1, 2층의 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손님들은 다 이미 대피를 한 후였고요. 다음 날 이 의료봉제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건물의 안정성이 위험이 됐던 거라면 사실은 노동자들도 그 건물에 들어가서는 안 됐겠죠. 하지만 이 공장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할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심지어 노동자들은 들어가지 않겠다.
위험할 것 같다라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들어가야 했고 공장에 들어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 1,10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보고도 1,100여 명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워낙 뭐 전쟁도 일어나는 시대니까 좀 무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망한 희생자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여성 아이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에 갔어야 할 아이들이 260원 정도 되는 시급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갔고 건물이 무너지고 만 것인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옷을 만드는 이런 관행,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미싱공이라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됐고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기도 했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우리는 모두 경험했고 알고 있음에도 이 일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에서 대피하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 다카는 의류봉제 공장이 대부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도시라서 사실은 이런 공장이 굉장히 많고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대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피 과정에서 피해가 더 커졌고 안에 있는 섬유를 연결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재를 아끼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사용하고 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패션 산업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싸게 싸게 옷을 만들었다면 많이 파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 혜택들이 마치 나를 위한 혜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쇼핑을 할 때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게 나한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만든 것들을 다 팔지 않으면 이게 다 고스란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 전략을 하는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전략들도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할인 전략입니다. 저도 49센트, 99센트 이렇게 저렴한 옷들만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곧 그 가격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판매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중에 어떤 종류의 쇼핑 앱이 깔려 있더라도 한번 눌러보시면요. 아마 할인 쿠폰이 먼저 뜰 겁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고 있는데요. 할인,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걸 기업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인 자체는 꼭 옷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판매 전략입니다. 옷에만 특히 더 활용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컬러 마케팅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의 컬러는 핑크색이 될 거니까 핑크색 원피스, 스커트 이런 거 하나씩 마련해 두셔라. 이런 멘트 들어보셨나요? 저는 올해가 되자마자 또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컬러도 사실은 판매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컬러와 연도가 보이시죠? 연도별로 올해의 컬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비를 좋아하던 시절에는 아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컬러가 올해 또 지정됐나 감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컬러는 1년 반에서 2년 전에 미리 산업에서 정해둔

은 컬러였습니다. 내후년에는 이런 컬러를 만들어서 유행시키자라는 전략이 미리 생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컬러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연도별로 컬러가 크게 바뀝니다.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이렇게 은근하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노란색, 파란색, 핑크색, 주황색 굉장히 눈에 띄게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입었던 보라색 제품을 올해 입으면 저건 좀 작년 트렌드네 라고 모두가 눈치챌 수 있게 컬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는 산호초 보호의 컬러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산호초,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컬러를 지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컬러도 지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과 같은 컬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올해는 투명색으로 하겠다. 모두가 원하는 컬러를 마음껏 입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컬러를 지정하고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을 내놓고 있는 것이 패션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컬러마저 여러분에게 더 옷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요인을 알게 됩니다. 바로 무료 배송이었어요. 여러분 요새는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심지어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도 온라인 쇼핑에 빠져 있곤 하는데요. 그 쇼핑을 할때 중요하게 선택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무료 배송의 유무입니다. 언젠가부터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무료 반품, 그리고 내일 도착, 새벽 도착 같은 다양한 이런 택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물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패션 쓰레기라고 하면요, 이런 물리적인 쓰레기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 조각이 오래 남아서 생태계를 해치겠구나. 하지만 이 옷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면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산업으로 구분해 봤을 때요, 배랑 비행기를 합친 것보다 패션 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 옷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의 문제까지 보면 온라인 쇼핑의 유행이 더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제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작 과정에서의 오염도 또 빠뜨릴 수 없죠. 아까 섬유 염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색만으로도 환경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섬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대로 방류했을 때의 그 생태계의 사진인데요. 중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섬유 염색 공장이 지어져 있고 이 공장에서는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되게 옛날 사진인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염색 공장 입장에서 이렇게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 과연 이 지역 생태계를 망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겁니다. 공장장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과연 이 폐수를 필터를 했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그대로 내보냈을 때 드는 비용,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보니까 무려 10배가 가까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를 그냥 방류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10배의 마진을 더 보장하기 때문에 이 공장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폐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대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 밖 창문으로 강가를 내다보면 다음 해에 유행할 컬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폐수를

워낙 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색깔만으로도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섬유는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그 오염이 심각한데요. 보통 옷은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진 후에 선진국에 비싸게 팔립니다. 우리는 이 옷을 일회용품처럼 입고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버려진 옷들은 사실은 그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생활 폐기물 자체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섬유 쓰레기는 처리를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기부 혹은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 선진국들에서 개발도상국에 보내고,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명목으로 이 폐기물을 받는데, 이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이 정말 쓰레기 산처럼 쌓이게 되고요. 이 산이 수십 년간 쌓여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이 쓰레기 산을 자연물로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들이 이 쓰레기 산을 올라가고 여물 대신에 총바지 조각, 옷 조각을 씹어먹는다고 해요. 이 일대에 죽은 소들의 장을 갈라보면 우리가 입는 청바지 조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번 기업, 그리고 이 옷을 예쁘게 입은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이 폐기물을 옷이 만들어진 개발도상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하얀색 패딩을 발견했던 그날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옷을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쿠폰 정보, 할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는 저였는데, 정작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에게 오고, 버려진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아, 옷을 이제 사면 안 되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바로 그 다음날에도 쇼핑센터의 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1달러, 2달러, 49센트 옷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런 옷들을 사지 않는 건 정말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초반에는 옷을 샀다가 또 다시 안 사기로 했다가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살펴본 이 문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멋있다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옷을 소비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연자로도 서게 됐는데, 당시에는 가족들부터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요, 너가 이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이 있는데, 그건 입어야지. 그럼 옷을 안 입고 남이 입다 버린 옷, 헌 옷만 입겠다는 거냐? 하면서 되게 저의 도전을 격려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옷을 안 산다는 게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다. 헌옷 그리고 버려진 옷으로도 충분히 멋있게 나답게 입을 수 있다라고 설득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또 가족들은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책을 낸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새 옷을 한벌 선물로 해주시겠다라고 저희 할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아, 할머니, 사실은 책 주제가 옷을 사지 않는 거라서 옷은 선물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할머니가 저의 이책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집에는요, 제가 입는 이런 30년짜리

옷이 없어서 산 적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옷은 항상 제 옷장에 많이 있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늘도 입을 옷이 없네, 다음엔 또 뭐 입지 하는 고민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쇼핑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쓰는 게 조금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오히려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옷을 많이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책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고도 어떻게 7년째 옷을 잘 입고 있는지는 다음 화에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팁들을 드리기에 앞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쇼핑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멋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나만의 멋을 찾아가려는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핑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조차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쇼핑을 또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쇼핑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난 날부터는 내가 가진 옷, 그리고 나의 체형, 나의 취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옷, 그리고 옷장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취향은 어떤 것이고 나의 기준은 어떤 것이길래 쇼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를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쇼핑이라면 쇼핑 하나쯤은 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심했고 그것이 저의 진정한 멋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전혀 화려하고 또 새 트렌디한 옷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가장 저다운 옷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마 옷을 입고 계실 텐데요. 그 옷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또 트렌디하다는 이유로 사고 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대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른 채 지나쳤던 패션 산업의 일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새 옷을 소비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환경도 지키고 또 멋지게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시간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과 마음을 통해 알찬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 속에서도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통찰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지불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산섭이여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남다선여호말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나라를 잘 지키는 임금이 국경을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하느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니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진행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시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에서 요 광우의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을 날조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자손들

뭐 복을 받는다라든가 저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색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 쪽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물건을 어느 쪽 방향에다 갖다 놓으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가짜 동영상들이 지금 엄청 돌고 있습니다. 저의 법문을 오랫동안 많이 들은 찐팬들은 속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 AI 동영상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노보살님들, 이런 분들이 홀딱홀딱 지금 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광호스님 법문 아니에요. 이거 가짜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드려도 아니야, 봐라. 광호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속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염불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셋째,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저는 오로지 이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항상 늘 오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지, 이 마음 밖에서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특별한 비방이나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라.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를 그대로 베낀 가짜 동영상, 이상한 내용들, 절대 믿지도 마시고 아예 보지도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우리 BTN 불교 TV 채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영상에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염불을 하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로 통한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염불, 기도는 결국 하나의 에너지로 통한다. 어떤 염불을 하건 어떤 기도를 하건 간절하게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래부를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옴마니밤매움을 염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결국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인데, 약 100여 년쯤에 저 진주, 경상도 진주 땅에 송보살, 성이 송씨인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은 평생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 때온 진주 시내가 팔카 뒤집힐 정도로 그 장례식에서 그 송보살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집에서 환한 빛이 방광을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신비한 이적.

표적을 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때 진주에 있는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해서 그 송보살님의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지금 진주연화사라는 사찰에 한 켠에 송보살님의 사리탑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실제로 볼 수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니고 큰 스님들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길은 제가신도, 그것도 여성 불자님, 머리 길은 보살님이 죽어서 그 사리로 사리탑을 세워준 일은 한국 불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진주의 송보살님을 위해서 진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가정생활을 했던 그 보살님의 사리탑을 다른 신도님들이 모셔줬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 송보살님이 염불을 하고 죽어서 장례식 때 환한 방광을 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머리 기른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 못지않게 진실하게 수행하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앉아서도 가시고 자기 갈 날을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스스로 여법하게 염불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수행력이 깊었던 그런 제가 불자님들, 신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머리 깎고 승복을 입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법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옴마니 반메훔이라고 발음하고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마니 뱀메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수많은 불자님들이 염송하는 기도법이 바로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 몽골 불교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옴마니 반메움 수행을 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체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신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티베트 불교 혹은 뭐 몽골 불교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불심을 크게 일으켜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 재미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이 책, 저 책, 이 글, 저 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티베트 불교나 몽골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옴마니 반메움 수행법인데 스님이나 혹은 일반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평생 옴마니 반메움 수행을 하다가 죽은 뒤에 화장을 했는데 남아있는 뼈 조각에 또렷하게 옴마니 반메움 글자가 딱 박혀있는 경우가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옴마니 반메움 수행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한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뼈 조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뼈 조각에 옴마니 반메움하고 또렷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마니 뱀메훔, 옴마니 뱀메훔, 옴마니 뱀메훔. 평생을 옴마니 반메옴 육자진언을 외우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1억 번. 1억. 이야. 평생 동안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염불하려면, 염송하려면 하루에 몇 번을 외워야 될까요? 어쨌거나 들리는 전설에는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채우신 노보살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상 오랫동안 늘 한결같이 옴마니 반메옴을 외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1억 번,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외웠다는 그 노보살님이 홀연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 평생 불자로 살아간 할머니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티베트 쪽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그 할머니를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뼈 조각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뼈 조각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 뼈 조각들을 수습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수습한 그 뼈 조각으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렇게 화장터에서 뼈 조각을 수습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그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채운 그 할머니의 그 남아있는 뼈에, 뼈 조각에 여기저기 또렷하게 옴마니 반메훔 글자가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게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이 생각의 에너지가 하나로 딱 모였을 때 일으킨 그 놀랍고 신비하고 심오한 그 에너지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가 봅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메옴 1억 번을 채우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정성껏 화장을 올렸는데 나무가 부족해서 뼈 조각이 많이 남아있길래 가족들과 사람들의 뼈 조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렷하게 그 뼈 조각 조각마다 옴마니 반메옴이 또렷하게 글자가 박혀있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또한 몽골 불교, 몽골에서도 옴마니 반메옴 수행을 굉장히 깊이 한다고 합니다. 옴마니 반메옴 수행을 굉장히 깊이 하는데 그 몽골 불교에 큰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몽골에 수십 년 전에 몽골에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원들이 불타고 수많은 스님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공상당에 의해서 몽골 불교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데 그렇게 몽골 불교가 지금은 조금씩 다시 불씨의 불을 밝히면서 다시 지금은 몽골 불교가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수십 년 전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몽골 사찰과 스님들이 불타고 학살당할 때 그때 몽골의 어떤 스님께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가 스님인 걸

숨기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부처님의 법을 혼자서 몰래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앞에서 고향 같은 그 사원들이 다 불타버리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다들 살해당하고 그 속에서 그 스님은 몰래 탈출을 했지만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님이란 걸 숨기면서 혼자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혼자서라도 수행하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속으로나마 혼자서나마 몰래몰래라도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닦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여차 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다시 몽골의 불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몽골 불교가 일어나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사원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다가 노후에 말년에 비로소 다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간절하게 옴마니 밤메옴을 염불하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몽골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평생을 몰래 숨어서 혼자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으며 평생을 옴마니 밤메움을 외우시던 그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우리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올렸는데 화장을 마치고 그 재 속에서 남아있는 뼈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몽골 노스님의 두개골, 머리 두개골 뼈가 딱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 몽골 노스님의 화장한 남아있는 그 두개골에 옴마니 밤메움 글자가 또렷하게 두개골 뼈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그 자리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와, 말하면서도 소름. 우와. 그 몽골 스님의 평생 옴마니 밤메움을 염송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했을 때 그 두개골에, 남아있는 두개골에 다 타고 남은 뼈 조각 속에서 그 남아있는 두개골에 옴마니 밤메움이 딱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한 불자, 수행하고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해서 확연하게 맛을 본 불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옴마니 밤메움을 외우건 자기만의 딱 확고한 자신만의 수행법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염불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염불하다 죽으리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숨이 끊기든 관세음보살 하면서 숨이 끊기든 지장보살 하면서 숨이 끊기든 옴마니 밤메움 하면서 숨이 끊기든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명심하고 대새기면서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닦아야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옴마니 반매움 수행을 하신 스님들이 은근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서는 용성 큰 스님, 백용선 스님이라고도 불리죠. 그 큰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이시면서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스님 중에 백용성 스님, 용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에 한용운 스님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런 백용성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백용성 스님이 평생을 옴마니 반매움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옴마니 반매움의 공덕에 대한 책을 얇은 책을 만들어서 전국 사원에 배포를 하셨을 정도로 옴마니 반매움 수행을 아주 깊이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암호가 옴마니 반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접선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암호, 서로가 서로 같은 편인지 암호를 대하지 않습니까? 백용성 스님의 암호가 바로 옴마니 반매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아, 이번에는 꼼짝없이 내가 잡혔구나,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싶을 때 간절하게 옴마니 반매움을 외울 때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도 참으로 신기하게 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 반매음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운 손길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해인사 지조감에 머무르셨던 큰 스님, 일타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일타 스님, 정말 법문을 너무 잘하셔서 설법제일이라고까지 불리우셨던 일타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이 일타 큰 스님의 법어집, 일타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타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출가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한문 경전을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살 비구계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한문 경전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학문,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일타 스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 입학해서 내가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0: 신학도 배우고 그렇게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교, 사람들에게 새롭게 포장한 쉬운 불교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동국대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고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이 동국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의 어느 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바로 요 서울까지, 서울 코앞까지 지금 들이닥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타 스님도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걸어서 걸어서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때 열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나마 있던 차와 열차도 사람들이 다 타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가까스로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지금의 안양 부근까지 걸어서 갔는데 안양 부근에 이미 트럭을 끌고 온 이 인민군, 공상당. 요 공상당, 요 인민군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신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안양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인민군이 일타 스님을 불러가지고 너는 뭐하는 놈이냐? 뭐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일타 스님이 나는 스님이요. 스님이 뭐냐?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스님이요. 이거 반동분자 아니야? 하고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이 공상당들, 이 공상군들, 이 인민군들은 종교를 안 믿지 않습니까? 이 공상당들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영락없이 일타 스님이 저기 인민군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게 될 판인 겁니다. 이 반동분자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딱 담배를 물고 있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국장 하니까 왠지 좀 높아 보이잖아요.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담배를 딱 꼬나 물고 그렇게 왠지 지위가 높아 보이는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싹 다가오더니 내가 신문 나갔어 딱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일타 스님을 딱 불러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고 스님이요. 예. 스님이면 팔뚝을 한번 걷어보시오. 스님이면 팔뚝에 연빗자국이 있지 않겠소. 오. 이거는 진짜 불자들만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수계식에 스님이 될 때 그 숙뜸이나 아주 큰 향으로 팔뚝을 이렇게 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팔뚝에는 이 연비라고 해가지고 연비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이 계를 받을 때 연비했던 그 연비자국을 딱 보여주니까 그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스님 맞구나! 이러면서 다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스님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십시오. 에구구구 참 역사의 슬픔이죠. 원래 이 공상당은 종교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상당에서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스님 나도 불교 신자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불교신자라는 사람이 공상당에 종교를 믿지 않는 공상당의 고급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모습 참으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상당에서는 종교를 부정하니까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스님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음료수도 따라주고 이러면서 일타 스님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를 이 스님이 저기 밑에 원하는 데까지 밑에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해가지고 일타 스님이 그 정치국장 불교 신자라는 그 정치국장을 만나가지고 무사하게 그 안양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정치국장이 만들어준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김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스님,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는 스님이 가고 싶은데 가시오 하고 일타 스님을 김천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김천에 직지사로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금호 큰 스님이 진주 응석사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큰 스님 중에 금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금호 스님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는데 도인이라고 불렸던 금호 스님께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진주 응석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석사에 가서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겁니다. 김천에서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거예요. 쫄쫄 굶어가면서 완전 이제 탈진 직전까지 가가지고 진주 응석사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주지 스님이건 스님들이건 반기지를 않는 거야. 왜냐? 전쟁터에 절에 쌀도 다 떨어지고 스님들이 오면 이제 줄 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식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사찰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일타 스님한테 보리밥을 퍼줘놓고 보리밥을 먹인 뒤에 그만 떠나시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일타 스님이 아 스님 주지 스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스님들 지금 남아있는 스님들 먹을 쌀도 지금 모자르고 자네는 지금 주민증도 없잖나. 지금 주민증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라도 와서 조사하다가 주민증이 없는 거 보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네. 그러니 경찰들이 오기 전에 어서 가시게. 주지 스님 지금 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밥도 조금만 먹을 테니까. 또 주민증이 없어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도 그것도 다 제가 스스로 감내할 테니까 제발 응석사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일타 스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주지 스님이 보다 못해서 오늘부터 공양간에서 공양주를 사시게.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응석사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며칠 동안 공양주 노릇을 아주 열심히 잘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일타 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지나가던 주지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타 스님이 염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공양주 하던 일타 스님을 불러서 이보게 스님 이제부터 공양주는 그만하고 법당에서 불공 올리고 제를 지내는 기도 부전 스님을 맡게 부전을 맡게 하고 공양주에서 이제 법당 당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법당에서 이제 불공 담당을 하는데 야 웬 젊은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하는데 그렇게 염불을 잘하더라. 소문이 진주에 널리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불공 올리려고 제를 지내려고 신도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래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굶어 죽는 와중에도 전쟁의 그 혼란한 이 급박한 이 흉악한 상황에서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려고 절에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었구나.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렇게 버티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구나. 야, 진짜 진주 불심이 세다고 들었는데, 야, 진주 사람들 불심 정말 대단하구나. 전쟁이 터져서 먹을 게 없는 와중에도 쌀을 가지고 불공 들이러 응석사에 와서 불공을 올리고 제를 지냈다 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신 그 불자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일타스님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불공, 남의 제사만 지내줄 게 아니라 이왕 법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나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온만이 밤매움 기도를 했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께 허락을 받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육자지는 기도를 7일 용맹기도를 시작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고 서서 기도해도 졸려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고꾸라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7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더 정확하게는 7일을 코앞에 둔 6일째 되는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앉아서 꾸벅하고 조는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도 온만이 밤매움 외우는데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을 일타스님,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이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허공이 일타스님, 우주 허공이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온만이 밤매움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아니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저렇게 큰 우주 허공이 조그만 내 입속으로 들어오나. 아, 허공이 마음이요 마음이 허공이구나.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딱 깨치셨대요. 그 온만이 밤매움 7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웬 젊은 스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주 응석사의 신도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게 신도들이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증명을 써서 일타스님의 주민증을 또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 덕택인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일타스님이 무난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온만이 밤매움을 부르건 광명진언을 외우건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정진에 힘쓰지 않는 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들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수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린다. 분노도 이와 같아 오히려 착한 마음을 태워버린다. 분노를 없애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을 제거하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열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네.
0: 남성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진행하고 있는 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 호평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인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새롭고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거를 발견했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사실 이 남성 불교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 산혜진미 이 강의의 사실 주된 콘텐츠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제대로 발휘해보자라는 게큰 어떤 메인 테마인 것 같아요.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한 거를 배워서 써먹자가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좀 해보자. 활용해보자, 발휘해보자라는 거고,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부처의 성품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씀과 저는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또 즐거운 강의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오늘 듣고 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금방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0: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굉장히 큰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큰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스무 살 때 대학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동국대 불교학과에 딱 입학을 했을 때 그때 4학년 선배님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오셔서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4학년 선배님이 오셔서 이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뭐 엄청나게 뭐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탁탁 와닿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선배님은 아직도 출가하셔서 교계에 계십니다. 수행자로 지금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을 보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벌써 한참 전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스승님께 한번 그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쭤봤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지 언변이 좋아질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엄마들이, 아드님이라 그러셨죠? 네, 제가 부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둘째 아드님. 네, 둘째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저귀 차고 울었던 거 기억나요? 잘안 나요? 생각 잘 해봐야 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할줄 아는 거는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우유 먹고 울고 자고 뭐이 정도잖아요, 그죠? 신생아는 다 그렇죠. 근데 아기가 둘째 아드님이 응애응애 울면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똥인지 잠인지 열이 나서 아픈 건지 엄마는 그걸 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1: 네, 대충
0: 대충
1: 알아요.
0: 그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엄마들은 아기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울면 응애응애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밥인지 잠인지 병이 난 건지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죠? 아시죠? 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기가 언변이 좋아서 요두 글자 안에 자기의 의미를 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응애라는 두 글자, 이한 단어를 말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담겼기에 도대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담겼을까요, 여기에? 간절함. 애정, 엄마의 애정. 그렇죠. 그이 응애응애를 듣는 사람의 애정, 관심, 또 진심. 맞아요. 이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애기에게는 엄마 저좀 봐주세요라는 진심이 담겼고 이 진심을 듣는 엄마에게는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듣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응애라는 말만 듣고도 다 이해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언변이 좋아지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는 저의 대답에 우문현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말을 잘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너에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진심.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거사님들이, 특히 남성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남성분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마법과도 같은 능력이 저는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0: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솔직히 괜찮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집중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말을 꺼내면 듣기가 싫은 분이 있어요. 맞죠? 네. 이 여성분들이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 말 좀 들어봐를 반복해요. 듣기 싫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내 말 좀 들어봐를 반복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을까요?
1: 듣기 싫으니까.
0: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은 더 자기 이야기를 그렇죠. 듣게 하기 위해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더 듣기 싫죠. 악순환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듣는 법에 대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식혜가 아니고 삼혜입니다. 세 가지의 지혜. 첫 번째, 세 가지의 지혜. 지혜를 갖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 무슨 문? 듣다. 들을 문. 첫 번째 지혜예요. 들어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맞죠? 들어야 돼. 그러면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 두 번째 지혜입니다. 들은 바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수. 닦을 숫자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부부분들이 대화하시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많으냐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요. 이미 알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 잔소리가 지나치다 보니까 남편은 부인이 그 다음 얘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의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술만 마시면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을 하고 구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니까 말을 어떻게 하죠? 잘라요. 그렇지.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을 잘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끝까지 들을 만한 우리에게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 말을 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어요.
0: 많아요. 듣기 싫은가 봐요. 별 가치가 없나 봐요. 그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러면 여러분이 못 끊어요, 내 말을. 되게 좋아요, 전 그래서.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저하고 차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말을 끊는 분이 많아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끊었다라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말을 딱 자르고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번 강의 때 제가 삼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 맞아요 스님 그때 저 그거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잘라요. 이게 나쁜 의도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의 시작과 끝을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줄 안다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얘기를 딱 끊으면 의도적으로 입을 탁 다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말이 잘라진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끝나면 나 이 얘기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딱 끝내면 제가 얘기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약간 당황해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아 그러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고사님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내 말 잘라요? 들으러 왔어요? 가르치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세련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러셨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아픈 일침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리고 한 1분 정도 더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잘라. 또 들어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 저는 거기서 멈추고 내가 어디서 멈췄지 잊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나도 헷갈려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그 끼어드는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거기에 패턴에 말려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님들끼리 대화할 때 저는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가볍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누가 옳고 그르고 싸워서 승자 패자를 가리기 위해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부부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신혼부부인데 첫 번째 부부싸움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1: 기싸움.
0: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 어떻게 잘 아세요? 기선제압.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첫 번째 부부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기선을 제압해서 전 이 말이 너무 좀 그랬는데 기를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성분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거.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대요. 아니 기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오해를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이 삼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복습하자고 했던 게 바로 첫 번째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듣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이게 저번 주에 주제였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한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흥미가 좀 생기십니까?
2: 네.
0: 남성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매우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신분은 있다 없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대답해 보실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메라가 고사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로 앞에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과 70억 유튜브 시청자들이 그냥 보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쭤볼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정답을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근데 특히 인도 사회에서는 그 등급을 신분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빨래를 하거나 똥을 치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아. 그리고 그 위에는 수드라, 그 위에는 바이샤, 그 위에는 크샤트리아와 바라문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는 건 알고 계시죠, 상식으로. 예,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에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고 싶은 거 아니에요?
3: 없고 싶죠.
0: 없고 싶죠.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까 대학원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생명공학 전공을 하신다고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분들 사이에서도 신분이라는 어떤 격차, 내가

0: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출발선이 다른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1: 신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 신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1: 느낄 때도 있어요.
0: 느낄 때도 있다. 그렇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정말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를 여쭤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있다 없다?
1: 없다고
0: 하셨을 것 같죠. 그죠? 불교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아, 그리고 항상 놀라운 대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배웠다면 그 배운 거를 전하고 싶은 게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셨던 부처님이세요. 그분은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부처의 성품은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너도 귀족은 아니야. 아버지가 왕이라고 너도 왕은 아니야.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너도 천민은 아니야. 하지만 그럼 요 얘기만 들으면 신분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업. 업. 까르마. 들어보셨죠? 업은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행위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은 출생이 있지 않고 업에 있는데 이 업은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가지 될까요, 보살님?
2: 세 가지.
0: 네?
2: 세 가지.
0: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몸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렇죠. 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죠. 뜻으로 짓는 행위. 이렇게 해서 여기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을까요? 없죠. 불교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손에 탁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 한 개 한 개를 분석해 주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구의 세 가지 업. 그러면 몇 업? 삼업. 그렇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구의.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고 삼업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그리고 뜻으로 일으키는 행위가 곧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2: 신분을
0: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다 설명 안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구, 입.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찍는 도끼는 입 안에 있다. 그렇죠. 상대방을 찍는 도끼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도끼로 찍었을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2: 나에게.
0: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구의 삼업 중에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구업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카페마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과연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대한 대화를 하느냐? 아니죠. 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보단 칭찬보다는 험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과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까? 요 얘기를 오늘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 아시죠? 10분의 큰 제자가 계셨어요. 이 10대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2: 불은.
0: 맞아요. 여러분 잘 하시네요.

공부를 잘하고 오셨어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존자라는 말은 스님들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부르나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앞에 이 별명이 붙어 있죠? 맞습니다. 설법제일.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이렇게 불러요. 말씀을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상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귀의해서 수행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한 사람이 뭐 9만 9천 명이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처럼 기쁘게, 여러분은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 발로 찾아오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던 스님네들은 이 가르침이 좋아서 듣는 사람만 만난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기쁘게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 꼭 모니터링을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볼 때 어떤 걸 볼까요? 댓글. 정확해요. 저는 댓글 제일 민감합니다. 제가 댓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디 적어놓고, 악플 달면 아이디 적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제가 손목에 108염주를 끼고 있어요. 108염주예요. 이거는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저한테 물려주신 거고요. 108염주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계가, 오래된 손목 시계가 있어요. 이게 한 50년 정도 됐어요. 정말 오래된 손목 시계예요. 근데 이제 화면에 그게 잡혔나 봐요. 댓글에 시계 브랜드는 어딘가요? 그게 왜 중요하죠? 저 손목에 찬 거는 얼마짜리인가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나쁘게 얘기하면 병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토끼는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올무를 놓잖아요. 철사로 잡잖아요. 그래서 미끼도 없이 잡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그 다니던 길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생각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로부터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생각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길보다 훨씬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길로 다녀요. 웬만하면 트집 잡고요. 웬만하면 모자라는 걸 먼저 발견하고요. 웬만하면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나의 생각도 역시 오래된 습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시계를 차고 손목에 뭘 두르고 나중에는 왜 스님은 눈이 두 개냐고 아마 트집을 잡을 거예요. 눈썹에 무슨 짓을 했길래 눈썹이 그렇게 시커머냐고 그거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비료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도대체? 왜 눈썹이 까마냐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생각이 다니는 오래된 길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내가 이리로 다니고 있었구나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확인해야 그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겠습니까? 증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 근데 증세를 얘기 안 하고 의사한테 약을 달라고 해요. 그럼 의사가 아니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드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가 그것도 몰라? 딱 보면 알아야지. 아니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말은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심리예요. 부모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저 밑바닥에서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따르기 싫어.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엔. 그럴 때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없다면 아, 내가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네 라고 아주 건강하게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셨죠? 이 브루나 존자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지금 제가 얘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만 만난 건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써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은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 요 변자가 무슨 변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 언변할 때. 예, 변자예요. 요 제자는 제주할 때 제자예요. 탤런트죠. 그죠? 네. 말하는 제주. 이 변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잘 달래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기설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설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이게 그릇기자예요. 그릇기.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무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단지 그 친구의 그릇대로 받아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무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역시 그분의 그릇대로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릇이 뭔지를 잘 살펴서 아, 이분은 지금 여기는 꽉 막혀있고 여기는 뻥 뚫어져 있고 이 부분은 되게 아프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여러분 보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족들한테는 이상하게 아픈 데만 건드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가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왜 가족한테는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시를 짓고 하는데 저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동생이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동생, 이 스님이 중학교 때예요. 그때 뭐 학교 다니기 싫고 뭐 학원 다니기 싫고 뭐 이러니까 어른들한테 잘 사연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스님들한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겠죠.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불려가서 혼이 나고 무릎 꿇고 혼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울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때렸어요.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잖아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중스님들이. 근데 대중스님들을 불편하게 한 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을 또 냈어요. 그리고 저 큰 스님께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큰 스님께서 보만아 내가 혼을 내면 너는 안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때렸으면 내가 혼을 내면 너는 안아줘야지. 내가 혼내서 내보낸 애를 너가 또 혼내면 쟤는 어디 가서 기대냐? 이 말씀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게 있었던 걸까요? 물론 제가 20대라서 너무 어렸기도 했겠지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0: 누군가가 아파하면 아유 그거 봐라 인과응보 알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아이고 쌤통이다 너 옛날에 내가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를 가르쳐주긴 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인과응보에 대한 법문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 남지 않고 다 지나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남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불교용으로 뭐죠? 무상법. 항상함이 없는 법칙.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인과응보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무상법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요. 이 세상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서 아픈 사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인과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무상법을 얘기해서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냐는 거예요. 요거를 잘하신 거예요. 우리 부르나 존자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의 달인이었다. 대기설법의 달인이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노하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오늘 뭐 사내진미니까 우리 남성분들 주변에 있는 누구 친구들 특히 너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때 돈 빌리지 말라고 했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라고 첫 번째는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그릇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가? 어떤 말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제 그 외부 강의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저와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떠날 날이 기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 어제도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부고 문자가 얘기해도 되겠죠?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분이에요. 재소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랜 세월 복역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저 동남아 쪽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출소하신 뒤에 거기서 뭐 생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입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40대 후반 50, 딱 50 그 정도 되셨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부고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인연이 왔다는 문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한테. 근데 좋은 인연이 갔다는 문자는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맞죠? 우리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저 정말 실수한 거 아니죠? 저 정말 잘한 거 맞죠? 라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통 고자예요. 말씀 언자입니다. 고언. 뭘까요 이거? 그렇지. 쓴소리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 만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왜 실수한 거를 혼나는 걸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이 더 커지죠.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면 야, 너 실수 감추지 마.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라는 두 번째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담과 무게를 느껴요. 그러면 그분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원래 그래서 난 너 나이 때 나 신입사원 때 너보다 더 못했어 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마음이 크고 유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공부하면서 스승님께 혼난 시간과 칭찬받은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칭찬받은 시간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너는 웃는 게 참 예뻐 라고까지 칭찬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웃는 게 예뻐요.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 제 세상이 밝아집니다. 맞죠? 여러분이 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남성들, 여성들도 포함되지만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산의 진미를 들음으로 해서 무조건 고원으로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변제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른께 혼나고 나온 제 동생 스님을 또 때린 거예요.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때렸다고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제 동생 스님이 고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는요. 폭언과 폭행이 문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느꼈어요. 모르는 사람이 때려봐요. 고발하지. 근데 집에서는 폭언을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하고 말로. 거기다가 술 먹고 때리기까지 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정 내에서는 묻히는 거예요. 왜 묻힐까요? 가족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변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컵 두 개를 놓고 깨뜨리려면 바짝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머지않아 깨져요, 얘는. 어떤 요인으로라도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깨집니다.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컵이에요. 친한 것과 예의가 없는 무례한 것은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몇십 년을 한 집에 살고 같은 절에서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365일을 함께 해도 말 놓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질까 봐. 너무 친하기 때문이에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또 가정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예의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사내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도예요. 파도는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과 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멸, 생멸, 생멸, 생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도예요. 생멸이 곧 파도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생멸법을 일으키는 여기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생멸법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상주법이라고 항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상주법이. 맞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 얘기. 생멸법과 상주법은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두 가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생멸법의 범주예요. 맞죠?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리는 이 파도가 가서 닿을 수 없는 심연의 고요한 자리가 분명히
매 순간 따라다니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해주십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거듭 일어난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류라 부른다.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그런 식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과 내 경험이 내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나상도
1: 지혁진의
0: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마이진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1: 아,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행복은 비올수록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네, 이거는 이 노래는요 우리 송강호 선생님과 김현진 선생님의 작사 작곡이 담긴 노래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다 알 만큼 네네네. 뭔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살면 그 행복이 점점 더 비울수록 행복은 다가온다. 라는 뜻의 너무나 따뜻한 노래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참, 아까 약간 그 템포가 좀 있고, 네네네. 악센트가 있는 노래도 참 잘하지만, 이런 약간 그 소울풀한?
1: 이런 블루스 같은.
0: 예, 이런 노래도 참 잘해요.
2: 감사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노래가 좋아지네요. 와,
1: 근데 컨디션을 많이 안 타세요? 어떤 편이에요?
2: 저 컨디션 되게 많이 타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어서 항상 되게 목을 많이 풀어야 되고 무대 오르기 전에 항상 뒷목을 제가 되게 많이 때리는 루틴이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음향이나 두 분이 또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노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너무 영광이에요. 이 라이브를 이렇게 바로 뒤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
0: 아, 사실 YG 씨 만나면 그 도장 하나 파야겠어요. 그 참 잘했어 있잖아요. 아, 들 때마다 탕탕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1: 전부 온몸에 찍고 싶어요, 그냥.
2: 아, 아니, 근데 두 분 앞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도 되긴 하네요. 아, 잘 하시는 분, 또 춤도 잘 추시고 두 분 다. 아유, 정말. 두 분이 그냥 계속 하시지. 왜 게스트를 불러요? 힘들게.
0: 이래야 풍성해지잖아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이분도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쾌남 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마이진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마이진 씨 팬들과 어떻게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으세요?
2: 아니요. 1대1로는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한번 왜 아니 없었던 것 같아요.
0: 오, 지금부터 연결을 해볼 건데
2: 지금요?
0: 보통 네. 이게 오신 우리 게스트분들이 이 코너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2: 아, 진짜요?
0: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신기하다. 되게 뜻깊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이진 씨의 그 팬분들의 성향은 좀 어떠신가요?
2: 저랑 비슷해요.
1: 되게 화끈하실 것 같아요.
2: 네, 화끈하시기도 네. 하면서 또 조신하실 때는 되게 조신해요.
0: 혹시 그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2: 아, 있으시죠.
0: 아, 그래요?
2: 네, 활화상 같은 분들도 계시고.
0: 활화상 네. 같은 분들.
2: 조신하면서 할 말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사연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우리 혁진 씨가
1: 읽어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식 님의 사연입니다. 힘든 시기 마이진 가수님에게 힘을 받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에게 지치지 말자 격려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진 가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노래는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해줍니다. 혼자라면 버거웠을 시간도 함께라서 견딜 수 있고 노래가 있어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땀 흘리는 저의 동료들과 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마이진 가수님의 노래를 품고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동행하며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존재로 또 노래로 힘이 되어주시는 마이진 가수님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뭐?
0: 아, 안녕하세요. 앞에 보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두 분 인사 나눠주시지요.
2: 안녕하세요, 복대신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마이진 씨를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3: 아, 제가 2014년도에 현역가 끝나고 나서 TV에서 이제 재방송 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마이진이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한 이름이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다가 핸드폰 가입하게 되고 그 5월에 처음으로 또 가수분을 뵙게 되고 그러면서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1: 야,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또 마이진 씨의 어떤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3: 옹이라는 곡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빌수록
1: 행복을 빌수록
3: 네, 그럼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옹이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 행복을 빌수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더 희망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마음에 요즘에 와닿아서 너무 좋아요. 그게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뭐 저희도 뭐 느끼지만 마이진 씨가 굉장히 매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저희 가수님은 저희 팬들하고 되게 소통을 잘하시고 되게 소탈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되게 따뜻한 마음이 되셔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매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 블루님들이 더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1: 야,
2: 감사합니다.
1: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이 사연만 읽었을 때만 봐도 그냥 뭔가 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혹시 마이진은 이런 가수다.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글자로.
3: 세 글자로요?
1: 네.
3: 마. 마이진.
2: 그냥 마이진?
1: 그냥 마이진.
0: 마이진이 브랜드다. 마이진이 장르다. 이런 뜻인 거죠.
3: 네.
0: 지금 근데 이렇게 가수분과 팬분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2: 아예 없죠.
0: 거의 없죠. 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이진 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3: 저희 지금 현재 회사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 직원들과 뭐 또 저희 블루님들 힘을 낼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우리 북대진님, 이은식님, 그리고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갔던, 손잡고 같이 함께 했던 직원분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버티시고 지치지 않으시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은 열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마이진 씨에게 또 웃어.
0: 아이고.
2: 아유.
1: 그럼 우리 마이진 씨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3: 저희 블루님들 그리고 더 위로와 그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노래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의 블루의 별로서 빛나주시면 저희 블루들도 빛날 수 있게 가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3: 처음으로 네, 응원해 보겠습니다. 가수님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인상도 너무
1: 잘 웃으시고.
2: 진짜 복이 들어올 것만 같은 인상이잖아요. 닉네임도 북대신님이셔.
0: 그리고 아까 그 1부 때 됐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멤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 블루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1: 진짜 청산유수예요, 진짜로.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1: 너무 인자하시고 표정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유해 보이시고.
2: 맞아요.
0: 이야, 좋습니다. 다음 사연의 주인공도 말씀을 잘하실지 궁금한데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1: 읽어주세요.
0: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님의 사연입니다. 3년 전 현역가왕에서 돌팔매를 부르는 모습과 송판 격파 장면을 보고 마이진 가수님에게 뿅 반해버린 팬입니다. 저는 20살에 이른 결혼을 해 4남매의 엄마로 살고 있는데요. 육아에 제 삶을 다 쏟아붓다 보니 직장 생활 한번 못해왔고 자유시간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큰애들이 성인이 되고 막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사회의 첫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 터라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에 아이들 케어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수님의 노래 사모해가 제게 큰 위로가 된답니다. 연예인한텐 관심 없던 제가 40살이 넘어 마이신 가수님께 빠져 살고 있다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예전엔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엔 항상 밝고 기분이 업되어 있어서 참 보기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준 가수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 기회가 오길 바라며 가수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와, 너무
0: 자, 그럼 두 번째 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3: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존경하는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두 분이서.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님.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맨날 숨어 계시는데.
3: 아니, 그냥 없던 용기도 가수님 앞이면 어떻게 막 쏟아나요, 계속. 와,
0: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일단 저는 큰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애국자 아시죠? 사남매의 어머니시라고요?
0: 사남매.
2: 진짜 너무
0: 아니, 형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뭐 딸, 아들, 아들, 딸 뭐 이렇게?
3: 아들, 아들, 딸, 딸이요.
1: 어, 딱 좋아, 딱 좋아.
2: 아, 딸을 먼저 낳지.
1: 네. 어머나.
2: 딸을, 아. 또, 근데 그래도 너무 대단하시죠?
1: 따님들이 또 쌍둥이세요?
3: 네.
1: 어머니 얼마나 예쁠까요? 이야.
2: 쌍둥이셨구나. 이야.
0: 이미, 그러면 이미 대학생? 아니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겠네요, 딸들이.
2: 큰애, 큰 친구는.
3: 아니요, 아들들은 사회에.
0: 아, 딸이, 아, 딸이 동생이.
3: 딸이
0: 동생이. 아, 이제 학생, 아유, 모르겠다.
1: 진짜,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우리 마이진 씨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노래를 제일 잘하시고
0: 맞아요.
3: 그냥 숨김없는 그 매력들 자체가 그냥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1: 다 좋아요, 다 좋아요.
0: 또 많은 팬분들께서 네.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떠한 노래를 듣고 이렇게 흔히들 입덕이라고 하잖아요.
1: 네, 입덕 모먼트가 있죠.
0: 예. 네. 혹시 나는 이 마이진의 노래를 듣고 마이진에게 빠졌다 하는 노래 한 곡 말씀해 주신다면요?
3: 입덕이라고 보다 그냥 가슴에 뭉개진 게 행복은 비웃으라는 곡이 꼭 제 인생관 같고 저를 말하는 그 노랫말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맞았고 의심을 얻고 있어요.
2: 지금 다들 지쳐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육아로 지치시고 직장일로 지치시니까 행복은 비웃으라는 노래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더 육아에 지치셔가지고 근데 지금 좀 몸도 안 좋으시지 않아요?
3: 네, 그쵸? 좀 몸도 안 좋아서 좀 쉬고 있기는 해요.
0: 저희는 그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잘 웃으시고 하셔가지고 네, 뭐 안 좋으시거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확실히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네. 모든 분들 다 아시네요.
1: 그러니까 닉네임이나 성함을 다 아시네요.
0: 지금 뭐 몸이 아프신지 뭐가 네. 뭐 안 좋으신지 와.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저희도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 대박이다.
0: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내일은 못하겠다. 혁진 씨가
1: 제가 하신다고. 예. 우리 마이진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마이진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 띄워드릴게요.
3: 네.
1: 네. 하나, 네. 둘, 셋. 마!
3: 마음을 울리는 최고의 목소리.
0: 와.
1: 이!
3: 이 순간도 변함없이 빛나는
1: 것. 와. 진!
3: 진심으로 언제나 가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2: 야.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거는 반칙이에요. 아, 삼행시를 하라고 했는데 왜
2: 뭐 시를 그냥 아니, 진짜 그냥
0: 글을 써버리시는데요.
1: 아니 무슨 진짜 시 같고 책 같아요.
0: 아니 블루 팬클럽에서 따로 이렇게 뭐 장문이나 뭐
1: 수업이 있어요?
0: 수업이 있어요?
2: 아니요 그런 거 저도 지금 되게 놀랬다고 네. 말씀드린 게 다들 저만 보면 숨어 계시거든요. 잘 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아까 처음부터 제가 되게 놀란 게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셨나 저도 놀라니까 이게 갑자기 하려니까 닭살이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0: 숨어서 몽당연필로 시 쓰고 계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무 설레서 표현을 못하다가 또 집에서 직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2: 그러니까 아이, 너무 감사해요.
0: 이렇게 또 영상 통화를 한 것도 진짜 소중한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마혜진 씨에게 하고 싶었던 말 마음껏 해주세요.
3: 가수님,
2: 네.
3: 멋진 무대 보여주시고 항상 저의 마음에 와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앞으로도 멋진 무대 보여주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사랑합니다.
2: 네. 건강 잘 챙기세요.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추혁진 나상도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 건강 먼저 챙겨주세요. 네.
0: 감사합니다. 항상 그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팬컬러를 뒤에 쫙 깔고 나오시니까
2: 그러니까.
0: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1: 그리고 저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이걸 보는 사람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2: 근데 정말 되게 신기하네요. 영상통화를 해보는 게.
0: 제가 말했다시피 감동이죠.
2: 감동이고
0: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죠?
2: 처음이다 보니까 예. 아 그래도 화질이 또 왜 이렇게 좋아요 생각보다? 와 진짜 이게 너무 좋네요.
0: 소중한 추억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혜진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람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고요.
1: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코너에서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0: 잠깐만 오늘 마혜진 씨 말고 게스트 또 오세요?
1: 네. 생각지도 못한 게스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0: 채윤 씨 와요?
1: 바로 BTN 불교 TV에서 AI로 쾌남열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또 치마에 핀 거 아니죠?
1: 아니.
2: 진짜 누나. 나 그럼 그냥 나갈 거야.
0: 쾌둥아.
4: 와.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4: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0: 야, 이 친구가 또 이거 모든 질문을 하면 다 그냥 알아서 해줘요.
1: AI가 또 이렇게 동목이 되네요.
0: 예. 일단은 그 본격적인 질문을 앞서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1: 뭐죠?
0: 쾌둥아, 나상도 추혁진의 쾌남 열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상도 추혁진 둘 중에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4: 프로그램이 더 빛나려면 두 사람의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나상도 씨의 노련한 진행에 추혁진 씨의 새로운 에너지가 보태지면 청취자들의 마음을 훨씬 더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0: 어머 어른스럽다 대답이.
1: 뭔가 기계 같긴 하지만 맞는 말을 정확하게 요점을 잘 집어서 해줬어요.
0: 정말 기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기계 있는 대답이었고.
1: 아무튼 싸우지 말고 잘 해봅시다. 조화를 잘 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0: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1: 네. 본격적으로 마혜진 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둥아 첫 번째 질문 할게.

0: 마이지는 어떤 매력이 있는 가수라고 생각해?
1: 미기는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짙은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매력이에요.
2: 잠깐만요.
1: 다양한 곡들을 차출하는 스타일의 재해석에서
3: 긴장을 많이 했구나.
2: 괜찮아. 괜찮아. 혼나야겠어 아주 그냥.
3: 긴장을 좀 많이
2: 했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 제가 하겠습니다.
0: 오케이, 형이 해봐요.
3: 제가.
2: 내가 다시? 예.
0: 내가 지금 발음이 안 좋은가?
3: 예, 형,
2: 가수 마이진이라고 해줘요. 가수 마이진.
3: 캐동아 질문할게. 가수 마이진은 어떤 매력이 있는 가수라고 생각해?
1: 마이진은 파워풀하고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함께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가 큰 매력이에요. 또한 듣는 이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도 그녀만의 강점이죠.
0: 와, 정확하네.
3: 아니 근데
2: 캐동아 너무
3: 높게요. 카타르시스까지 나오긴 했는데
0: 이게 퍼포먼스 얘기가 나왔네요.
2: 야, 그러니까
0: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마이진 씨가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가수입니까?
2: 그게
0: 퍼포먼스로?
2: 왜 그러냐면 예. 여자 가수분들이 춤은 어떤 춤인지 아시잖아요. 웨이브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여성이지만 남성적으로 막 춤을 추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런 웨이브가 아니라 저는 딱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퍼포먼스적으로 더 보였던 것 같아요.
3: 네. 저도 이제 행사장에서 가끔 만났을 때 행사장 레파토리 중에 그 월남에서도
2: 네, 맞아요.
3: 그거 하는데
0: 칼각!
3: 완전 칼이에요. 거의 제식이에요, 제식. 예. 척, 척, 척, 척.
0: 난 진짜 가수가 오래 가려면 본인만의 색깔, 그리고 본인만의 무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누나의 무대는 진짜 누나만 할 수 있어요.
2: 네.
0: 원앤 올리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죠.
0: 진짜, 이건, 이거는 더 이상 생산하기 입 아파요, 진짜로.
2: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진 시대가 열릴 겁니다. 파이팅.
0: 지금 열렸어요.
3: 열렸어요.
0: 열렸어요, 지금.
2: 네.
0: 자, 다음 거 가볼게요.
2: 네.
0: 질문 내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캐둥아 마이진 다음 노래 타이틀곡 제목 하나만 지어줄래? 장르는 트로트로
1: 짜릿짜릿 인생 어떠세요? 마이진 씨의 시원한 가창력과 밝은 에너지에 딱 어울리는 경쾌한 트로트 제목이에요.
0: 짜릿짜릿 인생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2: 짜릿짜릿 좋은데요?
0: 그렇죠 느낌과 짜릿짜릿 뭔가 이게 어떤 노래일까? 약간 궁금한 마음이 들게
3: 뭐 짜릿짜릿 느낌은 찌릿찌릿 막 이런 느낌으로 야 언어 유기
0: 짜릿짜릿 찌릿찌릿
2: 네. 네.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짜릿짜릿 인생 뭔가 내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의 막 전율이 올랐다거나 찌릿찌릿 짜릿짜릿 이러면 너무 좋고 또 왜 연애도 약간 짜릿짜릿해야 뭔가
0: 그럼요.
2: 네. 네. 그리고 좋잖아요.
3: 그리고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잖아요.
2: 야. 노래도 불러주는 이가 있으면 듣는 이가 있어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3: 야, 오늘 처음으로 캐동이가 괜찮은
2: 괜찮다
3: 했는데. 너.
0: 캐동아 질문 하나만 더 할게. 나상도는 언제 연애할 수 있을까?
1: 나상도 씨의 연애 계획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알기 어렵습니다.
3: 그치, 예, 예,
1: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언젠가 직접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3: 사생활이야.
0: 되게 말 잘하네. 캐동아 질문 하나 할게.
3: 뭐만 질문할 거야?
0: 우리 나상도 형은 결혼할 수 있을까?
1: 나상도 씨의 결혼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2: 아니, 그럼 이렇게 뭐가 나상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너 둘 중에 누가 여자들이 더 좋아할 타입인지를 물어봐.
3: 자 이거는
2: 나상도
0: 마이진 누나가 그래. 물어봐주세요.
3: 예. 캐둥아 질문 좀 할게.
2: 캐둥아
3: 질문할게요.
2: 나상도와 추혁진 중 어느 가수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까?
1: 두 분 모두 각자의 매력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계셔서 어느 분이 더 인기가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3: 굉장히
1: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3: 중립적이네.
2: 너 되게 재미없다.
0: 재미없다.
2: 한 사람만 좀 골라주지 그랬어.
3: 개동아.
2: 우리 이러다 시간.
3: 추혁진, 나상도 둘 중에 누가 잘생겼어?
1: 메모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0: 아 이게 빼먹고 재미없다.
1: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가진
3: 것이죠. 앉아주세요. 오늘 그 첫 그거라서 예, 첫 거라 예.
0: 아니 교육을 좀 해야겠네.
3: 어, 캐둥이 자, 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캐둥이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네. 방송일 아무래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조금만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뭔가 왠지 남궁진 씨 같은데 그냥. 어... 아
0: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게 궁진이 형 그게 좀 남아 있네.
2: 약간
0: 아...
2: 있네. 나 혹시 AI를 남궁진 씨로 만들었나 봐요.
0: 아 이거 궁진이 형 아니야 이거?
2: 진짜 그런 것 같은데?
3: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2: 다음엔 어... 그냥 남궁민 씨를 AI 그 헬멧 씌워서
0: 그러니까, 뒤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그 형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지금.
2: 훨씬 나을 것 같아요.
3: 자, 저희가 지금 다음 질문이 그 네. 마이젠 씨가 트로트 외에 다른 장르를 한다면 어떤 장르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미리 네. AI 답변을 말해보겠습니다. 예. 가수 마이진 씨는 모든 장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어떤 장르를 불러도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답변.
0: 이런 거면 그냥 우리끼리 하지 뭐 어디 쓰냐고 이런 거를.
2: 하지만 사이다 보컬 같은 예. 느낌이래 이어서
0: 모든 뭐 다 잘하지만 이러겠지. 캐둥아 다음 질문할게. 가수 마이진이 트로트 외 다른 장르 노래를 한다면 락, 발라드, 댄스, 레게 중 어떤 장르가 어울릴 것 같아?
2: 레게.
1: 마이진 씨의 파워풀하고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고려하면 락 장르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폭발적인 고음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겁니다.
0: 이야, 아니, 확실한 건 제대로 대답하네.
3: 어, 그러네.
2: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나 네 개가 나왔어야 더 재밌었을 텐데. 아, 네 개가
3: 누가
2: 나왔어야
3: 뭐 잘생겼냐, 뭐 이런.
2: 아, 이런 게 나와야지.
3: 캐둥이가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네.
0: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이런 야, 거에, 뭐, 이런 거에 나의 배터리를 쓰지 마라.
3: 우리보다 위네.
0: 아니 누나 역시. 락 장르 어떠세요?
2: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게 마야 선배님, 서문탁 선배님 이런 노래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3: 파워보컬,
2: 원래.
3: 파워보컬.
2: 그리고 외형적으로나 그게 어울리지. 꺾고 이런 건 저랑 안 어울렸죠.
3: 아, 좋죠.
2: 근데 지금은 뭐 락트롯 같은 것도 저는 너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0: 어, 진짜 뭔가 네. 탈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2: 네.
0: 그 앨범에 락 장르의 곡이 하나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3: 어 근데 3인곡이나 뭐 이런 곡도 진짜 잘 어울려.
2: 너무 좋죠. 그 서문탁 선생님 노래 너무 좋죠.
3: 야, 나도 참 좋아한다. 안 올라가니까 우리는. 나도 진짜 맞아. 만백성에게 고하고 싶거든요.
0: 만백성!
3: 안 고해져 이게.
2: 아 근데 그 내 키에 맞춰야지. 저도 그 키에는 안 돼요 이제는.
3: 근데 또 그 매력이 있어요. 만백성에게
0: 아우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캐둥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노래 제목 짓는 거야.
3: 어, 아, 그리고
0: 이 락 장르로 누나가 불러봤을 때 어떤 제목을 또 찌릿찌릿하면 바로 그냥 저
2: 해봐.
0: 다시 안 봅니다.
2: 질문.
0: 캐둥아 질문 하나 더 해볼게. 가수 마이진이 락 장르 노래를 낸다면 어떤 제목으로 내면 좋을까? 제목 하나 추천해줘.
1: 질주 본능 어떨까요? 강렬한 락 사운드와 에너지 넘치는 마이진 씨의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제목이에요.
3: 어? 나쁘지 않아요.
2: 아니야, 안 좋아.
3: 왜요?
2: 아니, 질주 본능, 야, 그 무슨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아, 질풍가도.
0: 질풍가도.
2: 약간 그거. 트로트 같은 느낌인 것 같잖아.
0: 질풍가도를 트로트 버전으로 바꾼 거네.
2: 아. 야, 너 진짜 성의있게 안 할 거야! 그동이!
0: 아, 뭐, 너 돈 못 벌어 그 이렇게 해서!
3: 그 노래가 뭐 한
2: 번 더
3: 나에게 이거 질주 보는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이렇게 가면 되죠. 네. 꺾기 본능으로.
2: 에이, 아, 이번 건 땡땡땡. 에이.
3: 좋습니다. 우리 네. 마지막 질문 뭐 좋은 게 있을까요?
0: 누나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2: 어. 앞으로 마이진의 가수 활동이 롱런을 할 수 있는지 요거는 왠지 얘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
3: 어 좋죠.
2: 네.
3: 아, 본인이 직접 여쭤보세요.
2: 캐둥아 질문 하나 할게. 가수 마이진은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가수가 될까?
1: 마이진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를 압도하는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으며 롱런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100점, 100점.
3: 아, 100점짜리. 아,
0: 이거는
3: 마지막 100점짜리.
0: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이건 맞는 말이다.
2: 진짜 똑똑하네요. 아, 앞으로 계속 나와도 될 것 같은데.
0: 지금 약간 정신 차린 것 같거든요. 아, 하나 더 물어볼게요.
2: 네.
0: 캐둥아, 마지막 질문 해볼게. 가수 마이진이 콜라보 음원을 낸다면 취혁진과 나상도 둘 중에 누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3: 무조건 골라야 돼.
1: 두 분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취혁진 씨의 새로운 에너지와 폭발적인 무대 매너가 마이진 씨의 파워풀한 스타일과 만나면 정말 신선하고 짜릿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잘하네.
2: 가야 되겠다.
0: 잘하네. 누나 가야겠다.
2: 가야겠다. 가야겠다.
0: 여기 또 한 자리 구하세요. 저 이제 네. 음원 녹음하러 가야 되니까.
2: 저희 행사 다녀야 돼요. 네,
0: 행사 지금 둘이 하면 네. 내가 봤을 때 싹 쓸 수 있거든요.
2: 내년에 한번 음반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다.
2: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
3: 왜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까?
0: 아, 너무 잘 좋다, 이거 너무 좋다.
3: 이 코너 잘 나갔는데 진짜.
0: 너무 좋다, 이거. 네.
2: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두 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의 정말 다른 매력이 있어서 파워풀하고 되게 유쾌하고 그래서 저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의 노래를 한번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
4: 저는 근데 뭐 삐져가지고.

0: 나중에 근데 같이 다섯 명 할 수는 없나요?
1: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0: 네 명이서 한 명 더 해가지고 다섯 명.
2: 재밌겠다.
3: 거의 뭐 동방신기네요.
0: 아, 네, 그렇죠.
2: 남궁등역만 없으면 돼요.
3: 아, 네. 좋습니다.
2: 아, 여기, 이렇게. 이거. 딱 떨어져 이게 뭔가
0: 우리는 영 감정이... 턱스 클럽 같은 걸로 하면 되잖아요.
3: 영 턱스 클럽. 영이 아니라
0: 영.
3: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케동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가수 마이진이 배우에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까? 장르와 배역, 어울리는 대사도 한 줄 부탁해.
2: 오, 이걸 해주려나?
4: 액션 코미디 장르의 열혈 형사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건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절 믿고 따라오세요 라는 대사를 추천합니다.
3: 사건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0: 우와. 근데 진짜 제가 만약에 배우 한번 해보고 싶다면 저 형사 대박이다. 역할이나 무사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2: 아니 형사 대박이에요. 형사 대박.
3: 야 그럼 짧게
2: 이 대사 한번 해주실래요?
0: 뭐였죠 대사가?
2: 사건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0: 사건은 제가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와 믿고 따라오세요. 오~
2: 딕션 대박이야. 오~
3: 야~ 와, 잘할 것 같아 진짜.
0: 배우 역할을 해보셨잖아요.
3: 아 저는 뭐
0: 경비원 아저씨 하지 않았어요?
3: 원래 직업이 배우고 이 아, 가수가 이제 부업입니다.
2: 꼭 배우 얘기하면 목소리를 이렇게 깐다니까.
0: 이야 선배님. 나중에 저 만약에 혹시나 배우 그 제안 들어오면 연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직 좀 히트친 그 대사도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이 원한 대로 살지 않겠어.
2: 네, 쾌둥이가 오늘 좀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밥값을 하고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에도 우리 볼 수 있겠지? 또 만나자, 우리 쾌둥아.
3: 만나자.
0: 쾌둥아, 다음에 봐.
3: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 잘하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마이진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애정 하나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낸 우리 마이진 씨. 도전을 거듭한 끝에 트로트 가수 마이진으로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마이진 씨의 다음 스텝이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0: 아무래도 이제 이름을 알렸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히트곡을 꼭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2: 히트곡.
0: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는 사실 제가 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히트곡 10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10개를 채우기 전까지 눈을 못 감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계획은 히트곡 10곡입니다.
3: 자, 그렇게 계속 걷고 걸어서 30년 뒤에 마이진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 우리 마이진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0: 70살. 와, 아, 깜짝이야.
3: 오, 깜짝이야.
0: 어, 이게 70... 오!
3: 와, 이 AI로.
0: 이게 내 얼굴은, 제 얼굴은 아닌데요.
2: 아니, 약간 있어요.
0: 아, 그래요? 있어요.
2: 약간의 이목구비가 누나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3: 아, 캐둥이가 이거
0: 아, 저... 근데 너무 아깝다. 저기 단발머리 말고 커트머리로 해줬으면은 아... 더 좋았을 텐데 머리 기를 마음이 없어서.
3: 아니에요. 근데 저때 지금 30년 뒤에 와... 주변에 이발소가 많이 없어요. 아... 예,
0: 그런데
3: 이상하셔가지고.
0: 저는 진짜 더 하얀 백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70세 때는 정말 추하게 늙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있고 싶은 생각이
3: 멋지게.
0: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자 멋진 가수였구나 라고 진짜 패티김 선생님이나 김희찬 선생님, 나훈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 보시면 지금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3: 그렇죠.
0: 남진 선생님. 그렇게 거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분들처럼 나도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다. 네.
3: 자. 그러면 아마도 저런 시기겠죠. 미래의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우리 마이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0: 아, 이쪽 보고 하면 뒤에
3: 이쪽 보고 예, 네. 뭐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0: 마이진 할머니.
3: 본인이에요. 반말하셔도 돼요.
0: 그래도 이해를 차오르겠습니다. 예. 그동안 당신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신문을 들고 앉아서 노안이 크게 안 왔다는 것만 생각이 들고 심지어 또 영어 영자 신문이니까 참 멋있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앞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걸어와 주셔서.
3: 네.

0: 아니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있는데 형 저거 뉴스 그 메리아스 뉴스라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형님?
1: 메리아스 아니에요 이건 난인 거.
0: 아, 아니면은
1: 미안합니다. 제 영어로 제가 미안하죠.
2: 저도 몰라요. 괜찮아요.
1: 좋습니다. 나상도
0: 네. 지혁진의
1: 그럼 연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방송 마무리할 시간을 벌써 찾아왔습니다.
0: 와, 훅 갔다 훅 갔어.
2: 진짜.
1: 진짜 빠르죠.
2: 아, 네, 네. 처음에 올 때만 해도 긴장됐었는데요.
1: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긴장 많이 풀리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캐나미 여천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정말 항상 이렇게 방송을 저희가 여러 번 해봤지만 되게 신선했다. 정말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팬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귀하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마이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신감과 자신감이 떨어진 저에게 두 분의 오늘 저를 이끌어내 주심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1: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우리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멋진 마이진 씨.
2: 네, 오늘 캐남열전에 나왔으니까요. 제 이름 석자 다시 한번 빡빡빡 박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아니고요. 몽단연필 준비했습니다.
0: 그럼 마이진 씨 몽단연필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 아시죠? 모두 욕심을 내려놓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이진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0: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네.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예. 다르고. 김PD?
0: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김PD, 빨간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2: 안녕하세요.
3: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공부.
4: 모터밤쇼 300호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끝까지 벗을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탕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이를 이기려고 가진 악담을 한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침묵을 지킨다.

사람의 몸 가운데 360개의 뼈가 있고 500개 힘줄과 맥이 있으며 8만 종의 벌레와 9만 9천의 털구멍이 있다. 이들 모두 비고 고요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탐내고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한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

0: 김상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1: 나상도 지역진의 그럼 열정.
2: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되게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톤도 다르고.
2: 김 PD? 별명이었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 빨간 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4: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5: 모터방쇼 300호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아직 멋있어.

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입니다. 저번에 자연포족이란 말을 했죠. 자연포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부를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견생, 문양, 자연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라든지 이럴 때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향을 맡음으로써 이 법이 정신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그 태양 같은 또 달빛 같은 그 일월 같은 우리가 등을 밝힘으로써 지혜로서 배가 부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정신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몸이라는 것도 역시 정신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도구도 잘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보면은 잘 쓰는 사람은 뭐 10년, 20년, 뭐 30년도 쓰고, 또 잘못 쓴 사람은 뭐 몇 년 만에 망가뜨리듯이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구보리 하중생,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힘드는 것은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뭐 슬프다고 상상을 하고 기쁘다고 상상을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불성이라는 얘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슬픔을 버려버리고 또 미움을 버려버리면은 순수한 것만 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심이 돈독하면 자연히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또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어렵고 어떤 건강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 본인이 그러한 이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버리기만 하면은 나쁜 걸 버리면은 좋은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수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믿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바로 수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장애라는 것은 다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뭐 건강의 장애라든지 어떤 물질의 장애라든지 인연의 장애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연고로 인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포족이라는 말을 전번에 이 만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워가는 것이죠. 어떤 금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고, 명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를 찾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면은 만족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본인이 이익됨을 추구한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포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함에서 생기는 것이지, 만족하지 않은 데서는 행복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하늘 깃대에 하늘 깃발을 날리고 하늘의 헌계와 하늘의 묘한 악기를 곳곳에 두고 하늘의 기악을 울려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찬탄했다. 그 내용이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천당 천번, 이 천이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죠. 귀하고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란 말은 아주 아름답고 기쁨의 세계. 이 천당이라는 것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법화경을 통해서 진화가 되면은 자연히 이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적광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국정토가. 그리고 그걸 즉신성불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또 깊은 신앙심이 돈독하면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바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곳. 이 당이라는 것은 그 번, 당번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은 깃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번은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카드가

바로 당번이에요. 깃발 날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은 당번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다 쓰던 것을 요즘에 이제 프랑카드라고 해가지고 만들라고 쓰는데 부처님 시절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천헌계 천묘략구. 이 헌계란 말은 해가리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리계.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해가리가 뭐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비가리계는 알죠? 비가리계는 우산이라고 하고 해가리계는 양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단 모양으로 돼 있는 그 해가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헌계라고 그래요, 헌계. 이해가 됐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옛날에 해가리를 썼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크게 한 사람, 옛날에 현림양상이 유명했네요. 현림양상.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아마 경전을 많이 봤던 것 같아,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운동선수들 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태릉 선수촌이 가까운데 불암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불암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명상함으로써 실력이 훨씬 높아간다는 거죠, 그게. 집중력이 길러져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꼭 그 돈에만 얽매여서 버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묘략구란 말은 이제 이 즐겁게 하는 기구들이죠. 최고를 바로 이제 묘라고 그러는데 최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을 기구들, 악기들을 묘략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기들. 그래서 이러한 당번이라든지 헌계라든지 묘략구를 처체에 안치하고 곳곳에 이제 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기악, 음악을 이 기악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의 악기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기악. 그 기악을 통해 가지고 오락업을, 오락이란 말은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것을 오락이라고 합니다. 즐겁게 해준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즐겁게 해준다. 이게 이제 참불하고 비슷한 것이죠. 참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쓰는 거예요, 절에서. 목탁도 악기고, 이게 목탁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스님들이 딱딱딱 치니까 아주 쉽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악기에서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은. 또 요령도 어렵습니다, 그게. 또 북 치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북을 잘 못 치지만은, 그냥 뭐 막북 치니까. 그리고 이제 심벌지라고 그래가지고 바라추는 것도 그것도 악기입니다. 예, 바라라고 그러는데 심벌지라고 해서 예, 고대 악기입니다. 그걸 부처님을 찬탄하는 악기들이에요. 뭐 피리라든지 뭐 호적들 긴 것 그 남방불교에서 보면 긴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묘략구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부처님을 즐겁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모고라든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것들이 없다. 절에서 징치니까 무슨 무당이가 징을 치냐고 그러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악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은 악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돈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지 돈은 선악이 없습니다. 뭐 술이 선악이 있습니까? 돈이 선악이 있습니까? 칼이 선악이 있습니까? 칼을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술을 먹고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을 잘못 쓰기 때문에. 술을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남자들이 술 먹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용돈 100만 원씩 딱딱 주면 얼마나 좋은 술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즐겁게 해주려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불자란 말은 보살을 뜻하는 부처님의 자식. 보살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덕망이 훌륭한 사람들을 바로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살이라고 보살이 돼도 안 했는데 왜 보살이라고 그럴까요?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꼭 보살이 돼야지만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이 보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보살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보살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해서 그 강아지로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것도 개죠. 그게 똑같은 개입니다.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라고 내가 자격도 없는데 왜 보살이란 말을 들을까요? 그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보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또 아직 보살이라는 것이 본인은 스스로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들을 만하다.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갖춰져 있다. 지금 드러나지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기합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 부처님 앞에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호기합장을 했다. 무릎꿇을 깨자예요. 무릎꿇기를 깨자. 멀호. 무릎을 멀게 꿇은 것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꿇는 것을 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개. 그래서 한 발이 이렇게 무릎이 이 앞으로 나가고 또 한 발은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게 호개합장이고, 장괴는 두 발 다 쭉 들어가지고 수개할 때 하는 그게 장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전령들이 와가지고 장군한테 보고 올 때 하는 모습 있잖아요. 호개. 그게 호개예요. 그래서 호개합장을 하고 일심 공동성, 일심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로 설 말씀했다 그 말이죠. 개송으로 찬탄의 말씀을 했다. 찬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찬탄을 했다. 이 개라는 것은 식귀를 얘기한 식귀, 이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개송이라는 말은 이제 가락을 넣어갖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 보니까 가락을 쫙 넣어가지고 우리 노래 보면은 그 식귀잖아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 지금 개송 부분,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이제 찬불계라고 그러는데, 이 찬불계 내용은 수많은 찬불계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이 웅대하고 이 부처님의 덕을 아주 자세히 거룩하게 찬양한 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전의 그 찬탄 내용보다도 이 대목, 이 찬불계의 내용이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이 덕을 이 우리가 부처님의 덕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라 하더라도 이 그 내용을 듣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몇 가지만 새겨도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종자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새겨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송이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락을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이게 독송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목탁을 쳐보네요.

오랜만에 독송을 해봤습니다. 좀 발음이 좀 틀린 거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 찬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찬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내가 그런 덕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훌륭한 공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제대오 대성주시여 무구무염 무착 무소착이라 천인상마 조사시여 도풍 덕향 훈일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훌륭하시라 크게 깨달으신 대성주시여 때없고 물듬없고 집착도 없으시네. 하늘과 사람과 상마를 길드는 스승이시여 도의 바람 덕해 향기 일체에 스며들게 하시며 이게 이제 찬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이 법신 진리의 몸이죠. 화신이 아니라 이 법신을 통해서 이제 보신이 드러나는 것이 화신이죠. 보신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행의 공덕을 쌓은 보답으로 나타난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법신인데 우리는 그동안 공덕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몸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생겼지만은 조금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생에 공덕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몸을 받음으로써 전생에 대한 것은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도 역시 공덕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과거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또 현재 잘 지어 나가면은 또 미래는 밝아지게 돼 있고,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수겁의 업장들은 멸진되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동안에 지었던 전생의 장애의 업은 법화경을 통해서 햇빛이 쬐면은 눈이 녹아가듯이 자연히 업장은 소멸됐으니까 그렇게 믿고 부처님께 맡기고 행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제대오 대성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제란 말은 이제 그 찬탄하는 그런 뜻이죠. 어조사 제자입니다. 이 대오란 말은 크게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 우주의 진리, 그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밑에도 나옵니다만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자는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편안함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지려면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심이 수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성주란 말은 이제 큰 성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자가 붙는 것은 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자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부처님이란 얘기죠. 그 부처님의 제자가 우리단 얘기고, 그게 불자예요. 법화 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긍심을 갖고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구, 무염, 무소착 이렇게 돼 있죠. 구도 없고 염도 없고 착도 없다. 이 구라는 것은 이 때를 이 때구자인데 마음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의 쌍수를 닦으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동요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동요가 되기 때문에, 고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끄달려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이제 마음의 번뇌,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번뇌예요.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온중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용서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우리 정신을 진화시키는 것이 공부예요. 정신의 세계에서는 극락 지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고토라고 해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화경은 사바 세계 즉 상적강토라. 이 사바 세계를 있으면서 우리가 극락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화 행자고, 행자하고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자라는 건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믿음만 갖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수행자는 좀 다르죠, 그게. 제가 수행자든 주가 수행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마음의 때가 없고, 염이라는 것은 물들림입니다. 물들림. 좀 발음이 잘안 되네 보니까. 물 들어가는 상태. 물 들어가는 상태.

어떤 그 빨간 물이 들어간다든지 황토 물이 들어가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끄달려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은 동요가 안 되는 마음, 이게 그 부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끄달려 가는 거죠. 그게 번뇌예요. 번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한 수행입니다. 또 부처님은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해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턱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버리는 수행이라는 게 필요하죠. 기쁨을 갖는 수행도 필요해요. 편안하고 항상 마음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인과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얼굴이 이 화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찌그리는 사람이 굴잖아요. 얼굴이 이그러졌다 울잖아요. 그래서 참 얼굴이 불편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본인이 업을 그런 업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털고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본인이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이런 얘기는 날마다 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듯이. 어제도 다음 전번에도 부처님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돼. 밥 먹듯이. 그걸 법식이라고 그래. 법식. 영가님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식을 드시는 거다니까. 상을 많이 차린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법문을 잘 해줘야지. 부처님께 마지를 올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정성.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올렸냐 안 올렸냐, 생미를 올렸냐, 익은 거 올렸냐.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과를 먹냐 하면 안 먹어요, 그것은. 그렇지만은 살아계실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게. 가르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래서 이 향식을 한다니까. 향을 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정신적인 진화. 그래야지만 그게 이 길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도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엄청난 천도입니다. 천도씩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 무소착이란 말은 이제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무소착이라고 그러죠.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상에 마음이 끄달려가는 거. 근데 그 현상에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사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자꾸 변화된 마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마음에 좀 끄달려갈 필요 없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를 칭찬하든 비방하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마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노래도 있을 테니까 흔들리지 마라. 응? 흔들리지 마라니까. 근데 본인이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뭐 이익이 되느냐?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슬프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동요만 안 되면 그건 해결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때가 되면. 다 때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 그 얘기 목욕탕 주인이 했다면서요, 그게.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마음의 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때를 베끼는 그 음식, 약이 법식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편안함, 고요함.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그게? 천인 상마 조사라. 이 천상계, 인간계 상마를 잘 길들인다. 그 마음을 잘 길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마라는 것은 코끼리하고 말인데 이것은 동물의 대표가 되는 것이 상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저쪽에 코끼리인 데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근데 말이 코끼리를 못 이기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 동물의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 귀를 잘 들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 아수라의 마음이라든지 지옥의 마음이라든지 또 악귀의 마음, 축생의 마음들이 다 네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예? 본능적인 것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이 평정심이 있는 상태를 인간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기쁘게 생각하는 게 천상이고 정신적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잘 조우를 하신다. 조련사처럼 마치 귀를 잘 들인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풍 덕향 훈일체다. 이 도풍이라는 말은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바람, 또 향기로운 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바람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살랑살랑 불면 바람이. 그래서 이 도풍 덕향, 이 부처님의 이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바람. 진리의 바람, 인격, 그런 인격의 향기, 그 부처님의 일체의 향기가 일체의 모든 곳에 스며든다고 말이죠. 훈훈하게 스며든다. 혼자니까 혼자의 생각만 난가요?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스며든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 그러한 조련사처럼 우리를 잘 길을 잘 들이는 것이다. 일체를 도풍덕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도풍덕향. 도풍덕향이라는 말이 그 부드러운 바람, 우리 부드러운 바람으로 우리를 감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덕이란 말은 이 베푸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 많이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것을 바로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우리 해경 큰 스님께서도 매우 아름다운 문구이다. 부처님은 항상 훌륭한 길을 향하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높은 덕을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부드러운 바람이 모든 사람의 몸을 어루만져서 마음을 좋도록 하고 또 좋은 향기가 한결같이 주위에 깃들어서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곁에 있기만 해도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스며든다. 어떤 좋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향기에 젖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법화경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여기 와서 들은 것하고 방송으로 들은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약간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향기가 본인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또 분신산체란 말이 나와요. 분신산체. 몸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흩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전하는 것도 그것도 분신이에요. USB로 전하는 것도 분신이에요. 뭐 그림으로 전하는 것도 분신입니다. 벽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신. 탑으로 전하는 것도 역시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탑불사나 벽화불사 이것도 부처님 일이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게 향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데 인도해 주는 것도 큰 그 덕을 짓는 거고 공덕을 짓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유 속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한쪽에 빠진 개구리, 한쪽에 빠진 개구리. 그런데 한쪽 개구리는 죽더라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개구리는 죽어. 그런데 계속 이쪽 기도하고 부처님 믿는 마음이 있게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개구리가 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도 안 된 거지만은 우유와 치즈로 변해가고 태어나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야. 아, 나 빠져나올 수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뛰겠다. 그게 이제 희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같은 그 항아리 속에 쥐를 담아가지고 완전히 밀폐시킨 그 숨은 들어갈 수 있게 공기는 넣어주고 완전히 가린 그 쥐하고 햇빛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 항아리 속에 담은 쥐하고 보니까 완전히 닫혀있는 공기는 통하지만은 닫혀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산다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포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훈기가 들어와가지고 인격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팔자다. 이 불행해지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팔자를 타고났다. 지금 조금 어려운 것들은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걸음이 되는 거다. 걸음이 썩어야지만이 이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이 발화시키듯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석을 걸고 향과 꽃으로 꾸민다 해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 중생이 그 육신을 보호하고 아껴 미혹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에 덮인 불씨를 밟는 듯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육신을 멀리하여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0: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치,
1: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0: 흥, 왜? 왜 못 만나는데?
1: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다! 의상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0: 오, 진짜?
1: 응!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2: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1: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2: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1: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3: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2: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 관세음보살님,
4: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2: 알겠습니다.
1: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있었죠.
2: 관음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1: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0: 그런데 이름을

0: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1: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0: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1: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0: 정취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1: 오, 잘하는데.
0: 나도 공부 좀 했거든.
1: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2: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3: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2: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3: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1: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굴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2: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1: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3: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저 이보시오.
4: 예, 스님.
3: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4: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3: 덕기를 어디에서 찾는담?
4: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덕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을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3: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덕기라고 했지?
4: 네. 덕기야, 스님께 황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5: 따라오세요.
1: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3: 여기에서 황금동자를 봤단 말이냐?
5: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 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3: 저건...
1: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3: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1: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3: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1: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6: 나는 정취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1: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웬 상처야?
1: 나무에서 떨어졌어.
0: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1: 아이고 배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0: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우면 나쁘다고.
1: 좋아, 나쁜 싸움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성 7장 4닥

0: 칠장사? 일곱 명의 장사란 뜻인가?
1: 오, 비슷해.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가 크게 중수한 천년 고찰이야. 천년 고찰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칠장사로 고고! 신라의 해소국사는 안성 칠현산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곱 산적이었습니다.
2: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절을 지어?
3: 두목, 이참엔 돈이나 뜯어냅시다.
2: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1: 산적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4: 무슨 일이십니까?
2: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4: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3: 뭐라고? 도적?
4: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2: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1: 산적들이 해소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2: 아니, 웬 금바가지야?
1: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2: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1: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2: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3: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2: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1: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2: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3: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1: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0: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동아,
5: 왜?
0: 여기서 소원 빌어.
5: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0: 여기가 뭔데?
1: 박문수 합격다리.
0: 박문수면 그 어사 박문수?
1: 어, 맞아. 여기 칠장사엔 박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0: 뭔데? 뭔데?
1: 궁금해?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박문수 이야기로 고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두 번이나 과거에 실패하고 서른이 넘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죠. 박문수의 어머니는 떠나는 박문수에게 찹쌀 육아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6: 문수야, 칠장사에 들러 꼭 이 찹쌀 육아를 공양해야 한다. 알았지?
4: 알겠습니다. 꼭 들러 공양하겠습니다.
1: 박문수는 어머니의 말대로 칠장사에 들러 찹쌀 육아를 공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4: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1: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이 나타나 뜻밖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바로 시험 문제였죠.
7: 너에게 과거 시험의 시제를 알려

0: 날려줄 것이다. 여덟 줄 중에 일곱 줄 날려줄 터이니 나머지 한 줄은 스스로 완성해 넣거라.
1: 그저 꿈일 뿐이라 여겼던 박문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2: 말도 안 돼. 나은이 보여준 문제 그대로야.
1: 박문수는 일필휘지로 시험지를 채워나갔고 심혈을 기울여 나한이 알려주지 않은 한 문장을 완성했죠.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3: 뭐 보냐? 구름. 구름은 좋겠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서.
1: 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3: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3: 마곡사?
1: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 여왕 때 자작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어.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고고! 조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는데요. 김시습은 이런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마곡사에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4: 권력을 내려놓으니 참으로 편하고도 편하구나.
1: 하지만 이런 김시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였습니다.
5: 김시습이 마곡사에 있던 말이지. 그를 보러 가야겠네.
6: 하지만 김시습은 전하께 반기를 든 자입니다.
5: 그래,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1: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4: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5: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6: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5: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1: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3: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마네.
1: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3: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1: 으응,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3: 치, 누가 뭐래?
1: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3: 삿자리? 그게 뭔데?

0: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사짜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1: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사짜리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0: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사짜리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이놈의 사자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0: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2: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0: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1: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0: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사짜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3: 그대 자신의 잘못을 찾아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했거나 하지 못한 일을 찾지 말라. 자신이 한 일과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리.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출가하여 기원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되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돌을 가까이 했느냐 멀리 했느냐에 따라 죽어서 머무는 곳도 다르다. 돌을 가까이 한 사람은 죽어 하늘에 올라가고 돌을 멀리 한 사람은 죽어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금은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묵묵히 지고 가라. 그러면 마침내는 기쁘고 넉넉한 결과가 있으리니.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하.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량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이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제주의 개송준제주는 모든 공덕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빔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피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0: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0: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

0: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고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힌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고불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신임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물을 건너본 사람은 다르다며 경험을 잘 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업적을 극찬하며 인광 스님에게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국제한국어 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동국대 종합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 체험을 마련합니다.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우 스님이 통도사를 찾아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연임 확정 이후 첫 번째 인사자리였는데요. 종정예하는 경험을 잘 살려서 종단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183표, 과반을 훌쩍 넘긴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통도사 정변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맞이한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연임을 축하하며 조계종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 물도 건너본 사람하고 건너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때까지도 잘했지만 그 모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 불교 종단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1: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종정예하가 종단의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안정되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그 종단의 중심의 자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1: 또한 진우 스님은 앞선 총무원장 소임을 보는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번 임기 동안 모자람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4년 소임을 보면서 그 날마다 그 생각하는 게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족함을 좀 잘 채우도록 짧은 경험이지만 모자람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무투표로 당선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경우 스님과 경선을 치른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우며 한국 불교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우 스님의 향후 4년 행보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 주지 정념 스님의 불사와 가람수호 성과를 극찬하며 신임 주지 인광 스님에게 그 뜻을 잘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취임과 함께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쾌척하며 대사회적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37대 총무원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진우 스님.

0: 님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교구 본사와의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어제 제4 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20여 년 월정사를 이끌어온 전 주지이자 인광 스님의 은사인 정념 스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념 스님께서 20여 년 동안 가람 수호와 교구 발전을 훌륭히 견인해 오셨다며 튼튼하게 다져진 기반 위에서 제4 교구가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했습니다.
1: 정념 스님의 해오던 여러 가지 이제 불사나 또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이렇게 전승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멈춤 없이 더욱 발전되게 새로운 미래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잘 가람수화하고 대중 화합해서 사교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광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안으로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모범적인 교구를 만들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한껏 낮추며 아낌없는 격려와 경책을 당부하는 인광 스님의 겸손한 모습에 진우 스님도 각별하고 따뜻한 박수를 한동안 지속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2: 원장 큰 스님의 그 지혜로운 종단 운영에 아주 잘 저희들이 배우고 제4교구에 승가합을 바탕으로 수행환경 더 조성하고 교구 안정을 이루어서 모범적인 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자비와 지혜로 저희 이끌어주시고 많이 경책해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신임 주지 인광 스님의 첫 행보는 사찰바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인광 스님은 자비 나눔 기금 5천만 원과 네팔 홍수 피해 지원 기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국 어느 교구 본사 못지 않은 수행 환경과 대중문화 시설로 교구를 일신한 정념 스님의 바통을 이어 사부 대중의 지지와 안정 속에 세대 교체를 이뤄낸 인광 스님. 하심과 자비라는 묵직하고 탄탄한 도치를 올린 인광 스님의 첫걸음이 사교구 월정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조계종이 히말라야 빙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긴급 구호단을 급파했습니다. 처녀 세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터전 복구를 위한 장비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대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전 세계적인 애도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네팔 긴급 구호단 발대식을 열고 구호단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발대 3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피해 상황과 지원 경로를 점검한 데 이어 총무원 사회국장 선일 스님을 단장으로 한 본대가 이날 카트만두로 출국했습니다. 미화 1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구호 활동엔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힘을 모았습니다.
5: 상류층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피해 있는 가구들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식량이라든가 필요한 그 비상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4: 조계종 긴급 구호단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둔체와 베트라와티 마을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가구당 20일치 식료품 키트에 더해 홍수 잔해를 철거할 공구와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해 마을 단위 공동 복구를 도울 계획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차 산사태와 추가 홍수의 위험을 우려하며 구호단원들의 안전 확보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1: 지금 아마 세계에서 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구호 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하고 다 하긴 할 텐데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4: 운정의 손길도 잇따랐습니다.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서울 구로 연화정토사도 500만 원의 네팔 구호기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쾌척했습니다. 현지 구호활동을 펼친 뒤 오는 13일 귀국하는 조계종 구호

0: 보다는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1: 저희 종단이 여러모로 모금 활동도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네팔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기후 위기가 부른 재난 앞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들. 부처님 탄생지로 향하는 한국불교의 따뜻한 자비 손길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은퇴 출가 3위 3인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은퇴 출가 3위 34명, 3인이 14명, 총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도 은퇴 출가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자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재사를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교육은 문경 대승사 주지 효원 스님의 간화선 실참 강의를 시작으로 전 해인사 승가대하 교수사 법장 스님의 계율과 수행 강의 등을 통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불법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해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가사를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특징을 담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한글을 이루는 낱글자, 자모를 형상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노래하고 우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흥과 한글을 합쳐 이름 붙인 캐릭터 흥글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뮤직비디오 너랑 나랑 다같이를 공개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더군 대종사는 노래로 세계일화 정신을 실현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4: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요. 투트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에서는 성인들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말하자면 공교육입니다. 공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3: 올해 100도를 맞은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제1, 제2 외국어로 채택한 해외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노랫말을 쓰고 가수 이선희 씨가 작곡과 노래를 맡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부터 한국어만의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담았습니다.
5: 세종대왕님의 바람처럼 아주 섬세하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어인 것 같아요. 한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3: 우리 누리, 우리 세상 같은 순 우리말부터 여름을 나타내는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 더위까지 계절 하나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의 특징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는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멜로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6: 어서 와 자유롭게 너의 마음을 다 표현해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들으면 익히 그 멜로디를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게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으로 이걸 친구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3: 노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등 한글 자음도 담아 반복해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노래뿐 아니라 춤으로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K-POP 안무가 아이키가 참여한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교육부와 협력해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과 한글학교 수업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언어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접하고 함께 부르며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 이제 AI는 마음을 돌보고 명상을 돕는 역할까지

0: 까지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로봇과 대화하고 뇌파를 측정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색 체험을 마련하는데요. 불교의 마음 공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마음 돌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AI 로봇의 안내에 따라 깊은 숨을 내쉬자 이마에 부착된 센서가 뇌파 변화를 읽어내며 모니터에 화려한 만다라 꽃이 피어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는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 시연 현장. 사람과 눈을 맞추며 명상을 유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지봇과 친근한 음성으로 대화를 건네는 소셜 로봇 리쿠. 표정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을 추천하는 돌봄 로봇 레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 마음 돌봄, 미래를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마련돼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첨단 기술로 다스리는 자기 돌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9월 19일과 20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29일과 3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 IF존에서 개최되며 서울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야심차게 은사한 스님이 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저보다 약간 키가 작은 로봇이 영상을 안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마음 돌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1: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맞춤형 힐링 여정을 제공합니다. 먼저 마음 웨이브 탐지 존에서는 뇌파, 맥파 측정기 등을 통해 수면, 스트레스, 집중력 지표를 데이터로 측정합니다. 실시간 뇌파 변화에 따라 디지털 아트 꽃을 피워내는 뇌파 만다라와 향기에 따른 뇌파 변화를 측정하는 뉴로 아로마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맞춤 길잡이 존에서는 에지봇 리쿠와 함께하는 명상과 표정 기반 맞춤형 명상을 안내하는 레미, 프라이빗 음성 통화로 공감을 나누는 AI 상담 서비스 위로미가 운영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공간 존에서는 싱잉볼 소리의 파동이 실시간 디지털 아트로 변환되는 위사운드 공간과 VR, XR 명상을 통해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3: VR과 XR을 활용한 몰입형 마음 돌봄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운드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복잡한 도심 속 종학연구소가 가져온 마음 돌봄이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쉼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강화 전등사가 신도들의 신행과 봉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108 봉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6일 무설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양간과 울력, 템플스테이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108명의 봉사단원과 함께 자비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지 지불스님은 주리반뜩 존자의 일화를 소개하며 마당을 쓸며 마음에 때를 닦듯 봉사도 수행이 될 수 있다며 기도와 법문으로 배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실천 서약을 통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전등사와 지역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경내 환경정비로 첫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전등사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히고 연말에는 우수 봉사자와 팀을 포상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통도사 반야암 지안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지난 6일 참선도량 부산 부전선원에서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의 통도하다를 주제로 지안대종사 초청 금강경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감로수 법문을 청했습니다. 안국스님은 창건 15주년을 맞아 봉행된 법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선도량 부전선언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교 도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 불교 중흥 실천협의회와 전국선원 수자후원회, 해인사 백련함 3,100 기도회, 동의의료원 환우법회 등 소속 회원단체에 특별 공로상과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상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비티엔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0: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욕계새끼 부새끼 삼계 육도 윤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문이불 아침 점심 저녁을 하면서 상계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도 윤회하는 것을 지옥까지 수락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 설 얘기가 좀 많아요. 귀신세계다. 지옥 악이 축생. 지옥하고 짐승되는 거 악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목이 마른데 마시지 못하는 고통 있는 귀신이다.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한다. 배고파서 목이 가늘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는 태산 같은데 목으로 넘어가들 못하기 때문에 불로 변하고 타버리고 만다. 늘 굶주린다. 목은 신라 같고 배는 태산 같다. 바르 씻은 물, 스님들이 바르 공양을 하죠. 바르 씻은 물, 이 청수인데, 스님들이 바르 공양할 때 공양실로 설거지할 게 나갈 게 없는 것이, 스님들이 앉아서 공양하시고 다 손으로 밥그릇을 닦은 것을, 반찬그릇까지 전부 닦은 것을 마시죠.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물을 닦아서 절수, 이제 저 통이다 해서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기 귀신한테 주는 건데, 근데 스님들이 발을 덜 닦고 고춧가루 같은 걸 묻은 걸 그냥 물에다 버리면은 목이 신락 같아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청소가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화판 스님부터 쭉 받아가는데, 큰 스님 마지막, 큰 스님들 계신 어관에 에게 마지막 그게 통이 가거든요. 쳐다봐가지고 그 물이 설거지한 물이 더러워.

좋으면은 전부 가서 3,000배 하든지 해야 돼요. 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이 아기들의 음식이다. 그래서 이 바로 공양할 때 염불을 하는 게 많거든요. 개송이. 그래서 바로 씻은 물을 이렇게 다 해서 걷어들이고 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하고 아기한테 공양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진언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는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풀씨자 다른 사람의 보시에 의해 먹고 사는 씨약이가 있다. 천도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종재가 씨약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면은 아기들 세상은 좋아요. 공양을 받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 마유라세 사바 오 마유라세 사바 오 마유라세 사바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나의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하면은 아기가 해양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물을 물로 보고 천상의 신은 물을 유리로 보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이 귀신 세계는 물을 불로 본다. 그래서 시감노수진언을 3번 해줘야 잔을 올려도 그 잔을 감노수로 영가가 마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온 세 수는 많은 전생, 친척 인연이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먼 전생, 전생, 전생으로 가려면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 아기로 태어난 이가 많다. 해양계를 위하면 아기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공양할 때도 이 공양공덕이 나의 외친척인 아기들이 있다면 해양되기를 하고 축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씀, 마가다구 빈비사라 왕, 뭐 부처님 당시에 최고의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애호하신 왕, 마가다구 빈비사라 왕 이야기. 부처님께서 성불후에 처음으로 공양 올린 그날 밤. 왕은 공양 올렸는데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상하고 흉측한 존재들이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형상이 보이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부처님께 꿈 이야기를 하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고 나서 난뒤 해양계를 해 주었느냐고 물으셨어요. 응? 선생계 나의 과거의 친척들이여 이 공양을 받으라는 해양계.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의 전생, 현생, 내생을 다 보고 실제 실견하고 알고 계시니까. 네가 왜 공양을 나한테 올렸는데 밤에 잠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 전생에 빈비사 왕의 친척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겁에 왕의 친척들이 빈비사 왕의 친척들이 스님들 집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울고 보채니까 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아이들에게 먼저 먹였고 공양을 올릴 때마다 어른들도 먼저 먹게 됐어. 그 과부로 먹는 거 욕심. 욕심 많으면 아기 귀신 된다는 거예요. 탐지지 삼독이 너무 많으면 분수밖에. 그래서 그 과부로 그들은 아기로 환생했다. 부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공양 공덕이 외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이라고 해라. 아기들에게 천상의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하자. 아기들에게는 천상세계 음식과 물이 나타났고 그 음식을 먹은 아기들은 건강한 외모를 회복했다.
그런데 다

다음날 밤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나타나서 또 왕은 부처님께 또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공양결을 해서 편안했는데 또또 또 꿈을 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할 적에 그들에게 해양해 주라고 했다. 벌거벗고 나타난 거야. 나의 보시공덕이 외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이라고 했더니 벌거벗고 다니던 꿈에 나타난 아기들이 온갖 보소로 치장된 천상의 옷이 갖추어졌다. 그 다음에 인도 코살라고 파사니 왕, 아까는 마가드 왕의 빈비사라 왕이고 지금 인도 코살라국의 파사니 왕, 말리까 왕비, 부인 이야기, 왕비 이야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불자, 많이 공양도 올리고 이 말리까 왕비도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리고 복을 많이 지었어요. 수행자들한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그런데 딱한번 남편인 왕을 속인 적이 있어. 파사니 왕을. 거짓말한 사소한 허물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다. 왕비는 지옥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많은 중생이라도 죽을 때 임종시에 남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비구의 48대원에 18번, 48대원 중에서 18번에 나오는 심념 왕생은 임명종시에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도 금각수에 못 가면 나는 부처를 성불하지 않으리라. 법장비유가 아미타불 되기 전에 원력 세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불은 하지 않고 사소한 허물 하나가 죽기 전에 딱 떠올라서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생각이 지옥과 극락을 가른다는 걸 항상 염려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나는 아미타불을 10번 부를 수 있다는 걸 자신을 가지고 가면은 죽음을 다음 생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 천상 아니면 그냥 극락세계, 인간세계 올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매일 108번은 남아미타불은 부르야 죽을 때그 힘이 살아있어. 사주오절 다 무너져 나가는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지. 평소에 힘을 실어놔야 죽을 때 부를 수가 있다. 응? 그래서 그거 그래 가지고 지옥에 갔다가 그래도 부처님한테 성군공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욕계 천상인 도솔천에 태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한 생각이 지옥과 천상을 가른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하고 영산제, 수륙제, 예? 저기 저 뭐야? 그 천도제, 예?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생전 예수제. 예? 죄 많은 중생이라도 죽어서 죄를 사해주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제공덕으로서 공덕을 지어줘서 본인의 힘으로는 감옥에 갔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감옥에 가지 않은 가족이 변호사를 사서 3년 살거 1년. 무기징역 살거 20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죽기 직전 악업을 지은 것이 생각나서 지옥을 갔다. 죽기 전에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일 했던 생각만 하고 남아미타불, 다른 거 이거 생각할 거 없어. 여섯 자만 불러라. 불를 수 없으면 생각이라도 하고 눈 감아라. 절박한 상황에서의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절박한 상황의 업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 반려견이 있는데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집안 식구들을 안 좋아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저걸 분명히 이제 보신탕이 있을 때 죽여 가서 그렇게 팔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처롭게 하고 애혼이 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죽을 돌아가실 때는 좋은 일한 것만 공덕 진 것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생각하고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부르고 눈 감아라.

인명종시의 10년 왕생원 10번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러라. 그런데 본인이 업장이 많아서 불교도 종교도 없고 남아미타불이 뭔지도 뭐 부르지도 안 했어. 그러면 존엄연불, 연불을 도와줄 조자, 도울 조자, 존엄연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모가 부모 형제 아는 도반들이 좋은 일을 많이 못하고 공덕을 짓고 못하더라도 존엄연불을 잘 해주면 대신 아미타불 10번을 부른다든가 아미타경을 독송해준다든가 법화경, 금강경 등을 독송해주면 그 연불의 힘으로 또 좋은 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49제 천두제 지는 이유는 좋은 데못간 영가를 산자가 공덕을 베풀어줘서 영가 법문을 듣고 좋은 데 천도 되는 것이 극락에서 아재 이연덕에서 저연덕으로 예? 좋은 곳으로 악처에서 지옥아귀 축생에서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도 되돌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그건 10번 얘기도 뭐 이건 저 끝도 없이 할수 있는 얘기인데 중음신에서 도로 가셔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게 바로도 태도리 아니에요. 바로도는 중음신이라는 얘기고 태도는 해탈, 생사해탈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자의 서라고 그래요. 지금 말로 바로도 태도리고 그래서 사자의 서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인명종시할 때 일러줘라. 그러면 많은 중죄를 짓고 갔더라도 존엄연불 덕분에 사자에서 독송을 해준 덕분에 좋은 곳에 가지 않고 선처에 갈수 있다. 자, 아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기한테 이제 물을 그렇게 온 바이올라스에 사봐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반계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 귀신한테 이거 저그 계송 해주는 거예요. 공양할 때 스님들이.

삼계육도윤회 아기 세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든 귀신 중 아기가 이제 귀신 너여자입니다. 너희 등의 귀신 무리여. 너, 나, 나자의 반대가 너여자예요. 이거 삼수변의 계집니사 쓰는 거. 너희 등의 귀신 무리들이여, 아기들이여. 아금시오공, 내가 지금 너에게 공양을 베푸노니, 베푸시 자. 아드 아금시오공. 귀신 등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베푸니, 칠립염시방.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 밥줄때 이제 바로 공양할 때인데, 밥을 매달 그, 저, 나무 수저로 조그맣게 다 스님들이 대나무로 깎아서 다 바로에다 있어요, 그게. 하나씩. 누구나 바로 공양할 때는 그걸 넣어 있어요. 거기로 밥 7알, 칠립이라는 게 7알이거든. 7알 정도를 떠놔요. 떠놨다 나중에 아기 귀신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칠립변시방. 7알에 그런 그 공양이 시방에 두루 해지다. 그러니까 그래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여기 이제 아기 귀신 얘기지만 삼도, 지옥 아기 축생은 삼도라고 그러죠. 배고프고 기갈나고 목말라. 줄일 기자. 삼도 기갈. 배고프고 목말라. 아기가 아까 배고프고 목말라다 했잖아요. 물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전부 다 불이 불로 변하고. 그래서 기가라는 사람, 너희들한테 실계 연례, 모두 다 너희들의 연례, 업장, 괴로움, 번거로움, 그 업장을 제거해서 보동공양이라 널리 모두 다 함께 공양을 하거라. 너희의 귀신 무리여, 내가 지금, 칠립 7알에 공양을 제공하니, 목마르고 배고픈 아기들이여, 모두 다 너희의 업장을, 연례를 제거하고 소멸해서 널리 공양을 함께

함께 동, 한 가지 동, 같이 공양해라.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절수기가 나와. 이게 절수기인데 물을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예, 그 발로를 다 닦아가지고 이제 발로물 발로를 닦아서 이제 깨끗한 물로 이제 그 아기 귀신한테 따로 주는 군대가 정해졌어요. 아무데나 갖다 버리지 않아. 아차 세 발수. 내가 지금 바로를 씻은 물을, 응? 바로를 씻은 물을 엽천 세 발수를 갑노수라고 생각했어요. 갑놈이, 여천 갑놈이, 갑노다라고도 차라고도 하고, 차다자도 쓰고 만미자도 쓰고 갑노다. 내가 지금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갑노수다. 응? 하늘에 갑노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 똑같다. 밥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운 목에 걸릴 수 있는 고춧가루도 없고, 하늘에서 주는 갑노수다. 시여 아기 중, 내가 베푼다. 너희 등 시여 아기 등, 아기 중, 아기 등 우리에게, 너희 아기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노니, 베푸노니, 계령 득포만 다 배불러라. 하여금령자 명령조사. 배불러라. 배불러, 포령, 배부를 포자. 가득 찼어, 배가 불러. 응? 이 개성을 해줘야 물이 불로 변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감로수 마시듯 아기들이 마셔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를 세번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로 씻은 물이 이게 하늘에서 주는 감로미 감로수다. 너희들에게 귀신 아기들에게 베푸노니 너희들 다 너도 함께 모두 다 배불름을 얻었으면 좋겠다. 응? 옴 마유라세 사바 옴 마유라세 사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단지 두 번을 회향했을 뿐이다. 그두 번의 회향했다는 건 2차 인연 공덕으로 먼 친척인 아기들에게 해양하기를 그 얘기예요. 계속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공양 공덕을 해양하는 그 말과 동시에 몇십 대급 동안 음식 구경도 못하고 벌거벗었던 아기들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아까 가사, 예? 그저 입은 거, 천상의 음식, 지금 하늘의 갑노수. 빈비사라 왕은 단두번 해양계를 외웠어요. 해양계를 외웠을 뿐이요.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담야밖에 경으로 과거생의 친척들의 아기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경이다. 구천을 헤매고 전대 못 가고 헤매는 영가들을 위해서 설하는 경이다. 우리가 제를 지내는 것은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다. 왜 천도제 49제 백중우란분절 제를 정성껏 올려야 되느냐? 우리는 생은 생고 죽음은 죽음이고 생은 사는 거고 죽음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생사이려 생사해탈 낳는 것도 벗어나고 죽는 것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쁜 세계 가지 말고 좋은 세계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백중우란분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담장밖에경. 죽은 이들과 승가에 올리는 채. 죽은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담장 밖이나 벽이나 집에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왜 담장 밖의 경이냐면 조금 여기서 좀잘 들어야 할 것이 영가가 좋은 곳에 못 가면요.

집에 못 가요. 당신 사는 집에 다시 오지. 근데 방에 돌아가셔서 좋은데 못 갔기 때문에 방에도 마음대로 애가 살던 집이니까 막 뛰어들어와서 살들 잘 못한다 이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온 연가도 있겠지만은 담장 밖에서 서서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나와서 키워줬고 유산도 많거나

그러나 돌려줬, 문신사 내려줬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좋은 데못 가고 헤매고 하는데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기만 하냐고, 나를 구원해달라. 백중우란 문제가 그래서 구도연.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소연하면은 우환으로 변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서 있거나 벽이나 짓갈래 네갈래 가다진 틈에 서 있거나 문기둥에 의지해서 서 있네.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천친지들이 많이고 가지 있어도 가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죽은 이들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들 바쁘는 거요. 49제 내고 100제 지내 1년 지나면 부모 다 형제 그렇게 사랑하던 분 가서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는 거요. 자기네 죽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아.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한 공양을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부시를 해야 합니다. 제를 올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공덕이 죽인 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선망부 먼저 가신 분한테 잘 모시는 영가 를잘 모시는 분이 산 부모한테도 잘 모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합니다. 고구려 이런 죽은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보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도 싸도 싸도 선제 매우 좋구나라며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면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호가 있는 분들은 꿈에도 나타나 좋게 나쁘게 나타나 꿈에 나타나는 걸잘 살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좋은 데 가셨나 구천을 헤매나 꿈을 무시하고 기분이 조금 덜 좋아 무시하고 그냥 살면은 거기는 우환으로 금방 와요. 그건 많은 사람의 꿈꾸고 나서의 우환 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많은 세월의 그건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올리고 공덕을 닦아주면은 고맙다, 싸도 싸도 싸도 남방불기 인사죠. 선제라 선제라 잘왔다 잘왔다 착하다 착하다 우리 자식들이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고천도제 공덕으로, 백중무량분제 공덕으로, 사식지의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지옥아귀 축생에 아니면 아귀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구천에 헤매는 영가에서 벗어났으니, 산자여 우리 가족들이여, 우리 손자 자녀들이여,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모두 다 바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영가가 말하 생각 이제 자손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요.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도 큰 결실을 얻었다. 사실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어. 얻어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구출을 헤맨다는 거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돈벌수 있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죽은 이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간다. 구천을 헤매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님, 도반들은 오직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의 공덕을 지내면서 보시한 것, 음식이나 스님의 법문이나 영가 법문이나 좋은 곳으로 집착없이 떠나라는 그런 보시한 것으로만 천도가 되고 살아갈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서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듯. 보시한 공덕이 모든 영가 사존의 발전 도반들까지 다 이익을 줘. 마치 흘러들어오는 냇물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걸 해서

보시한 것이 주군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더라도 그 주군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님이 돌아가시고 둘데 없는 도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고 슬피 우는데 제발 장례 지내는 3일 동안은 울지 마라. 중국의 인광 큰스님, 사후세계 영가에 대해서 평생 법문하신 도장인자 빛광자 인광 큰스님, 주군인들 앞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울지 마라. 몸을 함부로 만지면은 아파서 죽은 영가가 무엇이 아프리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할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건 살아서 칼로 상사를 찢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지 마라. 장례 지내기 전까지는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데 현실에 장례는 3일, 아니,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는 염을 하려면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한 5일장. 사람이 죽은 데 3, 4일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묻어 맞으면 붕 떠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딪힐 때 얼마나 아플까 얘기들 많이 하잖아.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묻어 맞을 때 아팠을까. 그런데 제가 다음 생에 3년 동안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영관은 벌써 부딪히는 순간 혼은 먼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깨질 때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영가가 혼이 나와서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죽은 자기 몸뚱아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시간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가 시신 옆에서 장례 기간 동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 서로 형제에 다투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뒤에 시간 되면 말씀도 안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통곡하고 슬피 우는 분들이 또 제공도 걸리는 데는 또 정성을 들이는데 다른 분보다 울지 않는 분보다 적는 수가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데 많아요. 슬피 울기만 하고 영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죽은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낸다. 잘 머무는 성가에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야, 이것이 이제 칠월보름 우람문절 얘기예요. 칠월보름 스님들의 동항 하안과 해제를 하는 날 자자일에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정신이 청정하고 법력이 있고 뭔가 맑은 그런 스님들한테 회향하는 날에 올린 공양, 수행에 필요한 공양, 보시. 그걸 주면 그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데 그걸 이익을 얻었으니까 에? 얼마나 그 감사하겠어요. 에? 공양을 많이 받고. 먹을 걸 받고, 입을 걸 받고, 머무를 곳을 받고, 가사 공양을 받고, 법복을 받고. 그래서 잘 머무는 성가라는 건 공부를 잘한 상가, 스님들, 복전, 복복자, 밥전자, 복전의 상가, 스님들한테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스님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모두 갖춰졌어. 열심히 수행만 하면 돼. 그는 친척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도 행한 것이고, 비구들에게 힘도 선사한 것이다. 공양을 받았으니 힘이 나서 공부를 더하고 축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더잘 되도록. 자, 비구들, 공부를 잘한 복전의 큰 스님들, 상가, 선지식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지장경이 나오는 선지식이 어떤 게 선지식이냐? 이 얘기도 좀잘 들으세요. 왜 복전의 큰 부처님은 보시를 하라 했을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보시를 하라 했을까?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의 제업에 짊어진 무겁게 짊어진 짐을 반으로 나눠서 들고 가는 게 선지식이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힘을 덜어서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업장을 무거운 업장을 100% 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추근을 하잖아요. 법문을 하고 그리고 선지식이란 포기경전에 나오는 선지식이란 지금 방금은 지장경에 나오는 선지식이고 선지식이란 여러분들이 성근공동을 심으면 지금 우란문절 7월 보름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이 성근공덕을 심었어. 그러면 힘을 얻은 비구들은 환희심 나는 비구들은 이 공덕으로 너희들이 잘 되라. 씨를 심은 건 여러분의 복전에 씨 뿌린 건 씨 뿌렸어. 씨 뿌렸다고 모든 게 풍년이 기약할 수 없어. 풀도 매줘야 되고 거름 주줘야 되고 햇빛도 떼줘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비도 와야 돼. 씨 뿌린 건 너희들이 씨 뿌렸지만 좋은 종자를 그게 싹이 튀어서 잎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스님들의 몫이다. 그래서 복전이요. 법문을 해주고 공양을 받아서 수행에 필요한 걸 모든 걸 공양받아서 더 열심히 정진해서 더 법력이 높아돼서 감로법문을 전해서 힘들어 살고 고뇌에 사는 마음병이 된 우리들에게 감로법문을 주어서 환우심이 나게 왜 이런 좋은 불법을 늦게 만났을까 왜 법문 듣는 걸 소홀히 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비싼 보약 한 제 먹은 것보다 더 환우심이 난다 법문 한 시간 들은 것이 이것이 선지식의 의무고 선지식에 의한 씨뿌린 복전의 공양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 것입니다.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 영가에게 깨끗한 음식과 마실 것을 보시하고 공덕을 행하면은 영가가 감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란 음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 쟁이기 때 사과를 13개 놓으면 천도가 되고 9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5개 놓으면 천도가 안 되냐 귀신 세계는 촉식을 하기 때문에 많고 더움에 그건 관계없다 부딪혀서 드시기 때문에 냄새로 드시기 때문에 다만 유가족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가 3개월 동안 1년 동안 못 잡 씻고 돌아가셨는데 많이 차려놓은 음식을 보고 마음이라도 위안을 갖기 위한 장엄이야 장엄 영가는 덕 높은 법력 있는 스님의 요롱 잡은 법주의 스님의 법력에 의해서 천도 되고 안 되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인사 자스님 두 분 얘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력 있는 스님이 영가 법문을 해주는 거야 뜻을 알고 해야 알아듣지 그 다음에 요령된 법주 스님이 잡념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망념을 가지고 염불하면 또 못 알아들어. 그러기 때문에 천도는 법력 있는 스님이 온갖 온 법력을 다 쏟아서 보이지도 않는 영가 혼을 천도해야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음식 차려놓고 뜻도 모르고 망상 피우면서 요령 흔들고 목탁 치면은 그 영가는 뜻을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 천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면은 영가가 감사하며 깨끗한 음식을 마실 거 보시하고 영가 법문을 해주면 그래서 싸두 감사하다 고맙다 착하고 착하다. 기뻐하고 공양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친척 영가에게 공양을 둔 이익이 이렇게 크다. 돌아가신 물모 형제가 감사하고 싸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00년이 가도 부모는 부모라 생각나고 천지가
친지가 공양을 올리며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의 행복하기를.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다 한 것처럼 낭방불교에서 전해오는 굿닦아 니까야 소부에 굿닦아 빠다 소릉경이 있다. 담장밖의 경이 빈비사라 왕이 아기 친척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듯이 낭방불교에 전해 그 5부니까야 굿닦아 니까야는 5부니까야 4부니까야 보통 얘기하는데 5부니까야 굿닦아 니까야 소부에 굿닦아 빠다 소릉경에 담장밖에 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경, 산자와 죽은 이들의 모든 행복하게 기원하는 경, 담장밖에 경. 우리가 정성다에 공양을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여기서 또 한 말씀 사소로운 얘기한다면 재공동을 올리는데 보시하는 것이 과일값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정성대에 올린 공양 올리면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구들은 힘을 얻었으니 공양을 받고 여러분은 죽은 이들은 좋은 과부를 받고 또 축원을 해주고 스님들이 무거운 짐을 반으로 덜어주고 아니면 다 덜어주고 열매 맺기까지 기도해주고 법문해주고 간노법문을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이 공덕은 결코 작지 않네 라는 말씀. 뒤에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요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보시보다 법보시가 최고라겠으니 이런 법문 듣는 공덕도 VTN 불교TV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ARS-060-800-7000번을 더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시라고 누르신다면 그보다 큰 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4: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5: 정말요?
4: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6: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5: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7: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5: 설치했어요.
8: 당했다!
9: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0: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5: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1: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 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0: 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3일에는 명법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사람이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사실. 옛날에 어느 사찰이라고 하기 전에 저도 봤으니까요. 이 도량에서는 항상 시식을 지내면은 그 밥을 갖다 놓고, 덜어놓고, 과일도 덜어놓고, 그럽니다. 뭐를 했든지. 그럼 그 돌이 넓은 돌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나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날로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꼭그 생명들을 위해서 갖다가 놓죠. 근데 큰 구렁이가 그돌 밑에서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한 2년 남짓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고 하는 거를 볼때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선 있는데 그돌 밑에서 그 구렁이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그거는 도승들이나 듣지 본래 이런 사람 못 듣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하겠느냐. 어떠한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즉 말하자면 뱀의 도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300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항상 법당에 스님이 법을 설하거나 또는 예불을 올리거나 해도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너는 3년 동안을 이슬만 받아먹고 살수 있겠느냐. 그러고 대답을 하셨더랍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가서는 한 가지 또 있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장독에 가서 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만 된다. 사람이 먹는 장방울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항아리를 넘어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장을 들어왔을 때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도할 수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그 말씀 한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노력 안 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안 하고서 내가 스스로 여유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 구려인은 그걸 이겨냈답니다. 이겨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스님네들 공양주가
그 간장 떠내는 거에서 그 떠내 이렇게 뜨면서 떨어뜨린 거를 그냥 그걸 기다리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 받아먹기를 3, 4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려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 없는 그 광년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진화돼서 그냥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이래서 인간까지 온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진리를 볼 때 그렇고 또 우리 오장육부 속에 다 모습과 의식과 생명이 다 들어있고 그러니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러이는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애절하게 뼈당공이만 남아가지고 애절하게 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답니다. 자수는 없는 집으로 인도를 했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을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 하나 그렇게 가지고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토끼라면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 어렵고 또 개라면 개 모습 벗기 어렵고 소라면 소 모습 벗기 어렵고 이렇게 인간 되는 데는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서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그때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육조 스님은 오조 스님한테 대답하기를 내 불성이 어찌 있는 줄 알았으리까 했단 말입니다. 내 불성이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불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갖추어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고 내고 드리고 내고 하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마음법을 드리고 낼 수 있는 그런 바로 불성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법을 스스로에 이렇게 드리고 내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로 해서는 실감이 응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근데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나가 다 지금 물질과학이 50%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과학이라는 건 거기다 볼충해서 100%를 만들어서 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디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냥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이러는 원인이 물질계를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게 이건 정신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기까지 알아야 이게 되니까 이게 물질계를 할 때 정신계는 물론 물질계를 리드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야 빠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그냥 싹이 산다고만 생각을 하고 가니까 이건 50불의 광년이 지낼 동안 그냥 화성세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계로 들어서도 또 50불의 광년이 지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나는 요새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거나 덜에서 사는 거나 또 사람들이나 아이 어떤 때는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아픔과 쓰림과 그 맞아서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왜 쓰리고 아픈 게 있죠. 그리고 또 맥히고 먹고 사람들은 모두 그 심성 즉 말은 정신을 뺏기고 뺏어 먹고 이 세상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세계상에 사람 사는 것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건 무의세계에 무의세계로 인해서 유의세계가 돼야 하는데 무의세계는 저발이고 유의세계만 그 속에서만 사니까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귀신도 너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나의 보이지 않는 그하고 동일하게 되니까 귀신이 아니라 선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탈 때도 관하고 타라 내릴 때도 감사하게 관하고 내려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이건 뭐 괜찮을 거야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랬다고 항상 자기 자부를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은 위험하든지 뭐든지 거기다 해라. 회사를 하는데도 네 이 껍데기를 리드해 나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껍데기가 심부름하는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이렇게 진짜로 아신다면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갑급하질 않아요. 그런데 벌써 고집이 있다면 집착을 하면 고가 생긴다 이런 건데 우리가 고집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다면 고를 자기가 맹기는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것도 아니가 된단 말입니다.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놔둘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대로 여여함을 알라.
그러니까 고라는 거, 집이라는 거 이것을 모두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가지고선 왜 이래 더 하지 않나, 왜 이래 그 이름들에게 팔정도니 육바라밀인 이런 이름 때문에 오히려 쓱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이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보라 이러는 거는 자기가 수 없는 억겁을 거쳐오면서 어떤 거는 안 돼 봤겠습니까? 또 어떤 일은 안 해 봤겠습니까? 극치에 도달해서 어떠한 문제는 안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내 모습으로 봐라. 모든 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고 내 슬픔과 같고 또 내 배고픔과 같고 모두가 내 도량에서 나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든 하든 이 세상 살아나가는 진리가 바로 부처님 법이죠.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셔서 우리들한테 전파를 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아주 진짜 이 세상을 다 준 데도 바꿀 수 없는 스승이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저기 계신 분도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는 고생한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별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역에서 몇백 명씩 몇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십 명씩 조를 지어서 중국으로 이 법을 패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오다가 열 명이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했답니다. 세상에는 그 소금요만큼 괴침에다가 매가지고 매고 오는 거죠. 지금은 신발이나 두둑한 게 있겠지만 그때야 신발도 없고 뭐도 집신 하나 신고 오다가 또 하나 갈아 신고 그러다 보면은 다 떨어지고 맨발로 걷고요. 그 고생하신 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바로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역대 조사들한테 보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돼가지고도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돼가지고도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돌다가 상세계로 차원을 이루는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수가 있고 이건 상천세계냐 하천세계냐 교차로니까요. 이 교차로기 때문에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사람 되기 어렵고 사람 안 되는 대로 떨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

이것을 해야 한다. 이 사찰을 와서 종교를 믿고 그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어느 종교든지 그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태어나면 한철 살 때 우리가 한철 사는 이 모습과 한철 사는 이 모습 속에 생명들과 한철 사는 정신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합이 맞아서 나왔으며 또 우리가 삼합이 맞아야 잉태를 하게끔 돼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것쯤이야 우리 모두가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느껴가면서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진리라는 이 자체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이것도 전부 하나서부터 열까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과거는 바로 찰나전이고 미래는 찰나후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 말하는 거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찰나전 찰나후가 지금 그 가운데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못되고 이게 대상을 두고서 지금 살아나가는 살림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을 하나 내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잘 되는가 어떤 게 못 되는가 어디를 얻어야 이런 건 우리가 상식입니다. 어느 무엇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게 상점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그 가게를 얻되 그 가게를 얻으면 어떤 것에 모든 걸 잘 팔릴 수 있고 썩지 않고 그런 문제 등등이 생기나 그걸 잘 살펴봐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것이 둘이 아닌 가운데서 그대로 그걸 자세히 봐서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걸 잘 봐서 해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서 요량이 생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이나 얻어가지고 계산도 없이 빚을 털퍽 얻어가지고 가게를 얻어서 그걸 헌들 이자로 다 빠지지 뭐가 남습니까? 먹고 사는 건 거기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 못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맨손으로 무엇을 들고 댕기든지 들고 댕기면 팔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가다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 감천이랍니다.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그 선의를 행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꼭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마음을 올바르게 생각

마음을 넓게 인으로서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두 잘들 하시면 아마도

0: 말을 해서까지 중이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차원이 높아지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름을 가지려고도 안 하고 이 모두가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가닥에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빛나거나 이름이 높아질 걸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걸 잘 입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현혹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남은 뭘 하겠습니까? 그 죄는 어디서 받고요? 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그렇게 받아서 내가 다 받게끔 되면서 여러분들만 잘 물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덜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모든 여러분들이나 다 평화롭게 그런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상세계로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가루가 돼서도 아마 난 그렇게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이건 지금 그런데 그렇게 반야줄이라도 쥐고 내 자부처가 내한테 있다 하고 쥐고 나가기만 하셔도 그거는 50% 반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기쁩니다.
1: 마음 공부를 제가 시작한 초기에는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무척 안달복달했었는데 제가 오만해지는 건지 아니면 신심이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채가 없어가지고 스님과 마음이 통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요즘은 뭐 굳이 스님을 친견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아주 영광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 말씀입니다. 스님께서는 현세에서 고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비라는 이제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자는 바로 사랑자이고 비는 슬플 비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바로 자애로움만 갖고는 물론 저도 지금 깨치지 못한 중생입니다만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애로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따끔할 정도의 어떤 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떤 악감정이 없이 비록 중생에게는 당시에 그게 고통일지라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대함이 없는 그 비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얼마나 또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시간 정도 그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0: 끝없이 함이 없이 하고들 모두 가십니다. 이건 현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하고 가고 있어요. 함이 없이 하고들 갔어요. 이거 보는 사이도 없다. 보는 사이 없이 봤다. 금방 넘어가니까. 딴 거 봐야 하니까. 들은 사이 없이 또 딴 걸 듣는다. 이럴 땐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무슨 지속이다, 지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대로 끝없는 거죠. 그 끝없는 그 까닭에 바로 우리 교차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